0: 협의회.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남성시대 가족들 출근길 불편하시진 않았습니까? 오늘은 충청권에 장맛비가 내린다죠. 수도권에도 어제 비가 꽤 왔지만 소나기지 이게 장맛비는 아니라는군요. 그렇다면 그냥 비랑 장맛비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 비의 성분의 차이라도 있을까요?
1: 그야 장마 전선이 드리운 가운데 내린 비냐 아니냐 이런 차이 아닐까요? 장마 전선은 주말에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주에 중부지방으로 다시 올라온대요.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내린다는데 날씨가 어떻게 기상청의 예보를 따라줄지 워낙 이게 변화무쌍해서 말이죠.
0: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만 변화무쌍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인의 마음.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4월에 기혼 남녀 548명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답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만족하다, 행복하다라고 한 남성은 응답자의 82%. 그런데 여성은요, 결혼 만족도가 57%. 이거 차이가 좀 나는데요.
1: 그러네요. 그 다른 데서 한 결혼 인식 조사에서도 남녀의 결혼 만족도는 늘 여성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더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살림, 출산, 육아, 자아 실현, 뭐 일, 모든 면에서요.
0: 그렇군요. 우리 남자들도 결혼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데 서운합니다. 꼭 이 조사가 아니어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라고 물으면 그러겠다는 아내들 답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남성시대는 이 구호로 시작을 할까 봐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다. 우리도 아내에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고백을 받고 싶다. 우주의 중심, 한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0: 익은 해커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수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4: 으라차차차! 예. 양손 만세! 아, 네. 기지개로 몸을 좀 깨워주시고요. 이런 날씨일수록 몸을 좀 가볍게 해주면 좋아요. 고개 위 아래 좌우 한 번씩 움직여서 목 주변을 좀 풀어주시고요. 목요일이니까 손목을 한번 챙겨봅시다.
3: 목요일이니까 손목.
4: 양손 앞으로 나란히 네. 하신 다음에 한쪽 손으로 다른 한 손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3: 네.
4: 어휴, 이것도 제법 아파요.
3: 그러네요.
4: 반대로 또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주시고
3: 밑으로 네. 꺾어주고
4: 밑으로 꺾어주고 손가락을 몸쪽으로 또 당겨주고
3: 예.
4: 이거를 왼손 오른손 한 번씩 다 해주시고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하세요.
3: 걸렸다.
4: 손 바꿔서도 손가락 이렇게 당겨주시고 네.
3: 아유 엉터리로 하다 걸렸다. 자 가벼워진 손목으로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봐야죠. 이번 주 내내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시대와 친해지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자 오늘은 일주일의 중심 남성시대니까 오프닝 시작하는 노래부터가 조금 달랐잖아요. 남성 중창단의 목소리로 불러준 노래 라라랄랄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다들 아시죠?
4: 네.
3: 자 그럼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성시대 로고송 마지막 가사를 맞춰주세요. 아마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은 적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대충 요런 느낌입니다. 라라랄라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꿈을 안고 차오르는 새처럼 푸른 가슴 따사로운 숨결로 여성시대.
4: 아, 네.
3: 네.
4: 마지막 가사.
3: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네 글자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4: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 33번에 이 노래의 악보가 올라 있습니다.
3: 그래요?
4: 네. 자, 정답은 미니로 주시면 우대합니다.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10분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여성시대. 자, 이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 때 실은 뭐 우리는 사랑받고 싶다.
4: 네. 남성들이 그래요.
3: 했는데 왜 이렇게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그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죠.
4: 짚어봐야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 좀 덜 하겠죠.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같이 하자. 남자가 남편이
3: 네.
4: 그러면 자기는 이거 하면 난 저쪽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
3: 아.
4: 뭐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거들면서 네. 함께하면
3: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4: 아, 그렇지 않아요.
3: 네. 네, 여성분들이 아 결혼했더니 나만 더 힘들고 더 손해보는 것 같고
4: 그러게
3: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4: 3467님이 결혼 한번 해봤는데 다시 태어나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크크 한번 했으면 됐지.
3: 그럼 다음 예. 생에는 굳이
4: 네,
3: 자유롭게 혼자 살 거야.
4: 이 모든 무게를 어깨 위에 이 무게를 좀 내려놓고 할 거야, 살 거야. 예. 뭐 이런 거.
3: 이런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생을 맞이해도

0: 까먹고 다시 출발하겠죠. 아 내가 전생에 그 생각 했었을 텐데 내가. 0872님 김일중님 멘트 듣고 남편에게 고백해봅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아주 대대대대 만족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이랑 결혼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박호윤 씨.
1: 오!
0: 야 박호윤 씨 우리 남편분 얼마나 잘하셨기에 이렇게 아내분이 대대대대 만족. 이거 박호윤 씨가 보내신 거 아니죠? 아니 이런 의심하면 안 되는데 네 그죠? 박호윤 씨 아내분이 보내신 거 맞죠? 아 그렇다면 정말
1: 대단하신 거죠. 잘 사시는 거예요.
0: 남편분은 아주 잘 만나셨네요. 네.
1: 어머 이구구님 좀 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할 겁니다.
0: 오.
1: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다.
0: 네.
1: 그런 이거 이게 뭐라고 보면 될까요? 체념이라고 보면 되나? 아니면 인생에 무슨 도를 딱 닦으셔서 인생에 어떤 득도를 하셔서 그렇죠. 뭐 어떤 남자랑 만나도 뭐
0: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놈이 그놈입니다와 그 결론이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할 겁니다는 오 이게
1: 괜찮은
0: 잘,
1: 거예요.
0: 잘 이어지는데
1: 이분 댁도 남편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0: 뭐 딴 사람 만나 봐야
1: 그래, 똑같은 거기서 거. 거기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많으세요.
0: 저 이효리 씨도 어디선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방송에서.
1: 어 그래요.
0: 예.
1: 어쨌든 해피 엔딩이면 좋죠.
0: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 똑같을 거면 그냥 지금 내 남편이랑 다시 결혼할래. 네.
1: 난 안 해. 나 혼자 살 거야.
0: 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도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1: 그럼요. 예. 알고 있어요 남편도.
0: 아 서로 합의된 내용이에요?
1: 뭐 내가 늘 얘기하니까. 나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 그냥 혼자 살 거야.
0: 아, 다른 남자랑도 아니고?
1: 아무도 싫어.
0: 아예 그냥 결혼도 안 해?
1: 네.
0: 예. 아 선배님 뜻이 그렇다.
1: 아니 내가 옛날에 사주를 보니까 예. 스님이나 수녀가 될 그런.
0: 어, 그래요?
1: 그런 쾌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0: 오, 그렇구나.
1: 수도하는 여자.
0: 왜 그러신가? 네,
1: 모르죠. 그게 있대요. 여우 꼬리가 없대. 여자들은 여우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
0: 어머나.
1: 어머나. 그렇게. 하여튼 더 깊이 들어갈 건 없이. 하여튼
0: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1: 돌을 닦는 여인. 네.
0: 알겠습니다. 예. 아 박미경님이 또 물으셨네. 일중 쉬는 건 다시 합니까? 지금의 아내랑.
1: 아유. 그거 왜 물어봐요. 뻔한 대답이지. 뻔한 대답이지. 아내 지금 뉴스 끝나고 들으실걸요?
0: 아, 희은 누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1: 그거 왜 물어보세요?
0: 아, 만족도는 좋죠. 아, 그럼요. 예, 진짜 저 같은 남편, 이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참 제 남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 아내가 꼼꼼하게 챙겨주느라 고생이 많죠. 예. 이 질문은 제 아내한테 해야 될 거야 아마.
1: 아 그렇지 맞아.
0: 네네. 다시 태어나도 또 김일중과 만나겠느냐고. 아우 손 많이 가고 뭐 하자고 그러면 계획은 내가 다 짜고.
1: 맞아. 네. 사연 배달하세요 빨리.
0: 알겠습니다. 자 남성시대 첫 번째 사연 경기도 김포시 양천읍의 송주광님이십니다.
1: 오 양천리. 오 양천읍.
0: 왜?
1: 전원일기에 나왔던 곳 아닌가요 여기? 뭐 전원일기 다시 찍고 그럴 때 양촌리에서 뭐 찍었던
0: 아,
1: 것
0: 양촌리가,
1: 같은데 아닌가?
0: 아, 그래서 입에 있나?
1: 양촌읍이 아니라 양촌리? 하여튼.
0: 네. 송주광님. 60대 초반인 저는 김포시 양촌면에서 일하는 김포 골드밸리라는 산업단지에서 일을 합니다. 공장 노동자는 아니고 공단 안에 있는 중소형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죠. 난 12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대학에 다니는 아들딸의 학비를 대고 아내의 살림을 도우며 그럭저럭 구차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야채 코너에서는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듬고 기타 잡다한 채소들을 손질하여 포장해서 매대에 진열합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낡아 빠진 다마스에 물건을 싣고 털털거리며 공장, 원룸, 아파트 단지로 배달을 나갑니다. 배달이 끝나는 7시 이후에는 카운터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마감 시간이 되면 청소하고 정리한 후에 퇴근을 하죠. 그렇게 반복하는 노동을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몸으로 일하는 2차 산업단지라 3D 업종이 많아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트의 주요 고객이죠.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 청년들이 우리 마트를 먹여 살립니다. 연령대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50대 이후의 노동자도 보입니다. 이 동네 내국인들은 시내 중심지에서 밀려나와 공단 지역의 값싼 임대료에 기대 사는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공장이나 그에 딸린 숙소로 배달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현장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기숙사형 숙소와 식당이 제공되는 곳도 있지만 드문 경우고 낙후된 부속 건물이나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가 그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추위와 더위, 눈보라와 비바람 앞에 한없이 취약해 보입니다. 육중하고 날카로운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날리는 가운데 구릿빛 몸을 움직이며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 물품을 전달하러 가면 일하는 와중에도 흰 이를 드러내며 반갑다고 반갑게 인사를 맞아줍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작업 중이라 힘들 텐데도 한사코 배달 물품을 받아서 옮겨줍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늦게 왔네, 초인종을 눌러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놀랐네, 포장한 물건이 흐트러졌네 하면서 잔소리기가에 갑질까지 해댑니다. 2리터 6개짜리 생수 박스와 배달 물품을 들고 한여름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4층을 올라가 보십시오. 아득한 계단을 오르노라면 땀은 비오듯 떨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생수 보따리며 쌀, 무, 배추 같은 식료품을 배달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뒤돌아 설라 치면 귀신같이 문을 열고 나와서 현관 안까지 옮겨달랍니다. 몸을 못 놀릴 정도의 노인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5,60대 정도인데 참 인정없고 삭막합니다.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베푸는 회식 외에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먼 타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아요. 고국의 부모 형제, 처자식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최소한의 돈으로 형편없는 숙소에서 겨우 생존하는 정도로 생활합니다. 모진 인내의 힘으로 말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너무 힘이 드는 탓일까요? 그들도 술의 힘을 빌리는가 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싸구려 위스키 그 속에 등등의 주류가 그들이 빠지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는 물품입니다. 안주는 주로 땅콩, 스낵, 빵 등이고 식사를 겸한 고기류로는 가장 가격이 싸고 양이 많은 돼지 뒷다리살과 돼지 간, 염통, 족발 등의 부속물을 사갑니다. 아니 핫산, 아니 무슨 소주를 그것도 대병으로 매일 사가?
1: 사장님 힘들면 잠이 안 와서 이거 먹으면 잠 잘 와요. 그래서 먹어요. 맛있어서 안 먹어요.
0: 그러면은 안주를 잘 먹어야지. 매번 땅콩 한 봉지가 뭐야 대병에.
1: 돈 없어서. 돈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식구들 돈 붙여야 해요.
0: 그런 말을 들으면 숙연해집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지 알 듯도 합니다. 고생한 탓인지 26이라는데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폭염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여름은 많이 덥다는데 생산 현장에서 더욱 힘겨울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올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는 초저녁에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모 시스템이라는 금속 가공업체에 배달을 갔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하루 작업을 마치고 저녁을 지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시간, 대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공장이 있는 쪽 서산마루에 노을이 지는 걸 봤습니다. 맑은 초승달은 벌써 떠올라 있고 노을의 잔영은 사라지기 직전이었죠.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어가듯 만월의 꿈을 꾸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에서 땀 흘리는 나의 친구들, 고운 빛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방인 친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기원했습니다.

0: 사장님, 더운데 가면서 이거 먹으십시오.
1: 배달을 마치고 마트로 돌아가는 내 손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숙련된 금속 노동자 빌라리 피로 회복 음료 한 병을 쥐어 주었습니다.
0: 사진을 곁들여 주셨다.
1: 네.
0: 이 참 달이 뜨고 노을의 잔영이 조금 남아 있는 그 하늘을
1: 그러네요.
0: 차라지기 직전에 그 노을을 사진 찍어서 보내 주셨어요.
1: 저 산등성이에
0: 네.
1: 약간 붉게 핑크빛으로 물든 해질녘의 모습이네요.
0: 곳곳에 배달을 가시니까 이제 얼굴을 직접 대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1: 네.
0: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또 대화도 몇 마디 하고 소통도 하고 참 그들의 안전과 또 행복을 기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1: 그러니까.
0: 그쵸? 참. 이방인 친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1: 그 와중에 본인들 몸도 지치고 참 힘들 텐데 친절하기는 참 친절하고
0: 마음이 이분들이 좀 조금 씀씀이가
1: 네.
0: 우리보다 조금 친절하신 것 같아.
1: 그러니까.
0: 이렇게 눈 마주치면 좀 웃고
1: 네.
0: 그런 게 있어요. 네.
1: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멀리까지 와서 본인들의 그 본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가 있어요, 자격이, 그죠?
0: 근데 네. 우리가 좀 차별이 심해요.
1: 그러니까
0: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차별이 좀 세요. 네.
1: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잖아요. 같이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인데 말이죠.
0: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면 그렇죠. 보고 아 그래 참 이왕이면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그래 다 누구나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낯설고 물선 곳에 와서 돈 벌어서 정말 아껴가며 자기는 막 아무렇게나 먹을지언정 송금액수를 키우려고 애쓰는 그 입장을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죠.
1: 맞아요.
0: 6873님 장마철이고 더 더워질 텐데 비닐하우스 등이 얼마나 더울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노동자로 외화벌이 하셨던 둘째 외삼촌이 떠오릅니다. 하모니카를 처음으로 사주셨던 우리 삼촌.
1: 야, 우리 윗세대 선배님들께서 그쵸?
0: 이렇게 예, 외화벌이를 하셨죠.
1: 중동적으로 건설 그럼요. 현장에 예,
0: 네, 서독의 탄광에 또 간호사로 그렇게 가셨죠.
1: 맞습니다. 네, 최선영님, 우리 아빠도 나 어렸을 때 사우디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고생하시던 아빠가 떠올라서 울컥하네요. 하셨습니다.
0: 송주광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고맙습니다. 사연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0: 안전을 지켜주세요.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남성시대 가족들 설마 아직 월드컵 해요? 이러시는 건 아니죠? 하긴 사람 마음이 참 요상해서 우리 팀이 32강에도 오르지 못하니까 축구 볼 마음이 전만 못하긴 하죠. 봐도 흥이 덜 오릅니다. 월드컵은 요즘 32강끼리 격돌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브라질, 노르웨이, 프랑스, 멕시코, 잉글랜드, 벨기에가 16강에 먼저 도착했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승부차기로 16강에 들지 못했답니다. 지금은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경기 중이고요. 우리 선수들 귀국하면서 코가 빠졌던데 우리 국민은 여전히 한결같이 영원히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얘기도 할까요? 오늘도 저녁 6시 반에 경기가 있는데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변수로 떠오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프로야구 입장권 수입이 신기록을 쓸 게 확실하다죠. 프로야구는 재작년에는 1,0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작년에도 관중이 1,200만 명을 넘겼는데 올해는 더 많을 것 같답니다. 전석 매진율이 작년에는 46%였는데 경기가 절반 조금 넘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전석 매진율 60%를 향하고 있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관중 1,300만 명을 내다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입장 수입만 2천억 원을 돌파할 거랍니다. 그래서 밥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는 형님과 아우님들은 프로야구계에 당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인기가 계속 높으려면 선수 육성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관리, 컨텐츠 개발 같은 분야에 버는 돈을 열심히 투자하라고요. 또 팬들이 실망하지 않게 다각도로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축구와 야구에 남성시대 가족들이 관심 많은 이유, 그렇습니다. 낙이자 행복이죠. 수출은 역대 최고라는데 환율은 고공행진, 물가 높지, 생활비 많이 들지, 전세와 월세도 붕붕 나르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땀의 가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스포츠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세탁기로 던져지기 직전에 땀에 젖은 티셔츠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남성들의 땀에 충분히 답하기를 요구하면서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헌의 노래였습니다. We are young. 네, 자넬 모네의 피처링이었군요.
1: 네.
0: 아, 이 노래 들으면 왠지 또 마음 가슴이 뜨거워지고.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스포츠랑 연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진희님. 스포츠를 보고 있노라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 좋아요. 선곡 짱! 그러셨네.
0: 그렇죠. 네.
1: 그렇죠.
0: 잘 듣고 왔습니다. 0622님이요. 우리나라는 떨어졌어도 카보베르데 응원하고 있어요.
1: 아하,
0: 조별 예선 경기를 보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매료되었네요. 맞아요. 이게 스포츠에서 얻는 감동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예,
0: 약팀으로 평가받지만 와, 그 가운데서도 저렇게 똘똘 뭉쳐서
1: 그렇게
0: 열심히
1: 이겨내고.
0: 뛴다고.
1: 네. 그런 분들을 응원하게 돼 있죠. 인생 역전 같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땐 뭐 그 나라가 축구를 했던 그런 나라가 뜻밖의 어떤 약진을 보일 때
0: 네.
1: 어우, 좋죠.
0: 우리 여전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인구 50만.
1: 카보베르데. 네.
0: 카보베르데.
1: 15명도 있었잖아요. 네.
0: 퀴라서요.
1: 예. 15만 명.
0: 15만 명이지.
1: 네. 섬나라 퀴라서.
0: 특히 카보베르데는 이제 32강에서 와, 이번 주 토요일에
1: 아르헨티나랑 붙으니까
0: 메시의 아르헨티나랑 우와. 붙습니다.
1: 우와, 과연.
0: 오.
1: 참 진짜.
0: 참. 아, 지난번에 또 아르헨티나 메시가 그 어차피 조별리그 3차전에서는 선발 출전도 안 했어요. 이제 체력 네. 아끼면 되니까.
1: 아하.
0: 근데 후반전에 나온데 진짜 온 관중석에서 기립박수를 이제
1: 아,
0: 레전드 거니까.
1: 그러니까.
0: 이제 그런 아르헨티나와 야, 카보베르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예, 팀인데
1: 우리 다 카보베르데를 응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지 않나요?
0: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될래나요? 예. 참 아무튼 재밌습니다. 월드컵. 예.
1: 네. 자, 여러분의 사연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서울 노원구 동일로의 이종호님의 사연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0: 이숙 씨 사위 되시죠?
1: 전화기 너머로 고인이 되신 장인의 이름을 듣자마자 작은 매형이 처음 든 생각은 보이스피싱이었답니다. 봄바람에 새하얀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휘날리던 2023년의 어느 봄날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한 작은 매형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다급한 목소리로
0: 저 여보세요? 사위님 전화 끊지 마세요. 저는 육군본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팀 원사입니다. 돌아가신 장인의 고향이

0: 예, 경기도 여주시죠.
1: 그날 아침 작은 매형이 들은 이야기인즉슨 이랬습니다. 육군본부에 6.25 참전용사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팀이 있다. 아버지가 6.25 화랑 무공훈장 대상자였다. 1952년에 훈장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다. 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72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을? 응? 아버지가 받는다고? 여러분이라면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훈장 수여자이신 아버지께서 고인이 되신 지 42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살아계셨다면 올해로 100세를 맞이하실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아버지의 청춘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술꾼이셨어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에 소주 8~9병을 드셨습니다. 어쩌다 술을 입에 대시기만 하면 7~8일 동안을 밥도 안 드시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동네에 다른 친구 아버지처럼 술에 취해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지도 않으셨고 누구네 아버지처럼 그 집 아버지와 아들을 때리시거나 집에 세간살이를 부수지도 않으셨습니다. 술에 취하시면 팔꿈치를 귀에 붙이시고 무릎은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시곤 죽은 듯이 잠만 주무셨어요. 주무시다 깨시면 술을 드셨고 또 주무시다 깨시면 다시 술을 드셨습니다. 출근하는 누이를 위해 아침마다 연탄불에 밥을 지으셨고 자식들에게 세상 다정하셨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술밖에 없었던 잿빛 인생이었습니다. 1982년 4월 일주일째 술만 드셨던 아버지가 출근하는 작은 누이에게 물으셨습니다.
0: 딸기가 나왔을까?
1: 그날 오후 아버지는 피를 토하시고는 7년 전에 먼저 떠나신 어머니 곁으로 가셨습니다. 간 경화. 의사 말로는 간의 99%가 경화되어 있었답니다. 작은 누이가 사온 딸기를 드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아버지는 56번째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국군이 낮에 점령했던 고지를 밤에 중공군에게 빼앗기고 중공군에게 빼앗겼던 고지를 다음날 아침 국군이 다시 차지하는 공수가 뒤바뀌는 처절한 전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민둥산 고지 위에 아군과 적군의 시신이 널브러지고 그 시신 더미 위로 새롭게 죽은 자들의 몸뚱이가 더해져 국군과 중공군의 시신이 가을 낙엽처럼 쌓였던 그 10월의 고지전에서 아버지는 산자가 되었고 화랑 무공 훈장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군 전역 후부터였다고 아버지보다 오래 사셨던 할머니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아버지는 개명하셨습니다. 임명용 한자에도 컴퓨터 한자 변환에도 없는 어려운 한자로 말입니다. 1970년 병무청이 생기고 한 공무원이 개명한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으로 병적 기록에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아버지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무공훈장 찾아주기 팀장이셨던 원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952년 10월에 받으셨어야 할 아버지의 화랑 무공훈장을 2023년 6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들이 받았습니다. 훈장 발행일로부터 72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42년 만이었습니다. 방에 웅크려 죽은 듯 술만 드셨던 아버지. 피를 토하면서도 손을 덜덜덜 떨면서도 술을 달라 떼쓰셨던 아버지. 검은 얼굴빛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술 좀 사다 달라고 애원하셨던 아버지.

0: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미워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주치면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는 아버지를 이제 다시 추억하고 있습니다. 중대원 대부분이 전사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과 지휘관으로서의 자책이 아버지의 남은 삶 전체에 짙은 트라우마가 되었고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술이 아버지에게 진통제였고 수면제였으며 도피처였다는 걸 말입니다. 살아계셨더라면 올해 100세가 되는 아버지를 2026년 아버지가 태어나신 7월에 현충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청춘을 찾아주신 육군본부 무공훈장 찾기 조사팀에게 늦었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도 되겠지요?
1: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0: 아버님의 이 자세가 굉장히 가슴 아파요. 팔꿈치를 귀 있는 데다 붙이고,
1: 그러니까 이렇게
0: 무릎을 가슴 쪽으로 바짝 당겨서 그렇게 주무시던 아버지.
1: 그러니까 편히 누워서도 못 주무시는.
0: 네, 거예요. 이렇게 사지를 좀 넓게 이렇게 펼치고 주무시질 않고
1: 그냥 몸 쪼그리고 이렇게
0: 있는 대로 쪼그리고
1: 모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죠. 3667님께서 쪼그리고 무릎 세우고 쪽잠 주무시던 아버님. 전쟁 트라우마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참전 용사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게 그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0: 그렇지.
1: 그 전쟁으로 그렇지. 겪은 그 상처, 고통 네.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참
0: 그래 악몽이지. 악몽을 평생 갖고 사신 거야.
1: 그러게 술로나마 잊으시려고 이 살아남는 자의 고통을 그렇게 해결을 하셨군요.
0: 8945님 저희 아버지 얘기 같아요. 제 아버지는 군번을 몰라 아직도 참전용사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아무리 뒤져도 군번이 없어 못하고 있죠. 그 아까운 청춘을 바친 대가를 못 받은 거. 아, 제가 그걸 해드려야 나중에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을 텐데 나이도 제 아버님이랑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1: 이분께서는 또
0: 군번을 그 모르셔서
1: 등록을 못한다.
0: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래도 이게 찾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
1: 네.
0: 자꾸 찾으면 되질 않을까? 성함 가지고 안 되나?
1: 그게 이게 심지어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우리 이종호님의 아버님은 개명을 했는데도 어쨌든
0: 저 성함이 잘못되어갖고
1: 네 했으니까 아마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0: 한번 찾아보세요.
1: 네, 8945님.
0: 네.
1: 자, 다시 한번 우리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세트,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
3: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송주광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이종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이번 주는 깜짝 선물도 준비하죠. 여성시대와 친해지고 시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간 여성시대. 오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여성시대 또 남성시대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네. 이 노래의 그 마지막 가사는 무엇일지.
3: 정답 미니로 공희자님이 주셨네요. 달려가는 남성시대. 네, 목요일은 남성시대고요.
2: 맞습니다.
3: 정답은 달려가는 이었습니다.
2: 네, 인영식님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달려야죠. 달려가는 남성시대 여성시대.
3: 네, 그렇죠.
2: 그리고 김명선님도 정답 달려가는, 저는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남편이 여자,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어요.
3: 이거 좋다. 이거 복수다, 복수.
2: 그러니까 성별 바꿔서.
3: 이거 괜찮아요. 성별 바꿔서 다시 태어나면 똑같이 결혼해서 갚아주리라. 좋은 방법입니다.
2: 네.
3: 자, 시원한 컵빙수 받으실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내일도 일간 여성시대 퀴즈 깜짝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2: 네. 자, 2부 끝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남자들의 찐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 여자는 모른다 이어집니다. 보라 켜고 10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대 급락하며 7,700선까지 밀렸습니다. 장 초반 급격한 매도세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3.3%

0: 70포인트 4.5%가량 내린 7,933으로 시작해 장 초반 5% 넘게 떨어졌고 장 시작 7분 만에 사이드카가 걸리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췄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탓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주도 7에서 8%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로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24.7%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3.2% 올라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국산 소고기 7.5%, 쌀 11.7%, 달걀이 10.3% 올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하면서 중동 정세 안정화의 기대감에 따른 국내 경제 밀착 대응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총리로서의 첫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어제까지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남은 두 척의 선박과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등 중동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며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연장 접전 끝에 세네갈에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벨기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대회 32강전에서 3-2로 승리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면서 미국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 승자와 오는 7일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는 케인의 멀티골 활약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에 2-1의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최고 60mm, 충청권과 경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약 3도 내린 24도입니다. 날씨는 흐립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데요. 이에 일부 기업이 유기동물을 입양하자라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패션 회사는 반려동물 의류의 광고 모델로 유기견을 활용하는데요. 덕분에 제품과 유기견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플랫폼 업체는 레드카펫 입양제를 열죠. 보호소에서 무기력하게 입양을 기다리는 대신 런웨이를 걸으며 유기견의 매력을 뽐냅니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휴가철, 입양을 장려하는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언제나 아낌없이 주는 우리 오라버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 네,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나만의 기쁨을 또 감사함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6남매의 집입니다. 아들 셋, 딸 셋 아주 답박한 남매들이죠. 그러나 어머님의 병환으로 가사는 기울고 어려운 형편 사이에 형제들은 각각 자기들의 학업과 생활에 다들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둘째 오빠는 20여 년 전부터 명절 때만 되면 남매들에게 30만 원씩 보내주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마운지요. 오남매에게 매년 챙겨 보내주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엊그제 오라버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다니던 회사를 74세에 퇴직하게 되었다고요. 지금까지는 명절 때 보내주던 것을 못 보내준다고요. 그럼요. 지금까지도 감사했었고요. 덕분에 보내주신 돈으로 명절을 잘 보냈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아니 글쎄 퇴직하는 퇴직금으로 우리 남매들에게 3천만 원씩 통장에 넣었다는 겁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친지에게 손 벌리지 말고 맛난 것 사먹고 건강하라고. 정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오빠 아닌가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7: 얼마나 부러운지.
1: 그러게요.
7: 이런 오라버니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1: 진짜 완전 한 집의 어른이다.
7: 큰 어른이죠. 네. 모든 형제들한테 똑같이 베풀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네.
1: 야, 늙어서 자식들한테 돈 손 벌리지 말고 만난 거 사먹어.
7: 네.
1: 진짜 멋진 오빠다. 이런, 네. 이런 오빠가
7: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러니까 될 생각은 못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7: 음성을 남겨주신 강명규님께는 오라버니와 든든한 한 끼 함께 드시도록 남성시대표 쌀 20kg 챙겨드리겠어요.
1: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고이 접어놨던 소중한 추억부터 문득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까지 열린 사서함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음성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7: 잠시 후 3, 4부에서는 충전맨 백이성 씨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 남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유니베라, 데이펙,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안터지는 맥스부탄,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죄송합니다. 야, 이 부분은 틀리면 진짜 안 되는데.
7: 그렇죠. 그럼요.
1: 예, 예. 아,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세요. 아. 한국 농어촌 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유성 물산 교역,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9: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면 눈물 많은 남자.
1: 돈가스, 국밥, 제육볶음만큼이나 디저트 케이크도 놓칠 수 없는 남자.
0: 파면 팔수록 반전 있는 남자들의 속마음.
2: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으라 차차차차차.
0: 와, 천둥 번개를 이기는 포효, 노래하는 벵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야, 비겁하다. 네. 역하지 마. 아니 오늘 의상이 네. 약간 좀 부산으로 그래도 네네네. 바캉스나 한번 떠나야 될 것 같아.
1: 그럴 것 같은 의상이야.
3: 약간 그리스를 생각했는데 부산이라.
0: 그리스요?
3: 네네.
0: 약간 지중해,
3: 산토리니.
0: 지중해로 갑니까?
3: 아, 지중해로 가야죠.
0: 네네네. 아, 시원한 아주 시원하게. 네. 푸른색 셔츠.
1: 아침은 잡수고 나왔어요.
3: 네네. 아침에 아내가 네. 또 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오늘 또 지중해식으로 좀 먹고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만들어주신 이제 그린 요거트에다가 적색 양파와 예. 오이. 이런 거 그다음 블루베리 그래갖고 이제 올리브유 딱 넣어서 사과식초 잠깐 딱 떨어뜨려주고 네, 그러면 달걀을 저 이제 약간 반숙으로 해서
0: 아, 근데 벵갈 호랑이가 아니시네. 이 정도면 뭐 기린이시네.
3: 기린
0: 예
3: 기린이요.
0: 아니 갑자기 뭐가 초식동물
3: 마른 동물 중에 기린이라요. 기린
0: 갑자기 떠올랐어요.
3: 기린이 괜찮아요. 예예 목 길고 허리 짧고 예.
0: 아니 속에는 기껏 벵갈 호랑이로 했더니 드시고 온 거는 뭐 그냥 풀 뜯어 먹고 오신
3: 아니 그런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예. 호랑이들
1: 건강에 최고라잖아.
3: 그럼요. 호랑이도 네. 채소는 안 먹나요?
1: 자, 어때요?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네. 메뉴 3대 메뉴가 돈가스, 국밥, 제육이라는데
0: 네네.
1: 백이성 씨는 뭘 좋아하실까?
3: 거짓말 아니라 이 세 개 가지고 매일 고민을 해요.
0: 진짜?
1: 네네. 세 개 중에 뭘 먹냐?
3: 좀 뻑뻑한 건 돈가스고 그다음에 네. 시원하고 얼큰한 건 국밥 아니겠습니까? 국밥이지. 그런데다 거기다가 이제 촉촉한 제육. 만약에 저라면 세 개를 시킵니다.
0: 야, 이거 갖고 맨날 고민하는 분이 지금 뭐 그린 요거트에
1: 마음에 들어. 그쵸? 너무 같은 과야.
3: 저는 세 개를 딱 시킵니다.
1: 뭐 양배추에 뭐 안 시켜.
3: 아이 지중해는
0: 오이에 뭐 이런 것도
3: 아내가 오세요. 해주니까 먹는 거고. 이제 이거 방송 끝나 가서 이제 세 개를 먹어야죠. 일단 돈가스하고 돈가스는 반찬.
0: 아,
3: 제육하고 돈가스는 반찬.
1: 네.
3: 메인 식사는 국밥.
1: 국밥.
3: 네네 그렇게 좋아요. 먹습니다.
0: 아, 세 가지 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 아, 왜 고민합니까? 아니 이렇게 딱 주셨네. 반찬 두 개 봐봐라.
0: 아 깔끔한.
3: 네, 깔끔하죠.
0: 아, 돈가스랑 제육이 언제부터 반찬이었고요?
3: 아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밥이라고 생각해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지.
0: 아 그러면은 저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3: 어떤 거요?
0: 왜 사람들이 백이성 씨의 이제 네네. 우리 형님의 외모만 보고 흔히 하는 오해 같은 거 있잖아요.
3: 아 오해요.
0: 네네.
3: 아 근데 어쩌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벌레도 잘 잡고 귀신도 안 무서워.
1: 오, 저는 진짜?
3: 예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0: 야 그건 진리지.
3: 그런 생각보다
0: 사람이
3: 예, 무섭죠. 근데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는 사실 제가 식당 가면 좀 소심해가지고 제가 A형에다가 MBTI가 I거든요. 반찬이 떨어지면 멘바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1: 아~ 달라는 얘기 못해요?
3: 예, 달라는 못해서. 그래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여보 반찬 좀 그러면 저기요 반찬 좀 넣어주세요. 그런 거.
0: 아, 저 시키는구나.
3: 네, 저 그런 거 네. 좀 아쉽거나 좀 내가 좀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1: 그렇구나.
3: 예예. 예, 좀 아주성이 없어요.
1: A형에. 네. 극소심 예. A형.
3: 네네.
1: 아이거든.
3: 네네. 네.
1: 난 먹는 것에 대해서.
0: 저기요.
1: 저기요. 네. 그리고 또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함께 이렇게 잡수시는 시간이
3: 네네.
1: 있어.
3: 네네.
1: 제가 혼자 밥 먹으러 갔을 때 네. 그때 만나면. 네. 제 시킨 거 들고 거기 합쳐서 그 이들하고 같이
3: 아 같이 드세요. 네.
1: 얼마나 반가워하는데요.
3: 그 선생님 A형 아니신 것 같은데.
1: A예요. A.
3: 아이도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에이.
1: 그렇다니까.
3: 제가
0: 속이지 말아요 스스로.
1: 먹는 네. 것에 대해서는.
3: 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찬이 못 시키겠잖아요. 그럼 제가 네. 가요. 직접 가서
0: 차라리 내가 그냥
3: 예 떠오거나 아니면 식 거기 이제 주방 앞에 이렇게
1: 얼찬거리면서
3: 예예예 그러면 반찬 좀
1: 어머나.

0: 아니 왜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해요? 그래, 너무 죄송스러워. 여기 반찬 달라 부족하다 왜 말을 못해요?
1: 못하겠더라고 진짜.
0: 희한하네.
1: 희한해요 진짜. 다른 건 잘하는데.
0: 진짜 웃긴다. 자,
1: 벌레도 탁탁 잡고 그러는데.
2: 네. 그렇구나.
1: 반찬은 못 달라 그러겠더라고.
0: 오, 이거 네. 그러니까 각자만이 뭔가 좀 스스로
1: 있어요, 있어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2: 그래? 진짜. 반찬은 얄짤 없어.
0: 지금도 단호하셔.
1: 단호하셔. 배워야 돼 우리도.
0: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여리고 네. 고운 대한민국 남자들만의 진짜 속마음을 나누. 남성시대 여자는 모른다. 이제 오늘 첫 사연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1: 네, 예전에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2: 네, 네, 있었죠.
1: 이게 비슷합니다. 닉네임 사랑도 통역이 필요해 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 15년 차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더군요. 남자가 쓰는 말과 여자가 쓰는 말은 중간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걸 제대로 깨달은 건 몇 달 전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0: 자, 김과장, 거래처에서 들어온 수정 요청 어떻게 됐어? 김과장, 저 납품 일정 확인됐나? 김과장!
1: 팀장님은 아침부터 저만 불렀습니다. 점심도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드디어 퇴근 10분 전! 아, 좀만 참으면 퇴근! 곧 주말이다! 이제 쉴 수 있어! 설렘에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네, 여시상사 김과장입니다.
3: 아,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는데요. 일정이랑 수량이 좀 안 맞네요. 다시 보내주세요. 아니, 월요일 아침까지 주시면 됩니다.
1: 아, 월요일 아침까지?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주말 내내 붙잡고 있어야 할 서류 가방을 안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차장에서 차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자에게는 가끔 그런 동굴이 필요하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앉아 있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어, 여보.
3: 어, 어디야?
1: 어, 여기 집이야. 그 주차장.
3: 근데 왜 안 올라와?
1: 아, 그냥 좀 쉬고 있어.
3: 집 놔두고 차에서?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1: 아니.
3: 아닌데 왜?
1: 아니, 그냥 좀만 이따 올라갈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 잠시만 혼자 있고 싶다. 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아내는 이해 못하는 눈치였거든요. 집에 올라가니 역시나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3: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까 당신 차가 한참 동안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났나? 아유, 별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1: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숨구멍 같은 휴식이 아내에게는 피가 마르는 걱정일 수도 있다는 걸요. 며칠 뒤에는 정반대의 일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3: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어. 부장이 내 보고서를 세 번이나 반려한 거 있지?
1: 듣자마자 저는 아내를 위해 자세를 곧지 않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요구사항을 메일로 남겨달라고 해. 가능하면 회의 내용도 문서로 정리해 딱 하고 그래야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3: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아내의 표정이 굳어있었습니다. 나? 나 당신 얘기 듣지?
3: 듣고 있던 건 맞아?
1: 어, 다 듣고. 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3: 아, 난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1: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속상했다며.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그런 일 또 안 당하게 해결책을 내가
3: 난 해결책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다고.
1: 또 그제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던 저는 아내가 내민 손에 답안지를 쥐어주었는데 아내가 바란 건 그저 손을 잡아주는 일이었다는 걸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토요일 점심 메뉴 정하기. 아내가 물었습니다.
3: 오늘 점심 뭐 먹을까?
1: 저는 습관대로 대답했습니다. 어, 아무거나.
3: 칼국수?
1: 오, 좋다.
3: 제육볶음?
1: 어, 좋아 좋아.
3: 초밥은?
1: 어, 좋은데.
3: 냉면은?
1: 좋아.
3: 아 정말 당신은 먹고 싶은 게 없어? 어? 어떻게 모든 메뉴가 그냥 다 좋다야?
1: 아내의 한숨 섞인 말에 비상경보 발동. 저는 최선을 다해 진심을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나는 그러니까 진짜 괜찮다니까. 그렇게 대화가 겉돌다 결국 아내가 고른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또 무심코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말이야. 내가 그게 순간 아내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3: 아. 근데 아까는 왜 좋다 그랬어?
1: 아니 나도 좋아해.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얘기고 아까는 당신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3: 내가 나는 이렇게... 당신 의견을 물어봤잖아. 나는 당신이랑 같이 상의하고 같이 고르고 싶었다고.
1: 아내는 끝내 폭발했고 옆에서 눈치 보며 밥 먹던 아들은 밥풀을 뿜으며 나름 중재에 나섰습니다.
4: 엄마 화내지 마. 아빠는 원래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야. 맞지 아빠?
1: 반박을 못하겠더군요. 휴게소에서도 아무거나, 배달 앱을 켜도 아무거나, 늘 아무거나를 말하던 의견 없는 아빠. 저는 그날 아들에게 완벽히 간파당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저는 여전히 힘들면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누려는 사람이고요. 저는 아무거나라는 말로 상대를 맞춰주는 게 배려라 생각하지만 아내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배려라 생각합니다. 둘 다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데 주파수가 달라서 자꾸 엇갈리네요. 그래서 서로 서운해하고 많이 다투고 또 화해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힘든 날이면 저는 잠시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올라갑니다. 예전 같으면 제 쪽에 전화가 왔겠지만 이제 아내는 기다려줍니다. 아내는 제 침묵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아내의 이야기에 해결책보다 공감이 먼저라는 걸 기억합니다. 아직도 우린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결혼이란 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용설명서를 조금씩 통역해가는 과정 아닐까요? 아직도 모르는 페이지가 많지만 다행히 우리는 오늘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천천히.
0: 아 이거 공감들 많이 하실 거예요.
3: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1: 제가 쓴 것 같았어요.
0: 아 진짜요?
3: 아니 뭘 해결해달라는 건 아닌데
0: 근데 남자들은
3: 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
0: 들은 이상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1: 해결책이라기보다 예. 앞으로 내 아내가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까를 아니까 노파심에 내 바운다리 안에 보호시켜주기 위해서 알려준 건데 예전에 그래요? 그 차 안에서 네.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 회사에 막 일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래 가지고 막 아니 그건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엄청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누가 해결책 해 달래? 그렇죠. 같이 욕해 달라는 거지.
0: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그걸 몰라서 물어.
1: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0: 옆에서 그냥 호응해 주고
1: 네네 둘이서 맞아. 같은 곳을 바라봐 달라는 거지 서로 마주 봐 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0: 예.
1: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면 계속 욕만 해요, 저. 일주기 그 자식이 나쁜 놈이네. 일주기 내가 뭐 어떻게 연락해 봐? 해 봐. 막 계속.
0: 근데 그렇게 같이 욕해 주고 뭐 리액션 해 준 거 좋은데 네네. 어느 순간에 또 다 돌아와. 당신은 그냥 맨날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해결책 하나 없이 말이야.
1: 전 지금도 이유를 모르지만 계속 욕해줘요. 그러니까
0: 시시때때로는 네. 한 번쯤 저희가 생각해야 돼. 이거를 공감만 해줘도 되는 네. 일이지. 네.
1: 일단 네. 아내가 얘기를 하면 침을 꿀떡 한번 삼키세요. 그때 생각을 하고.
0: 그러니까.
1: 잠깐만 욕을 준비하고 일종의 그 자식 못한 놈이네 이거 해야 된다 무조건
3: 1443님 네. 어째 아유 남편이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을까요?
1: 네
0: 그런가요?
3: 아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언어 구조도 다르지만 이 네. 뭔가 생각하는 그 순서가 달라요.
1: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작가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4: 아 그래 우리가 해결책 막 같이 고민할 때
1: 그런 이러려고? 것들이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는 어 너 그러니까 네가 아는 분야니까 잘난 척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해서 보인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 사실은.
4: 에이, 그렇게
1: 이 험난한 사회생활에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를 해줘야 되나.
4: 그럼
1: 어, 앞으로 네가 이런 지침을 가갖고 해서 이 험난한 생활을 이겨내라. 어떤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해주는 거지. 우리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4: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톤을 들어보니까 좀 잔소리 같긴 하다.
3: 톤을
4: 이성형님이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약간 잔소리 같긴 하다.
3: 부채질 하는 거예요.
4: 우리 작가님도 아마 그 말씀하신 거예요.
3: 부채질 부채질.
1: 길면 잔소리 같긴 해요.
4: 그러니까. 아 갑자기 뭐 이렇게 잔소리야.
3: 어때요? 아내와 대화가 네. 잘 통하는 편이시겠죠?
1: 네네 일주 씨.
4: 저요. 저도 이제는 아, 대충 그 정도 노하우는 있어가지고.
3: 어허.
4: 예. 어, 저 이제 공감해줄 때 해주고.
1: 네네.
4: 해결책을 필요로 할 땐 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3: 어머나.
4: 이래야 됩니다.
1: 그런 게 있더라고. 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중간에 딴 생각하잖아요. 그럼 또 원래 본성으로 돌아와서 아 이거 일중이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대처를 했었어야지 이게 나온다니까요.
4: 본성으로
1: 예, 그래서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끝까지 욕해줘야 돼요.
4: 쉽지 않아.
1: 쉽지 않아. 쉽지 않아.
4: 예. 근데 요새는 네. 반대로 아내가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귀담아 안 들어.
1: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4: 그건 중요하지 않아.
1: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 일중아.
4: 그래요? 저도 뭔가 공감을 좀 요구하려고 막 얘기를 하면은
1: 형한테 전화해. 형한테 전화하면 같이 공감해 줄게.
4: 아, 잔소리 할 것 같은데.
1: 아, 남자들은 또 희한하게 남자들끼리 하면 공감 서로 잘해줘요.
3: 아, 그럼요. 그렇지. 자,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잘하는 안정형인가? 아니면 아내의 그 목소리 톤에 따라 대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회피형인가?
1: 회피형.
4: 남편의 성향이.
1: 네네.
4: 예, 대화를
1: 안정형 남편이어야죠.
4: 안정형이
1: 그럼요.
4: 심신 안정에 좋아요.
1: 그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옆에 있어줘야죠.
4: 그럼 언제까지 회피할 거야.
1: 그럼요. 우리는 매일매일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 0735님 자자자 외우세요. 아내 말이 아내 말에 무슨 네. 말을 할지 모르겠을 땐
4: 네.
3: 그랬구나. 아이고야 속상했겠다. 아니 그 사람 왜 그래?
1: 아니, 그 사람 왜 그런데?
3: 여기까지.
4: 아이고, 이거네. 네? 이거야.
1: 아이고 속상했겠다.
3: 그랬구나.
1: 여보.
3: 야 요새, 속상하다 야.
4: 여보 이번 달 우리 가계비가 너무 좀 가계 지출이 많아가지고 생활비가 좀 많이 쪼들리는데.
1: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이건 안 되잖아요.
3: 남의 집이야.
4: 뭐, 남의 집 얘기야?
3: 남의 집 얘기야?
1: 누나 속상했기로 안 되는데 이거.
4: 안 되는 문장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3: 이분께도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여기는
4: 남성시대입니다.
5: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6: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7: 아버지, 어머니가 나만 믿어.
6: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7: 조심해. 걱정 마요.
6: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7: 천천히 와.
8: 할 수 있어.
6: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7: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6: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7: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9: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 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침에 눈 떴는데 출근 시간일 때,
1: 대충 씻고 뛰어나와서 버스 탔는데 아 휴대폰 없을 때. 아오!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오늘은 4532번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소지서 형님이 나오는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대학교 때 형님이 나왔던 드라마는 첫사랑과의 추억이 많은데 요즘 드라마는 우리 회사 김 부장님 생각나요. 부장님 나오는 드라마 왜 이렇게 많지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 들려주세요. 박효신의 눈의 꽃. 오케이 렛츠 고.

0: 아, 이경희님 잠시나마 겨울 생각하니까 시원하네요. 아,
1: 이게 대표적인 겨울 노래죠.
2: 맞아요, 맞아요.
1: 눈의 꽃.
2: 맞습니다.
1: 박효신의 노래였습니다.
2: 네.
1: 아, 이정환님도 질리지 않는 노래 해주셨어요. 이게 드라마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수록곡이었는데
3: 아,
2: 엄청난 드라마였죠. 엄청난 드라마였죠.
1: 그 이동... 드라마는 네네. 안 봐도 요 대사는 다 알고.
3: 그렇지 이동욱님이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2: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3: 진짜? 그 톤이었다고?
2: 아니요.
1: 진짜 밥 먹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
3: 소질 없이 대사가 생각나.
1: 뽀뽀 말고
3: 담담하게
1: 배고픈 사람 같아.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 돈가스에 제육볶음. 빨리 뽀뽀 하고 빨리 밥 먹자.
3: 국밥이 꼭 있어야 돼.
1: 아 박진경님 미안하다 네. 사랑한다 하지 말고 미안할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아 이 말이 정답이네.
3: 그러네 정답이네.
1: 네. 아 근데 저는 아, 이 박효신 씨 노래 듣는 동안 네네. 우리 양쪽의 가수분들께.
2: 네네. 예,
1: 이 창법이란 무엇인지.
2: 네, 창법이란 무엇인지.
1: 네. 소머리 창법부터 두성까지.
2: 아 그럼요.
1: 예.
2: 왜냐면 이제 박효신 씨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음이 좀 요.
1: 오 예예. 예.
2: 요즘에는 이제 고음을 예. 그러니까 창법을 아예 바꿨어요.
1: 이게 어떻게 달라?
2: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1: 네네.
2: 신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1: 네. 그 소머리로 우우우 네. 하다가 이제 머리로 소리를
2: 네, 머리로 딱 올리는. 네.
1: 아.
2: 효신아 사랑해.
1: 대단한 능력자네요 진짜. 아니 소리는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건데 네. 어디를 쓰는
3: 거죠? 아니야 아니야.
1: 달라지는 거예요.
2: 어떤 통로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죠.
1: 그렇죠. 네. 한번 해봐야지 나중에.
2: 하지 마세요.
1: 네. 자 선곡해주신 4532님께는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유, 시원하겠다.
3: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늑대의 노래 문자나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2: 네 닉네임 로봇 삼촌님의 사연입니다. 흩어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이면 48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골목골목을 매주 밟듯 헤매고 다녔던 그 시절의 성장통이 떠오릅니다. 당시 제 직업은 아동도서 외판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스파르타식 정신교육을 받고 호기롭게 길을 나섰지만 현실은 참 뱁새 눈물만큼도 녹록치가 않더군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왜 그리 떨리고 창피하던지요. 대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용기 내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친절한 목소리가 들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서 뺨 맞고 화풀이할 사람을 찾는 듯한 고약한 목소리가 들리는 집도 많았습니다.
3: 누구세요? 누구냐고요?
2: 이런 집에선 입도 뻥끔 못하고 꽁지가 빠지게 주랭랑을 쳤던 겁쟁이가 저였습니다. 어느 날은 대문이 활짝 열린 집 마당이 보여서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1: 진짜 갑자기
2: 성난 강아지에 쫓겨서 엉덩이가 뜯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다시 올게. 다음에.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치다가 눈물이 찔끔 난 적도 있고요.

0: 또 한 번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아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날도 가가호호 대문을 두드리다가 마당 평상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코가 주먹만한 게 조금 못생긴 아기였는데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얘가 아주 장군감이네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1: 어머 그래요, 다들 못난이라는데 우리 애가 좀 듬직하긴 하죠.
0: 아유 그럼요, 아주 크게 될 상입니다. 그 요맘때 지능 발달과 성장에 딱 맞는 그 요런 책을 딱 읽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있습니다.
1: 예.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전집이네.
0: 아기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첫 실적이 나오는구나. 신나서 가격을 밀고 당기며 침을 튀기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대문 안으로 제복 입은 경찰관이 들어오더군요.
2: 실례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요. 잠깐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0: 예? 저요? 아니 무슨 신고요?
1: 아이 순경님 맞아 이놈이요 이놈. 아까부터 이놈이 그냥 이걸 뭐 저걸 뭐 기웃거리면서 남의 집 담벼락을 그냥 넘겨보더라니까. 응?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요즘 우리 동네 빈집털이 도둑놈 이놈이 틀림없어.
0: 에? 아유 할머니 저 도둑 아니에요. 저 책 왜 파는 원이에요?
1: 뭘 팔아? 에? 벌써 물건 훔친 걸 죄다 내다 파는겨? 얘라 이 나쁜 놈아, 명절 앞두고 할 일이 없어서는.
0: 아니요 저는 책 아동책 판다고.
2: 자 다들 진정하시고요. 일단 서에 가서 신원 확인을 좀 해주시죠. 갑시다.
0: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샅샅이 소지품 검사를 받고서야 혐의 없음으로 겨우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누명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건 제 생애 첫 전집 판매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거였어요. 에휴,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딱 저를 두고 한 말 같더군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오는데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면 추석인데 돈이 없어서 고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간다라고 거짓말로 편지 한 장 붙여놓고 객지를 방황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날이 저물어도 보름달이 대낮처럼 밝더군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시골 냇가에 주저앉아 마음을 달래려 깡소주를 홀짝홀짝 들이켰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참 신기하대요. 기쁠 때 마시면 즐거움이 배가 되더니 슬플 때 마시니까 사람을 아주 끝까지 바다 끝까지 끌고 내려가도 남들은 다 고향 간다고 선물 세트 들고 기차 타는데 난 여기서 도둑놈 취급이나 당하고 이대로 그냥 저 물에 뛰어버릴까 보다 그냥. 아니야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해. 짧은 시간 동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어 자취방 구석에 처박혀 며칠을 술로 보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폐인처럼 누워있는데 입사 동기 녀석이 집에 찾아왔더군요.
3: 아 친구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0: 그냥 가라. 나는 이제 자신이 없다.
3: 야 내 말 잘 들어. 미국의 그 철강왕 카네기 알지? 그 양반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있었대. 모래사장에 쓸쓸하게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림이었는데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었는 줄 아냐?
0: 내가 아냐 몰라.
3: 잘 들어. 밀물 때가 오리라.
0: 밀물?
3: 그래 인마. 지금 네 현실이 갯벌에 처박힌 쓸모없는 배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배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놔야지. 언젠가 밀물이 들어왔을 때 너의 물길이 열렸을 때 바로 출항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정신 차려 엄마.
0: 친구의 매서운 채찍 같은 위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친구의 그 말이 절망의 갯벌에서 녹슬어가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멈춰있던 제 시간을 움직여 다시 구두끈을 졸라매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여전히 문전박대 연속.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골목길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워물고 먼 산을 바라보는데 우연히 산 중턱에 아주 튼튼하게 쌓여있는 돌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 저 거대한 돌담도 결국 돌멩이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거잖아. 나도 저렇게 큰 담장이 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해보자. 하자. 하자. 그날부터 저는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작정 책을 사달라고 들이미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찾아가 제 아들처럼 제 조카처럼 즐겁게 놀아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삐리삐리삐리삐리 지구인들아, 나는 로버트 택돈부이다. 자, 삼촌이랑 여기다 멋지게 그림 그릴 사람.
2: 저요. 로봇 삼촌, 저도 그림 그려주세요.
1: 삼촌,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2: 그럼 우리 집도요?
1: 아니야, 우리 집부터요.
2: 우리 집부터. 엄마, 엄마.
1: 엄마.
0: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리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도 열리고 엄마들의 경계하던 눈빛도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로봇 삼촌을 너무 좋아하네요.
2: 그러게요. 애들이랑 놀아주느라 힘드시죠? 아우, 여기 시원한 보리차부터 한 잔 좀 드세요.
0: 그렇게 골목길과 놀이터를 오가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지 1년쯤 지났을 때.
1: 근데 저번에 말한 그 아동 동화책 세트요. 그거 이제 우리 아이도 읽힐 때가 된 것 같죠? 저기 앞집에 민우 엄마도 저번에 추천해 주신 책, 그거 너무 좋더라고 칭찬하더라고요.
0: 한번 물꼬가 터지자 인연은 인연을 부르며 판매가 이어졌고 꼬였던 제 인생의 실타래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지인에서 지인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진 판매 덕분에.
2: 자, 시상하겠습니다. 올해의 최우수 판매 사원상 서울 상암지점 로봇 삼촌 축하합니다.
0: 이야, 세일즈맨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서서 트로피를 받아드는데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걔한테 쫓기고 보름달 아래서 좌절했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친구의 말이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밀물의 때가 온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혹시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늘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의 물길은 반드시 바뀝니다. 절망의 갯벌에 갇혀 있다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배를 닫고 구두끈을 조이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누구에게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온다! 온다!
2: 와. 야, 이분은 진짜 운명을 개척하신 거예요.
0: 약간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요.
0: 성공의 길, 뭐 이런
2: 거. 나 이거 카네기 그거 다 찍어둘 거야, 진짜.
0: 네네. 저도 그거 봐야 되겠다.
3: 밀물 때가 오리라.
0: 예, 오리라.
2: 오, 진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0: 돼 있어야 돼.
2: 그냥 밀물 때만 기다렸다가는 아니, 배도 없는데 뭐 어떻게.
0: 밀물 때가 기다리면 밀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돼.
2: 그러니까. 아, 이것도 명언이네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2: 예. 네네네.
1: 야, 동네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친구 삼아 놀아주기 시작한 게.
0: 아, 그게 진짜 신기하죠.
1: 그렇게 애들의 진짜. 마음의 문이 네네. 열리니까.
2: 맞아. 진짜 이게 특히 영업직, 판매직 진짜 힘드실 거예요.
0: 힘들어요.
2: 그냥 사주세요, 맞아. 사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0: 저는 싫어요. 반찬도 못 달라고 하는 애가 판매 못해요. 저는 절대 영업 이런 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2: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0: 움직여야 돼요.
2: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겁니다.
0: 진짜 대단합니다. 네. 오늘 진짜 교훈 하나 딱 보고 가는 것 같아요.
1: 누구에게나 밀물 때가 올 것이다. 온다. 예. 밀물 때는 온다.
0: 대신에 밀물 오기 전까지는 나 스스로를 준비하자.
2: 그렇지. 네. 준비해 있어야만 맞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언. 돈가스와 제육은 반찬이다.
0: 반찬이다.
2: 예. 오늘 기성 형님께 명언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반찬이다.
2: 네네.
0: 여유 있으면 두 개 시켜도 되고 제육 하나 시켜도 돼요. 하지만 국밥은 밥이다.
2: 국밥.
0: 예.
1: 아이, 로봇 삼촌의 편지가 이게 손편지로
2: 손편지로 왔어요. 네. 와.
1: 아주 글씨체가 시원시원하세요. 아,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1: 위로 싹싹싹 다 올라간 것 같아. 약간씩.
0: 예? 보통의 편지지에 이렇게 글씨 쓴 거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2: 네네. 네네. 저희 손편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종종 글씨체도 아주 그냥 똑 부러지게.
0: 아이,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2: 네네.
1: 자, 밀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일중 씨는?
2: 저요?
1: 네.

0: 나 없는 것 같아.
1: 차가 빨리 낡아서 새 차로 바꿀 수 있을.
2: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뭐든지.
0: 어, 이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10만 킬로미터 이상씩. 계속 하라고.
0: 예, 그건 오래 탈 거고.
2: 일부러 막.
0: 이제 마지막 정말 저는 네. 이제 내연기관 차라 생각하고 오래 탈 거고. 네. 어, 밀물을 기다리면 준비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아,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 아 예. 그래요? 예. 난 새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이였구나.
2: 아, 새 노래도 새, 아, 그 생각을 그렇죠. 못했네. 새 노래를 준비하고 있어. 이 가수가 지금 가수가 방송에서 어, 제 새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니,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네네네. 계시니까 말이죠.
1: 네네. 자 로봇 삼촌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고
2: 아유,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자 역시나 우리 기운 아 광고부터 들어야 된대요.
1: 네
0: 아,
1: 광고 그래요? 먼저 알겠습니다. 들어요.
0: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9: 자,
8: 이제 벵갈호랑이 충전. 네. 이제 가도록 가야죠. 하겠습니다.
10: 좋습니다. 더위에도 쏟아지는 비에도 지지 않고 부장님도 신입도 취준생도 힘내자. 으라차차차차.
7: 333.

0: 점심은 제육이다.
1: 제육이다.
0: 희성 형님 짱. 짱.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옵니다, 여러분.
2: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돌을 가리키며 작가 메릴린 레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네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떠올려봐. 그 암석들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있듯이 너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한 몫을 우린 든든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기업들이 충청권에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은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팹 등의 분야에 약 140조 원을, SK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의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등에 약 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규제 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를 담은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범부처 전담 조직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한때 6%대 급락하며 7,700선까지 밀렸습니다. 장 초반 급격한 매도세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370포인트 4.5%가량 내린 7,933으로 시작해 장 초반 5% 넘게 떨어졌고 장 시작 7분 만에 사이드카가 걸리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췄습니다. 현재는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탓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주도 7에서 8% 급락했다가 4에서 5%대로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로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24.7%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3.2% 올라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국산 소고기 7.5%, 쌀 11.7%, 달걀이 10.3% 올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하면서 중동전 정세 안정화의 기대감에 따른 국내 경제 밀착 대응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총리로서의 첫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어제까지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남은 두 척의 선박과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등 중동 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며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6월 소비자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에 대해서 최고 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최고 60mm, 충청권과 경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소나기와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30mm까지 강하게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내린 25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하실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뉴욕에 있는 사람도,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 비행사도 모두 같은 1초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100여 년 전에 한 물리학자

않은 그 당연한 상식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과 공간,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죠.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와 함께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견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2: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1: 복권도 과학이고요.
2: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2: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늘 어렵게만 느껴지는 물리학을 일상 속의 친근한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아주 귀한 분,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네. 김범준입니다.
1: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빵을 준비했습니다.
2: 예, 제가 지난번에 왜 빵 안 주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엔 제작팀이 이렇게 빵을 주셔서 네. 예, 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아마 오늘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소리를 일부러 내고 있어요.
2: 먹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1: 이거 요거 드세요.
2: 아, 이게 같은 거구나.
1: 네. 이걸 이렇게 따가지고 혹시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살짝 또 부족한 느낌을. 네, 오늘은요, 교수님 이제 모셔가지고 저희가 아, 이왕 모시는 거 한번 제대로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교수님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요. 어떠세요? 상대성 이론을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렵게 설명이 될 것 같으실까요? 쉽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2: 사실 상대성 이론도 어떤 수식의 형태로 설명하는 걸 물리학자들은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유 정도의 수준에 머물 때가 많아서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같은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 네. 네. 아, 이걸 듣고 이해했다라는 걸 거짓말이다. 네,
2: 거짓말이죠.
1: 근데 그 리처드 파인만인가요?
2: 예.
1: 양자역학이긴
2: 예.
1: 하지만
2: 예.
1: 그거를 다 이해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고.
2: 아, 예, 예.
1: 상대성 이론은 다 이해한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나요?
2: 상대성 이론도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뭐 3명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요.
1: 그 3명은 누군가요?
2: 그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물리학자는 둘은 알겠는데 셋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1: 결국엔 다 모를 수 있다라는.
2: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재미는 있는 얘기지만 좀 네. 오해라고 생각해요.
1: 어떤 오해일까요?
2: 일반 상대성 이론이 논문으로 발표된 이후에는 물리학자 중에 이렇게 꼼꼼히 그 논문을 살펴본 사람들은 네. 사실은 다 이해했다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파인만의 이야기도 저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큰 것들의 세상을 기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2: 우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네. 수학적인 어떤 양자역학의 어떤 공식적인 체계

0: 그런 것으로는 양자역학은 모든 물리학자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아 이게 물리예요. 이런 게 물리학 현상입니다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상 같은 거 하나만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아, 뭐 재밌는
0: 너무
1: 예로.
0: 많아서요. 네. 근데 이제 더우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땀 흘린 다음에 네. 선풍기 앞에 앉아서 바람을 쐬면 시원해요.
1: 그렇죠.
0: 왜 시원할까요?
1: 일단 땀이 증발되면서 우리의 열을 뺏어가는 것도 있어요.
0: 왜 뺏어갈까요? 그러니까 예. 물리학자들이 이런 그치? 현상을 네. 설명할 땐 그 직관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 물리학자들이
0: 네, 한번
1: 사람들 모두 직관적으로 하면 좋아하죠.
0: 네. 네. 그 우리 피부에 있는 액체 상태 물이 있으면 네. 그 안에 물 분자들이 있겠죠.
1: 네.
0: 근데 물 분자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찔움찔 거리면서 열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액체 상태의 물에 있던 물 분자 중에 일부가 네. 공기 중으로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뛰쳐나가는 물 분자들은 제 몸 피부에 있던 물 분자 중에 네. 빠른 애가 뛰쳐나갈까요? 느린 애가 뛰쳐나갈까요?
1: 당연히 빠른 애가 뛰쳐나갈겠죠.
0: 네, 그럼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 표면 제 피부 근처에 있는 물 분자 중에 빠른 애들이 자꾸 나가요.
1: 네.
0: 그럼 남아 있는 애들은 느린 애들만 남아 있죠.
1: 상대적으로. 네.
0: 그럼 결과적으로 제 피부에 있는 물 분자들이 평균 움찔움찔 움직이는 네. 이 속도가 다 줄어든 물 분자만 남아 있어요.
1: 예.
0: 그게 온도가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온도는 온도가 높다는 건 그 물질 안에 있는 분자들이 마구마구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온도가 높은 거고
1: 네.
0: 조금씩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고 있으면 온도가 낮은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럼 빠른 애들이 나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느린 애들만 남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1: 아 물리학에서의 온도의 정의가 그렇게 정의되기 네. 때문에 우리는 저는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해 가서 그렇죠. 기화열이라고 네. 하잖아요.
0: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기화열의 근거가 뭔지를 묻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이게 생각하다 보면 이 분자들의 운동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 아, 어쩌면 제가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경험하는 쉬운 물리학의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어려워진 듯한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분자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0: 예.
1: 때리면 간다 뭐 이렇게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0: 여름이니까
1: 근데 또 이해가 돼요. 잘.
0: 예.
1: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자 세계까지도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도 네.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네. 된다. 알겠습니다. 물리학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학자는 아무래도 아인슈타인이에요.
0: 맞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늘 꼽히는 그런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양자 컴퓨터는 무엇인가요? 라고 짧게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게 제일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상대성 이론이 우리 삶과 과학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1: 네.
0: 내가 여기 앉아있다. 어제 어디에 있던 내가 걸어서 어디로 갔다 이런 것들을 물리학에서는 다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서 딱 특정한 위치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그러면 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 네. 명확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낸 게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 뉴턴의 네. 시간과 공간인데요.
1: 네.
0: 그래서 뭐 내가 뭐 어제와 오늘 위치가 어제 본 거와 오늘 본 게 정지해 있는 물체의 위치가 달라질 리는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게 뉴턴이었는데
1: 네.
0: 아인슈타인은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죠. 사실 이게
1: 네.
0: 이게 너무 그 물리학자들에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1: 네네.
0: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조금 답하기가 난감하긴 한데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1: 네.
0: 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길찾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1: 내비게이션이요.
0: 예, 그 길찾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1: 네.
0: 그 우리가 지금 있는 땅보다 이 저 높은 곳에 있는 GPS 위성은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1: 빠르게 움직이죠.
0: 더 빨리 움직이면 그 물

0: 제 시간이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와 흐르는 속도가 달라져요.
1: 네.
0: 그래서 더 빠르면 더 느리게 가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 네.
0: 저기서 그 GPS 위성이
1: 네.
0: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전파를 보내주고 그것이 도착한 시간을 이용을 해서
1: 네.
0: 거리를 측정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저곳에서의 시간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니까 그만큼을 보정을 해줘야만 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GPS 위성에 기반한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네. 맞죠.
1: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가
0: 예,
1: 있다.
0: 맞습니다.
1: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GPS,
0: 맞습니다.
1: 인공위성 시스템이다.
0: 아,
1: 우리는 지금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겠네요.
0: 네,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어디 찾아가실 때마다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그런데 지금이야 뭐 아인슈타인 덕에 우리가 그거를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지만 그 시절에는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엄청난 아이디어잖아요. 혁명적인.
0: 그렇죠,
1: 그 생각을 아인슈타인이 청년 시절에 발견을 했다고요?
0: 맞습니다.
1: 네.
0: 아인슈타인이 그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이주해서 산 적이 시기가 있어요.
1: 네.
0: 그때 이탈리아에서 청소년기에 이탈리아에 머물던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려요. 그 질문은 사실 뭐였냐면
1: 네.
0: 빛의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네.
0: 그 사람의 눈에는
1: 네.
0: 빛이 어떻게 보일까를 상상해요.
1: 네.
0: 이런 걸 물리학에선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 처음 사고 실험을 떠올린 게 그 청소년기의 이탈리아에서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생각 속에서 실험을 한다고 해서 사고
0: 네.
1: 실험.
0: 맞습니다.
1: 네. 그 실험을 해가지고 그때 결론을 낸 거예요? 아니면
0: 그게 처음에는 아마 아이디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게 1905년인데
1: 네.
0: 그때 아인슈타인은 베른에서 특허청의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1: 네.
0: 그 특허청에서 아인슈타인이 다뤘던 특허 중에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그런 특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당시에 유럽에서 그 철도망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서로 다른 철도 회사의 그 기차의 출발 시간을 조율하는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럴 때 아인슈타인이 떠올렸던 게 바로 그건 거죠. 동시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에서의 몇 시 몇 분이 저 역에서는 몇 시 몇 분일까를 고민하고
1: 네.
0: 그런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1: 근데 비범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기차에서 그쵸. 시간을 각 다른 곳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맞출까를 네. 고민하다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0: 사실 이 얘기가 네. 그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잘 알려져 있던 물리학의 이론이 있었어요. 이게 전자기학이라는
1: 네.
0: 이론인데요.
1: 예.
0: 그 전파, 전자기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 전자기학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 전자기파, 빛은 전자기파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한창 연구가 되고 있던
0: 네, 맞습니다.
1: 시기예요.
0: 네. 근데 전자기파가 어떤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명확히 계산이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건 이런 거죠. 그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1: 네.
0: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빛의 진행 속도가 숫자로 딱 주어져 있거든요.
1: 네.
0: 근데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오케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이거구나. 그런데 누가 본 속도냐라는 걸 질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1: 네네.
0: 반대쪽에서 나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걸로 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1: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내 쪽으로 시속 10km 오고 있다.
0: 에.
1: 나는 저쪽 반대 방향으로 5km로 가고 있다. 시속.
0: 예.
1: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0: 15죠.
1: 15km로
0: 그쵸.
1: 나한테 오는 것처럼 네. 느끼는 거예요.
0: 근데 내 앞에 차가 15km로 멀어지고 있고 나는 5km로 가고 있으면서 보면 5km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1: 그렇죠. 5km로 멀어지고 네.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0: 그래서
1: 거예요.
0: 누가 보는지에 따라 네.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말씀드린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 에 따르면 빛의 속도가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데 네. 도대체 이 빛의 속도는 누가 본 거냐라는 걸 물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빛을 향해 다가가서

0: 빛과 마주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본 건지 아니면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 본 건지. 네. 근데 그게 맥스웰의 전자기학 안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1: 네.
0: 마치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1: 그래서 그 고민을 한 거군요, 아인슈타인이. 네.
0: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의 제목이 네. 바로 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기학에 관하여 그런 거예요.
1: 움직이는 물체 전자기학에
0: 왜 전자기학을 관하여. 생각했는지가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알려준 빛의 속도에 대한 질문이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는 맞죠.
1: 네. 아까 말씀하신 내가 자동차에 타고 있고 네. 상대방도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상대 속도라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1: 내가 어떻게 운동하고 네. 있고 쟤는 또 나에 비해서 어떻게 운동하고 네. 있는지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이 두 자동차 중에 하나가 빛으로 바뀌면 네. 이 결과가 달라진다면서요.
0: 예, 예. 네. 그게 그 일단 멀어지는 걸 해볼게요. 네.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게 그 올림픽 경기에 보면 이렇게 투창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창을 던지는 거. 그때 선수들이 어떻게 던지는 걸 보면
1: 막 뛰어갔다가 네,
0: 제자리에서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 네, 바보죠.
0: 뛰어가면서 던지거든요. 왜 뛰어가면서 던지면 더 빠를까요?
1: 내가 달려가는 속도를 창에 더하기 위해서.
0: 맞아요. 더해져요.
1: 네.
0: 그럼 빛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제가 빛의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1: 네.
0: 가면서 거기서 맨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앞으로 보내요.
1: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쏴요.
0: 네. 네. 그럼 그때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달리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냥 땅에 가만히 서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본다고 치면 네. 제가 본 빛보다 두 배로 빛이 갈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진다 그러면 그 공은 빛의 속도의 두 배로 그렇죠. 날아가야죠.
0: 그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네. 생각인데 네.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아니구나. 빛의 속도로 가면서 빛을 앞으로 보내면 내가 봐도 빛의 속도, 움직이는 내가 봐도
1: 네.
0: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봐도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1: 아,
0: 그거를 찾아내요.
1: 여기서 잠깐
0: 네.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김범준 교수님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각 잡고 저희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달리면서 빛을 쏘면, 그죠?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는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빛의 속도의 두 배로 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저기 정지해

0: 있는 사람은 봐야 맞습니다. 돼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쏘면 예. 그러면 저기에서 멀리서 이렇게 정지한 상태로 보는 사람도 계속 빛의 속도로 본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0: 달리면서 쏜 사람도 빛의 속도로 보고
1: 역시 빛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빛의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빛의 속도로 가면서 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든 빛을 쏘든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 그냥 정지한 사람이 본 빛의 속도를 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보면 C라고 적거든요.
0: 맞아요.
1: C로 가면서 C의 속도로 공을 던지든 빛을 보내든 언뜻 생각하면 정지해 있는 사람은 C의 두 배의 속도로 빛 혹은 공이 날아가는 걸 본 거로 예상하지만
0: 그렇죠.
1: 아인슈타인의 특성 대칭으로는 정지한 사람이 봐도 여전히 C를 본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1: 이게 좀 설명하기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만약에 이 가정이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같다는 게 사실은 이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빛의 속도가 같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물리학의 가장 근본에 있는 원리를 물리학자들이 인과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났다.
1: 근데 그게 뒤집힌 상황을 보게 돼요.
0: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이 원인이 나타나는.
1: 예예.
0: 어, 그렇군요. 그걸 그 해볼게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1: 설명합니다. 설명할 거예요.
0: 해주실 거예요?
1: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칠판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네.
1: 그 아나운서님이 서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쭉 보니까 저 앞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0: 사거리가 있어요.
1: 사거리가.
0: 네, 네.
1: 근데 사거리가 길 하나는 이제 아나운서님을 향해 뻗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수직 방향의 길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아나운서님을 향해 오고 있어요.
0: 네.
1: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을 아나운서님이 본다고 가정해 봐요.
0: 점점 다가오는 게 보이겠죠? 네.
1: 그런데 그 처음 우리가 생각할 가정은 에이, 빛도 별거 아니다. 달리면서 창 던지면 더 빠른 것처럼 달리는 사람이 빛을 보내면 그 빛이 더 빠르다라고 가정해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모습을 실은 빛은 굉장히 빨리 와가요.
0: 예.
1: 이 사람은 오면 이쪽으로 달려오면서 빛을 보내
0: 먼저 도달하겠죠. 네.
1: 그런데 이 길에 사거리의 수직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아나운서님을 향해서는 안 움직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사람의 모습을 실은 빛은 그렇게 빠르잖아요.
0: 네.
1: 원래 빛의 속도예요.
0: 네.
1: 그러면 이 사거리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아나운서님을 향해서 오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사람과 충돌할 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0: 빛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 그럼 아나운서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을 더 먼저 봐요. 이 아나운서님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을. 왜? 그 사람의 모습을 실은 빛이 더 빠르니까.
0: 아, 빛을 하는 모습이 먼저 도착하게 돼요. 네.
1: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빛을 한 다음에 이 충돌할 것 같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사람이 사거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인과율이 위배된다는 거예요.
0: 예, 예.
1: 그 사람과 충돌할 뻔한 게 원인이고
0: 네.
1: 그래서 빛을 한 건데
0: 내가 볼 때는
1: 네, 그래야 되는데 때는. 만약에 빛의 속도도 그냥 창 던지는 것처럼 더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사고 실험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가 그냥 빛을 해요. 아무도 없는데.
0: 제가 볼 땐 그렇겠네요. 네,
1: 조금 있다 사거리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죠.
0: 빛을 한 게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충돌할 뻔한
1: 그쵸,
0: 게
1: 보이네. 그럼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 물리학자들이 인과율이 위배된다라고 얘기해요.
0: 그럼 그 인과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그 사거리를 향해 아나운서님을 향해서 오던 사람의 빛의 속도나 그 수직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빛의 속도가 똑같으면
0: 어쩌면
1: 그럼 동시에 도착하는 걸 보죠.
0: 빛에는 속도에 있어서는 특혜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특혜예요.
0: 네.
1: 일종의 특혜라기보다는 그 물리학자들이 이걸 제한 속도라고 해요. 우주에 제한 속도가 있다.
0: 아, 그럼 빛의 속도예요. 빛보다는 빠른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1: 없다.
0: 아, 그런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1: 이게 사실은 어떤 걸 물리학자들이 계산하냐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근본 가정이 두 개예요. 하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얼마의 속도로 달리더라도 똑같다.
0: 예.
1: 그게 가설이에요.
0: 절대적이다 가정. 이런 거죠. 예.
1: 그다음에 물리학의 법칙도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속도가 얼마인지 무관하게 항상 똑같다요.
0: 네.
1: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근본 가정이 똑같다요. 둘 다. 빛의 속도 똑같다. 물리학도 똑같다. 이것만 가정을 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온갖 희한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 있잖아요.
0: 네네.
1: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줄어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짧아지고 뭐 그런 거.
0: 네.
1: 그게 결과로 유도가 돼요.
0: 그 결과로 유도가 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맞다라는 결론까지 예, 이르게
1: 너무나도
0: 돼.
1: 많은 예. 근거가 있어서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 예. 궁금증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러면 빛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이 물리적인 존재 있잖아요.
1: 예, 예.
0: 예, 어떤

0: 질량이 없는 모든 입자는 무조건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1: 질량이 없기 때문에. 네,
0: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거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가정이 아까 그거예요.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1: 똑같다.
0: 여기서 빛의 속도라고 하면 좀 오해하시는 게 자꾸 빛을 떠올리는데요. 그거 네. 말고 그냥 우주의 제한 속도가 있다. 그 우주의 제한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요.
1: 우주의 제한 속도가 있다. 네.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를 실제 측정을 하잖아요. 하죠, 했잖아요. 하죠, 네. 네. 근데 질량이 있는 물체가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질량이 무한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이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0: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빛의 속도에 점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점점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물체의 질량이 커져서 점점 더 속도를 늘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1: 아, 그렇죠. 네. 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네, 조금 맞습니다. 늘어나는 정도가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어쨌든 바뀔 수 있다라는
0: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 연결돼 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높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
0: 맞습니다.
1: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빛의 속도에 가까워져야만 유의미한 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겠죠.
0: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직접 보기는 쉽진 않죠.
1: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건데 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를 우리가 구현한 적은 없죠. 이 세상에서.
0: 빛이죠. 빛.
1: 원래 있던 거 빼고.
0: 원래 있던 거 빼고는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근데 우주에는 꽤 많아요.
1: 그래서 우주에는.
0: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 쏟아지는 입자 중에 엄청나게 빠른 입자들이 있거든요.
1: 아, 질량은 있지만.
0: 예, 예. 거의 빛의 속도에 육박하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그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도.
1: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관측할 수 있다면
0: 그럼요.
1: 상대성 이론을 입증할 수 있겠네요.
0: 입증 이미 돼 있는 거죠.
1: 이미 돼 있어요. 예. 어떤 것들로 입증을
0: 그 대표적인
1: 쉽게
0: 게
1: 예를 들 수 있는
0: 지구 대기층에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자 중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는데요.
1: 뮤온. 예.
0: 이 뮤온이 원래 가만히 멈춰 있는 뮤온은 금방 다른 입자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뮤온이 네. 언뜻 생각하면 지구의 상층에 도착한 뮤온이 땅까지 올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런데 얘가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속도가 빠르면 네. 우리가 뮤온을 보면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땅까지 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냥 간단히 숫자로 얘기할게요. 뮤온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뮤온은 1초면은 딴 입자로 바뀌어서 사라져요. 그런데 뮤온이 엄청 빠르면은 우리가 보기엔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1: 네.
0: 빠르면은. 그럼 뮤온이 지구까지 올 때 네. 뮤온은 그 시간을 우리가 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1: 네. 이게 이제 쌍둥이 패러독스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갈게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라지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 비슷하게 한 빛의 속도의 예, 예. 반이라든지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고 오면 쌍둥이 맞습니다. 중에 하나는 지구에 있고
0: 예.
1: 우주 여행을 하고 온 친구는 빛의 속도로 이동을 계속했으니까 예. 그 친구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0: 젊죠, 우리보다. 예,
1: 지구에 예. 있던 사람들은 훨씬 늙어 있어서
0: 맞습니다.
1: 둘이 딱 만났는데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예, 예. 희끗희끗하고 우주 여행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고 온 사람은 아직도
0: 젊고
1: 젊은 예. 그 시절 그대로.
0: 맞습니다.
1: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라는
0: 예.
1: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하면
0: 예.
1: A와 B가 있어요. 근데 B는 정지해 있고 A가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A가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모른다고 했을 땐
0: 예, 예.
1: 등속으로 움직이면 모르니까요.
0: 예.
1: 우리가 기차에서 바깥에 나무를 보면 나무가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0: 맞아요.
1: 보이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런 것처럼 A가 B를 볼 때 B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0: 맞아요.
1: 근데 B에서 A를 볼 때는 A가 이동하는 것처럼
0: 그쵸,
1: 보입니다.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서로 누가 움직이는지 모른다고 했을 예. 때 B가 A를 봤을 때는 A가
0: 맞아요.
1: 움직이니까
0: 그쵸.
1: A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A가 B를 볼 때는 B가 뒤로 움직이니까
0: 네.
1: B의 시간이 느리게
0: 맞아요.
1: 흘러야 되잖아요.
0: 네,
1: 이거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0: 둘 다 맞아요.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는 쌍둥이가 있으면
1: 네.
0: A가 보면 B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1: 네.
0: B가 보면 A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봐요. 멀어지면서. 그런데
1: 네.
0: 이 쌍둥이 역설을 얘기하는 이 사고 실험에서 멀어진 B가
1: 네.
0: 방향을 바꿔서
1: 네.
0: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A가 본 B의 상황하고
1: 예.
0: B가 본 A의 상황이 똑같지가 않아요.
1: 다르죠.
0: 네.

0: 단계단계로 다 나눠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걸 생각해 놓고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네. B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서 A에게 100년이 지났는데 우주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온 B는 1년만 나이를 먹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쌍둥이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잘 이해되어 있어요. 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젊어요.
1: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A는 100년이 흘렀다고 느끼는데 돌아온 B가 체감하는 시간은 100년인가요? 1년인가요?
0: 1년이에요.
1: 예. 실제 체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시간 자체가 그렇게 체감도 느리게, 그렇죠. 느리게 흘러서
0: 네, 그 사람이 차고 흘러서. 있는 손목시계도 A에게는 100년이 흘렀지만 B의 손목시계는 1년만 흐른 걸로 나올 거고요.
1: 그럼 나는 1년 동안 살았는데 너는 왜 100년을 살았어? 이렇게 되는
0: 그렇게
1: 거예요.
0: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나한테는 진짜 1년으로 흘렀으니까. 그런데 네, 네. 상대방이 볼 때에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네. 것처럼 보인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만할래 네. 라고 포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볼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방금 말씀하셨던 특수 상대성 이론이랑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0: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1: 속도가 언제나 일정한.
0: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이 아니라 속도가 변하는 관찰자가 본 물리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특수한 경우야, 어떤 게 더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 똑같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 더 일반적이에요.
1: 더 포괄적이고 네. 다 품고 있는 거. 그중에 하나가 속도가 일정할 때에만 특수 상대성
0: 이론. 예, 맞습니다.
1: 예.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 시간은 느리게 간다. 예, 예. 질량은 커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 결과가
0: 일반 상대성 이론은
1: 있을까요?
0: 네. 질량이 있는 그 물체가 있으면 네. 그 주변에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결과고요. 네. 사실 이게 그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중력하고 그 등속 운동이 아닌 관찰자가 네. 묘하게 연결이 되는 걸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아나운서님과 제가 앉아 있는 이 스튜디오가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다고 상상해봐요. 이게 예.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래쪽으로 어떤 중력을 느끼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처럼 지구가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이 스튜디오만 있고 누군가가 위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위로 휙 잡아올리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그때도 우리는 아래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죠.
1: 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돌리고 있거나.
0: 그렇죠. 돌려도 되고.
1: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놀이기구 탔을 때 네.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밀리는 네. 현상을 네. 쉽게 떠올릴 수
0: 그럴
1: 있으니까.
0: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돌리거나 잡아채거나.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구가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과 아니다. 우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어디에 타 있는 거다라는 걸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1: 우리는 구별할 수가
0: 예,
1: 없다.
0: 그래서 중력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관성력이라고 하거든요. 원심력 네. 같은.
1: 예.
0: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설이에요. 그걸 갖고 잘 그 계산을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질량 혹은 에너지가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라는 걸 수학적인 결과로 얻게 되는 거죠.
1: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네. 상대적이라는 게 제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거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0: 그런데 이 얘기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네네.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아인슈타인이 싫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네. 특수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그 이론이 가정하는 거는 상대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같다는 걸 강조해요.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도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와 무관하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1: 네.
0: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와 무관하게 물리법칙은 모든 물리법칙이 똑같아야 한다. 네, 네. 그 같다는 거거든요. 둘 다.
1: 네.
0: 그 같다는 걸 갖고 계산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측정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1: 결론이 상대적이다.
0: 그래서 같다는 게 더 중요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적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1: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건 그래서 일어나는 결론일 뿐인데
0: 예. 예.
1: 결론만 너무 강조하는 예. 느낌이
0: 그러니까
1: 들어서
0: 같다는 걸 강조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달라진다는 거지
1: 예.
0: 달라진다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같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우리가 인공위성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0: 예.
1: 실제 상대성 이론이 인공위성에서 쓰이고 있다. 근데 걔가 빛의 속도에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지구의 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돌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0: 지구 위에서 있는 것보다 고공에 상공에 떠 있으면 지구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중력은 작아져요.
1: 그 효과가 반대예요.
0: 예. 네.
1: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그 GPS 위성이 가깝거든요.
0: 네.
1: 그 정지 외성 궤도보다 훨씬 가까워서 훨씬 빨리 움직여요.
0: 예.
1: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면 우리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요. 한편 중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중력이 강하고 그쪽이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이 느려요.
0: 네. 중력은 크면 클수록 중력 이 큰 곳에 있을수록 시간이
1: 느리게 가니까.
0: 느리게 가니까.
1: 그래서 우리가 GPS 위성을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로는 시간이 느리고
0: 네.
1: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로는 우리보다 시간이 빨라요.
0: 네.
1: 그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와. 최종적인 결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훨씬 더 커서 일 하루에 몇십 마이크로 세컨 정도 시간이 더 빨라요.
0: GPS 위성이요?
1: 네. 아, 그걸 보정을 하는
0: 특수 상대성 이론에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긴 하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 시간이 빨라지는 효과보다 예, 중력이 작아서
1: 아,
0: 시간이
1: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8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느리고 40몇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빨라서 그 전체라면 35인가 뭐 그 정도 마이크로 세컨드 하루에 정도가 그 더 빨리 흘러요.
0: 그렇군요.
1: 그걸 아, 보정을 해야 그 내비게이션 그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지금 확보돼요.
0: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해가지고 네.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상대성 이론은 어쨌든 다 통용되는
1: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증거가 많아서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예, 예.
0: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은 속도가 빠를수록 느리게 가고
1: 그렇죠. 우리가 본 그 상대의 시간.
0: 네. 질량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1: 네.
0: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작을 때 빠르게 가고.
1: 그렇죠. 중력이 그쵸? 작으면.
0: 아, 네. 그런 효과.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다.
1: 네.
0: 네. 이게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공식이나 법칙 이런 건 몰라도 딱 하나만 머리에 담아라라고 하는 중요하게 강조해 주실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1: 그 저는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교훈은 물리학이 누가 봐도 같다.
0: 누가 봐도 같다.
1: 빨리 움직이든 아니면은 가속하든
0: 네.
1: 아니면 무거운 별 주위에 있든 상관없이 물리 법칙은 누구에게나 같다.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그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두 번째 가정인 거잖아요. 빛의 속도 유한
1: 빛,
0: 두 번째가
1: 그쵸, 예.
0: 어디에서든 물리학의 법칙은 같이 적용된다.
1: 예.
0: 그건 왜 중요하다고 느끼실까요?
1: 그게 그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의 특성 중에
0: 네.
1: 과학은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작용하는 물리학이
0: 네.
1: 안드로메다 은하에서의 물리학과 같아야 되고
0: 네.
1: 그러면 내가 뛰면서 보는 물리 법칙이 내가 정지했을 때 보는 물리 법칙과 같아야 되고
0: 네.
1: 내가 가속을 하든 가속을 하지 않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운동 상태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보는 물리학이 어디서나 같다라는
0: 네.
1: 게 보편적인 걸 뜻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물리학의 특성을
0: 네.
1: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 그리고 일반 상대론이라고 생각해요.
0: 어쩌면 그거는 바람에서 시작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망.
1: 예.
0: 왜냐하면 예. 내가 생각하는 이 물리학 법칙들
1: 예.
0: 내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를
1: 맞아요.
0: 이해하는
1: 예.
0: 방법이
1: 예.
0: 당신도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1: 예, 예.
0: 그래야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1: 예, 예. 아, 그 얘기 정말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0: 네네.
1: 사실 물리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같을 필요가 없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물리 법칙이 우주 어디서나 같고
0: 네.
1: 속도와 뭐 가속도랑 상관없이 똑같다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하죠.
0: 네.
1: 근데 그래야만 하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물리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걸 물리학이 계속 물리학의 이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 일종의 믿음이에요.
0: 네.
1: 신념 같은 거죠.
0: 맞아요.
1: 물리학은 어디서나 같다.
0: 근데 그 신념이 깨지기 시작하면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1: 네. 네. 혹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만 물리학자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김범준 교수님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또 모시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끝곡은요. H.O.T.의 빛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S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 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관리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상황, 구투 개표 과정 등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을 듣고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오후에는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현장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시위로 인해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진입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연장 접전 끝에 세네갈에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벨기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대회 32강전에서 3-2로 승리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면서 미국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의 승자와 오는 7일 8강 진출을 다툽니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32강 토너먼트에서 2-0으로 승리해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도 콩고 민주공화국에 2-1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라 오는 6일 개최국인 멕시코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하면서 중동 정세 안정화의 기대감에 따른 국내 경제 밀착 대응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총리로서의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어제까지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는 남은 두 척의 선박과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등 중동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며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기업들이 충청권에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고 삼성은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 팹 등의 분야에 약 140조 원을, SK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의 약 100조 원을,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등의 약 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규제 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를 담은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부처 전담 조직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로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24.7%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3.2% 올라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국산 소고기 7.5%, 쌀 11.7%, 달걀이 10.3% 올랐습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최고 60mm, 충청권, 경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소나기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3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내린 25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7: MBC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동료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벤 헤일런의 점프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탄생 배경에는 몇 가지 설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말 많은 세상과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원곡자의 뜻대로 단순히 이제 좀 목요일이면 많이 지쳐 계실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손석희의 12시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샤프 800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을 제작진이 선정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린다고 하는군요. 샤프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미니로 보내주실 분들은 정확한 연락처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0: 부탄가스의 힘.
1: 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자,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작년에 자민당 총재서 근거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이죠. 그리고 올해 일본 정부는 과연 그대로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풀어내고 방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꿈꾸는 강한 일본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 일본과 외교 안보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로서는 그 새로운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일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일본 현지를 연결할 텐데 사이드 A 코너에 여쭤보면 유일한 외국인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오사카 세스난대학교 국제학부의 모리토모미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지금 계신 곳은 학교인가요?
8: 네, 맞습니다.
7: 예, 가만히 있어. 지금 그 오디오가 약간 좀 지글지글 끓는 것 같아가지고요.
8: 네.
7: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좀 더 만져보시는데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8: 네.
7: 예. 모리토모미 교수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원래?
8: 네, 원래는 저는 언론 연구.
7: 예, 모리 네. 교수님.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디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아까 저희가 그 리허설을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렸는데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촌 사이드 A 지금 매일 1부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 목요일에 처음으로 일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세스난대학교 국제학부의 모리토모미 교수의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좀 지글지글돼서 다시 해보고 만일에 화상 연결이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전화로 연결해서라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거는 상황인가요? 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아주 잘 됐는데 리허설할 때는 이번 상태가 좋지 않군요. 저희가 오늘 연결하고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잘 해서 다음부터 연결할 때는 아무 문제 없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가끔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방송 4일째 드디어 벌어지는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나요? 예, 전화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리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네.
7: 예, 예, 잘 들립니다.
9: 네.
7: 예, 가지고 계신 그 헤드폰 장비를 일본에서 구입하신 거죠?
9: 네, 맞습니다.
7: 예, 한국산은 아니죠?
9: 네.
7: 예, 한국산 쓰세요. 예, 잘 안 들리는 모양이네.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부 국제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네. 연세대학교에 유학을 하신 바 있죠?
9: 네, 맞습니다.
7: 예. 예, 예. 그리고 원래는 일본 도시사 대학, 동지사 대학이라고 하죠. 그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는 학교 거기를 졸업하셨고요.
9: 네, 맞습니다.
7: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생방송은 처음이십니까?
9: 네, 사실은 처음 아닙니다.
7: 예. 그럼 네. 언제? 예, 언제요?
9: 그 2024년 2월에 그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MBC를 견학했습니다.
7: 아, 예.
9: 네. 그때 그 지금 라디오 시대라고
7: 예.
9: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7: 예, 예, 예.
9: 네, 거기 학생이랑 같이 출연했습니다.
7: 아, 우연히 아니면 약속을 하고?
9: 아니, 우연입니다.
7: 아, 그렇군요.
9: 네.
7: 견학 중에 이래저래 아무튼 MBC하고는 인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9: 네.
7: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 때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유가가 좀 불안합니다. 일본에도 네. 전쟁 여파가 물론 있었겠죠?
9: 네, 그게 있었습니다.
7: 예예. 예. 좀 풀어주실까요?
9: 네네. 그 제일 큰 거는 역시 그 에너지 문제인데요.
7: 예.
9: 네, 그 아시다시피 일본 그 석유 원유 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7: 예.
9: 그 특히 뉴스에서 많이 나온 거는 그 나프타라고
7: 예.
9: 그 여러 가지 그 공업 제품의 그 원재료가 되는
7: 그렇죠.
9: 네, 그게 크게 부족해 가지고요.
7: 예예. 예.
9: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일 큰 그 영향을 미친 것은 예. 앞으로의 에너지 전쟁인 것 같습니다.
7: 아 예. 근데 예. 뭐 아무튼 에너지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예. 동맹국에게 전후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네네. 한국도 끼워넣고 일본에도 네. 예를 들면 재건 사업 참여하라. 여기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9: 네,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그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7: 예.
9: 향후 미국이 일본에 그 두 가지의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7: 예,
9: 그 하나는 홀무즈 해협 그 해협의
7: 예.
9: 그 기뢰 제거인데요.
7: 예,
9: 그 제거 작업에 대해서 자위대를 발견해달라 이런 거.
7: 예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 뭐 답변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9: 네네네.
7: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9: 또 한 가지는 그 지금은 그 이번에 그 전전 각서에 포함된 3천억 달러의 재건 기금의 협력입니다.
7: 예예.
9: 예예.
7: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전히 일본 정부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9: 네네.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뭐 어떤 요청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7: 예.
9: 그 우선 일본 정부가 그 우선으로 그런 이 상황에서 뭔가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7: 아, 그렇군요. 그거 이제,
9: 네네.
7: 어찌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네, 이제, 예, 실질적으로 실천 국면에 들어가면, 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도 비슷한 욕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건 네. 한국과 일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공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읽혀지는군요. 그런데 네. 네. 예, 또 다른 얘기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네.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이 네. 평화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기 수출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네. 풀고 있는 게 맞습니까?
9: 네, 맞습니다.
7: 예, 전해 주시죠 그것도.
9: 네, 그 무기 수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그 아시다시피 일본은 직접적인 살산 능력을 갖지 않은 그런 장비만 그 장비 한정했습니다.
7: 예예. 예.
9: 한정했고요.
7: 예.
9: 하지만 그 다카이지 정부는 올해 4월에 그런 살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수출을 할게 그 할 수 있게 했습니다.
7: 예.
9: 구체적으로는
7: 어떤 예예 예.
9: 예, 전투기 그 잠수함 탄약 그런 겁니다.
7: 아 예.
9: 예.
7: 그러면 그거는 뭐랄까 평화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9: 그것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7: 그런가요?
9: 네, 그 헌법상 그런 그러니까 위협 같은 거는 계속 있었는데
7: 예.
9: 그거를 그러니까 내각의 정부에서 헌법 해석이라는 뭐 그런 식으로 다 풀어난 거죠.
7: 아, 그러니까 평화헌법은 뭐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금까지는 네. 평화헌법의 해석을 만약 네. 적극적으로 한다면
9: 네.
7: 그런 무기는 외부에 팔 수가 없는데 좀 더 네. 소극적으로 해서
9: 네.
7: 요거를 뭐 해석에 딸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9: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7: 예, 그러면 이게 네.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네. 일본 정부가 바라고 있는 전쟁할 네. 수 있는 국가로 가는 첩경 연결고리 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9: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7: 예.
9: 그 일단 그렇게 의료를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7: 예예. 예.
9: 그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그 헌법의 구조 위반이라는 비판을 좀 막기를 위해서
7: 예.
9: 지금까지 그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자위대 활동을 정당화를 한 것이 일본 정부이잖아요.
7: 예예. 예.
9: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의 동향 특히 그 경제 안 경제 안전 보장 그리고
7: 예.
9: 자위대 강화 그 만상 활성화 그 국가 정보 기관 설치 계획 그런 거를 보면은
7: 예.
9: 그 아시아 국가 한국이나 뭐 다른 중국이나 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뭐 일본 전쟁할 거다 그런 우려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7: 예.
9: 하지만 일본은 일본 그 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에
7: 예.
9: 이 구조가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일본 여론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7: 아, 근데 다카이치는 좌우지간 자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9: 네네. 이것도 약간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요.
7: 예.
9: 그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4월에 그 자민당 정기 대회에서 스피치를 했어요.
7: 예.
9: 거기서 2027년까지 2027년 자민당 그 다음에 단대회까지 헌법 개정을 그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7: 예.
9: 네, 다카이치 네.
7: 예, 말씀하세요.
9: 네. 네,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입니다.
7: 아, 그렇군요. 얼마 그 네. 텀이 얼마 안 저 차이가 안 나네요. 예.
9: 네네. 그래서 아마도 그 이기 그 임기 그 다음 임기를 위해서
7: 예.
9: 그 2027년 9월까지 헌법 개정으로 일정한 그 업적을 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7: 아,
9: 것 같습니다.
7: 그렇군요.
9: 네.
7: 일본 국민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은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9: 네. 그 일본 국민 여론은
7: 예.
9: 일단 그 자위대 이름을 헌법상 헌법에 넣는 그런 자민당의 제안을 지지를
7: 예.
9: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아, 그렇군요.
9: 네, 국민의 약 60%가 찬성하고 있고
7: 예, 예.
9: 3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7: 예. 그것도 뭐 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9: 네.
7: 예, 오늘 그 전화 상태, 아까 화상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좀 뺏긴 바람에 오늘은 요 정도로
9: 네.
7: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9: 오늘, 아, 네, 알겠습니다.
7: 예, 모리 토모미 세스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때 핵심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한 곡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타카나카 마사요시입니다. 1980년대 일본 퓨전 음악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이죠. 시티팝 붐이 다시 일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티팝은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의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팝 음악이죠. 일본에서 이런 음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다카이치 정권의 출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목처럼 다카이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Straight from the Heart, 타카나카 마사요시의 곡입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5: 시 주석은 투기 리레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6: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에
7: 국제 뉴스 그리고 음악 MBC 라디오 95.9 메가헤르츠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8: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주식 투자에 많이 뛰어들고 계시죠. 이 열기는 뭐 우리만 뜨거운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대만 등등에서도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열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AI 투자 열풍하고 증시 호황 속에서 뭐랄까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이 불안 심리가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끌어내고 있죠. 요즘 이런 현상은 이제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 이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런 그 거대한 쏠림 현상이 단지 개인의 어떤 그 불안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분석해서 다양한 리포트를 내는 전문가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0: 예.
1: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랄까 세계 증시의 돈이 지금 그 쏠려 있는 어느 정도 쏠려 있습니까?
0: 일단은 한 해 원래 주가 지수가 뭐 평균 얼마 오른다 그런 건 없는데요. 한국이 지금 압도적인 1위인데 예. 올해에만 2배 이상 그러게요. 오른 상황이고 대만도 작년에도 2배 예. 올랐고요. 단순히 이제 몇 배 올랐다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많은 돈이 들어갔느냐. 특히 우리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 B2가 얼마나 많으냐. 예. 그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 마진론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신용융자라고 합니다. 딱 B2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게 금액이 1조 4천억 달러예요. 작년 대비해서 50%가 늘었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방금 진행자님이 1조 4천억 이렇게 했을 때 하셨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돈인 것 같긴 한데 얼마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한국이 GDP 순서대로 하면 10위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근데 한국의 GDP가 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전체의 한 70%에 해당하는 돈이 미국에서 B2로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예. 나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네요. 그런
1: 그러네요.
0: 상황입니다.
1: 예, 예. 근데 아무튼 돈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배경에 사람들의 불안함이 깔려 있다.
0: 네.
1: FOMO
0: 네.
1: 요즘 쓰는 말로
0: 예.
1: 예.
0: 이 FOMO라는 단어가 경제지에서는 한 도배가 된 지 한 1년 정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사실 이거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도 뭐 소외 불안감 이렇게 공식적으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은 그냥 마음이겠거니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혹은 나만 이렇게 벼락거지가 되고 되는 게 아닌가라고
1: 그게
0: 하는
1: 제일,
0: 불안함.
1: 제일 크죠.
0: 그런데
1: 예.
0: 사실은 되게 탐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게 포모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0: 무슨 말씀인가 예.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심리학자로는 처음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카너먼.
1: 예.
0: 네, 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걸 만들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쭉 연구를 하신 거예요. 심리학이랑 경제학을 이렇게 융합을 하신
1: 네네.
0: 거죠. 근데 사람이 내가 입은 이익보다 손실을 두 배 크게 인식하더라. 그게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1: 예.
0: 이분의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 예.
0: 우리 속담 중에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1: 그러게요.
0: 속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주식 투자 잘 몰라. 위험해. 나는 무서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1: 예.
0: 사실은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런데 요즘은 뭐 카페에 가건 식당에 가건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가건 특정 종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나 뭐 빠졌어 올랐어 이렇게 아 주식 얘기 하나 보다라는
1: 예.
0: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저는 안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거를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거 나만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사람의 뇌는 인식을 하고
1: 예.
0: 그런 동기들이 FOMO라는 그런 단어로 이게 되게 대중화된 될 만한 단어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예. 그 혹시 김 박사님도 그 포모가 좀 있습니까?
0: 여기서 되게 이렇게 멋지게 정장 입고 나와서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저도 이제 아기가 두 명이나 되고 학원도
1: 예.
0: 보내야 되다 보니까 있죠. 있고 저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난 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1: 예.
0: 누구는 얼마 벌었다던데 나랑 좀 형편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뭐를 했대라고 하면 저도 포모에 쉽게 빠지게 되죠.
1: 예.
0: 네.
1: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그것이
0: 네.
1: 어떤 그 단순한 불안감은 아니다.
0: 네.
1: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들어간 경우 많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불안감은 삭제하고 얘기해도 됩니까?
0: 불안감이라는 게 그냥 심리학적으로 되게 질투나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경제적 행동, 주식을 사건, 부동산을
1: 예.
0: 사건, 금을 사건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제가 볼 때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이게 출발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1: 예.
0: 것에 있었던 것 같고요.
1: 예.
0: 네.
1: 근데 그 약간 좀 헷갈리는데
0: 네.
1: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AI나 이렇게 해서 지금 버블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걸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꺼진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쉽게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0: 네.
1: 붐이 있는 건 맞잖아요.
0: 붐이 있는 건 맞죠. 열이
1: 예, 예.
0: 굉장히 뜨겁습니다.
1: 그러면 그게 버블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0: 네.
1: 그 붐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단지 불안감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0: 아, 이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더 이게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예. 아마 감이

0: 막 거금을 주고 사고 팔았던 열풍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해외 토픽감이어서 해외 토픽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사람들이 이게 SNS의 폐해인가, 투자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투자를 좀 마구잡이로 하나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팬데믹 이후에 특히 심해졌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제가 통계적으로 쭉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보통 회사랑 연금 회사에서 이제 임금을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뭐 예. 물가 상승률이 뭐 한 몇 퍼센트 정도니까 그거에 준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조금을 얹은 연봉의 인상안을 평균적으로 제시 받는 것 같아요. 회사만이 그렇게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 집계된 이후에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이라도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조금이라도 얹은 임금을 우리는 평균적으로 받아왔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물가보다 임금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각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십니다. 이런 건 그냥 경제하시는 분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만 그냥 신경 쓰면 사실 되는 단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아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불안해가 아니라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거든요. 물가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임금이.
1: 예,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거니까.
0: 깎이는 거죠. 그리고 예. 사실 제가 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전에 3%가 넘게 나와서 몇 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근데 물가가 3%만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1: 예. 예,
0: 훨씬 더 체감하는 물가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 뭐 임금은 그래서 더 적게 느껴지고 따라서.
0: 그렇죠.
1: 따라서 불안 심리가 올라가고
0: 예 불안 심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저도 저 애들을 굶길 순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월급이 깎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른데 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1: 예.
0: 나의 총 임금, 총 소득을 맞추기 위해. 그래서 개개인이 이게 물가가 좀 이상해. 그냥 이러다가 말 게 아닌가 봐.
1: 예.
0: 이게 뭐 고물가가 위험하다더니 나의 직접적인 생활에 타격을 줄 때 그러면 투자라도 해서 내가 이거를 메꿔야겠다라고
1: 예.
0: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팬데믹 때부터 그런 돈들이 증시로 좀 많이 들어온 게
1: 그렇군요.
0: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지금의 그 증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질문을 좀 드렸으면
0: 네.
1: 합니다. 세계 증시나 우리의 코스피 뭐 등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0: 예.
1: 이미 말씀하신 대로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0: 예.
1: 버블이라고 보십니까?
0: 우리가 버블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1: 예.
0: 펀더멘탈 영어를 많이 쓰게 되네요. 기본 체력이 있고요. 기업이 되었건 경제가 되었건 증시의 체력이 있고 가격이 그것을 벗어나서 너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괴리를 저희가 버블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근데 이 증시의 체력이라는 게 우리 증시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익이 저거는 좀 데이터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누가 잘못 쳐넣은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익이 엄청 급증을 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이게 비싸냐 싸냐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느냐 버블이
1: 예.
0: 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허무하게도 증시는 지난 10년 동안 평가받았던 것보다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예.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오늘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버블하고 과열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약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뭐 이익 대비해서 싸다, 이익 대비해서 뭐 적정하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버블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과열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도 B2가 한국 GDP의 70%만큼이 B2 B2를 한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도 이 신용융자 B2죠. 이게 20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 딱 시작할 때요. 그때 6조 원이었었어요.
1: 예.
0: 진행자님 지금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1: 예, 전혀.
0: 6배가 넘는 38조입니다.
1: 와.
0: 네, 그래서 이게
1: 저는 뭐 한 3배 생각했는데.
0: 저도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한 서너 배 됐으려나 그래도 너무 많은데 예.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배가 되었고 이 6년 동안 6배가 맞냐 적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 이 6배 중에서 한 4배는 지난 1년 동안에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지 과열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예. 과열은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분하실

0: 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까지 온 것이 어느 날 버블 꺼지듯이 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다는 얘기인가요?
1: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0: 예.
1: 그리고 펀더멘탈도 내년에 한국의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0: 아, 예.
1: 2028년에도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시가 되게 미세한 균열에도 와장창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0: 예.
1: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돈이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돈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0: 예.
1: 사실은 증시 상승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건강하지 않달까요?
0: 아,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항상 이 버블이냐 과열이냐는 가격하고 펀더멘탈 체력의 속도전인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런데 저희가까지 불안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더 많은 돈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예. 체력이 받쳐주어도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걱정하고
0: 예.
1: 있어요.
0: 투자자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까 그 기업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익을 더 얻을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1: 지금 요거를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0: 예.
1: 7월 1일에 한국의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0: 예.
1: 근데 전체 수출이 70%가 늘었습니다. 작년 1년 전 대비해서요.
0: 예.
1: 예.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이
0: 쏠려 있다고 하죠.
1: 예, 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 두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익을 흔히 뭐 요즘 하드캐리 한다고 하죠.
0: 예.
1: 위에서 아주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고
0: 그게
1: 있는
0: 내년이나
1: 상황입니다.
0: 내후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1: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0: 예.
1: 최근에 좀 변화는 보통 우리가 메모리다라고 하면 장치 산업이잖아요. 공장을
0: 예.
1: 지어놔야지 거기서 반도체 칩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우리는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갑자기 이게 우리 더 이상 물건이 필요 없어라고 하면 빙하기라고 할까요?
0: 예, 예.
1: 갑자기 업황이 얼어붙는 그런 국면들이 종종 있었어요.
0: 예.
1: 그런데 우리 그 HBM이죠. 특히 너무 금값이 되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건 구글이 되었건 이런 기업들이
0: 예.
1: 장기 계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동안.
0: 예.
1: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익이 급감하거나 물론 계속해서 이 속도로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해요.
0: 예.
1: 그게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고요.
0: 예.
1: 하지만 예전처럼 갑자기 이게 빙하기가 오기보다는 조금 힘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 반도체 호황이랄까요?
0: 예,
1: 이런
0: 예.
1: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바닥이 받쳐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 예. 갑자기 빙하기는 오지 않더라도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큰 조정기 정도?
1: 네.
0: 그거는 일반 이른바 개미들은
1: 네.
0: 잘 알 수가 없잖아요.
1: 사실은 매일 주식을 보는 저도 아, 이번에는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대중이 일반 분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0: 예.
1: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희는 한국에서 원화로 돈을 빌려서 혹은 예금을 헐어서 주식을 하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얄밉지만 대단한 요인은 미국 금리입니다.
0: 예.
1: 그래서 미국 금리가 당장 올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번 올린다라고 해서 증시가 갑자기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확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0: 예.
1: 미국에서 금리를 정말 올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리는지 이 뉴스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0: 예.
1: 것 같고요.
0: 그 어제 신한은행인가요?
1: 네.
0: 거기 오건영 단장이 나왔었는데
1: 네.
0: 그 양반은 올릴 거라고 보던데요.
1: 예.
0: 예.
1: 저희도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0: 예.
1: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올릴까 내릴까도 중요한데 이게 투자와 경제에 더 좋은 정책이냐가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포모를 설명드리면서 임금이 물가를 못 따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0: 예.
1: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되게 어렵게 드린 거잖아요.
0: 그러게요. 예.
1: 그래서 이 벌써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0: 예.
1: 그래서 지금 경제가 많이 데워졌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많이 데워지고 물가가
0: 예.
1: 올라가면 이게 아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하고 올리는 게 지금은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이제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경우에
1: 먼저 올릴 것 같아요.
0: 아, 먼저 올린다.
1: 지금 미국의 금리는 3.75이고요. 예. 한국은 경제가 미국보다 요즘은 더 좋은 것 같은데 2.5%이기 예. 때문에
0: 그러면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1: 뭐 요거는 요것도 속도인 것 같아요. 예. 뭐 신용융자 금리가 뭐 한 7-8% 더 높기도 한데 2.5% 내가 여기서 주식에서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몇 번 올린다고 해서 타격도 있겠죠. 그리고 예. 저는 B2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예.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금리는 와장창 개인 수급을 무너뜨리기에는 좀 낮은 금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예. 그거는 금리가 좀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주식시장이 받을 타격은 일정 부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1: 감내할 수 있고요. 이게 예. 경제를 꺾겠다고 하는 금리 인상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17%가 나왔습니다. 예. 90년대 초반 이후에 최고치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경제가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다음 주에 또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그리고 오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아마 오늘 얘기 나눈 내용과 꼭 맞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골랐습니다. 뭐랄까요. 전망 좋은 직장 또 통장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미 35년 전에 신해철은 나만 혼자 뒤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사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해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적도인 가도 큰집 빠른 차 여자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me.
4: 네, 미니로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이승숙님, 김효진 박사님 아주 차분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잘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로 904 있으신 분께서 방송을 들으니까 제가 흔들리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주식을 다시 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모리희 교수님, 생방의 묘미를 감칠맛나게 살려주셔서 웃었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모리 교수님은 피가 말랐을 것 같습니다. 미니의 노영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웃 삼촌 라디오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곡부터 기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미니로 이상수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일까요? 예. 그리고 송미옥 씨 유튜브로 출근 준비 중인데 음악이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출근하신 분들 물론 있으시겠죠. 오후에 출근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니까요. 예, 늘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477 쓰시는 분, 양주에 사시는 주부라고 하셨는데 차 세우고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손석희 씨가 좀 민망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프로그램 맡았다고 들었는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질문들에 어제 나오셨던 발레리나 김주원 예술감독이 이틀째 나오십니다.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1: 지금 시각은 12시

0: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서 중수가 누설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월성 4호기 냉각재 중수와 탈중수와 개통해서 중수가 누설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고 누설량은 어젯밤 9시 기준 약 208kg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수원은 중수 이송을 즉시 중단해 추가 누설은 없었으며 누설된 중수는 원자로 내부 집수조에 수집돼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관리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상황, 투개표 과정 등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을 듣고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추궁했습니다. 태귀는 오후에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현장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미 시위대가 몰려와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진입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6월 소비자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에 대해 최고 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연장 접전 끝에 세네갈에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벨기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대회 32강전에서 3-2 승리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공동 개최국 미국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32강 토너먼트에서 2-0으로 승리해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축구 종과 잉글랜드도 콩고민주공화국에 2-1로 승리하며 16강에 올라 오는 6일 개최국 멕시코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살로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이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확고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회 측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고 현재 65살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며 중요한 정책 변화는 반드시 대한노인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65살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살 이상으로 올리는 대신 그 재원으로 70살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세관에 압류된 밀수 고가 와인을 빼돌려 넘겨주겠다며 암시장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세관 직원 2명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최대 60mm, 그 밖의 내륙은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각별히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7: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8: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성시영 씨 고맙습니다. 매일 이렇게 목소리 듣게 되네요. 국제시사와 음악 손석희의 12시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지향점입니다. 다만 3부 1시에 시작하는 3시 5분에 시작하는 3부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죠. 손석희 질문들 반가운 초대 손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예술감독 발레리나 김주원 감독과 만나 뵀는데 오늘 이제 또 두 번째로 역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아마 어제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속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생

0: 에드피아 국민인생 성원 에드피아.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발레리나 김주원 예술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예술감독이라는 그런 호칭이 이렇게 익숙치 않습니다. 네, 늘 뭐 김주원 교수님 뭐 아니면 발레리나 김주원 씨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권위가 더 생긴 것 같긴 합니다.
5: 그냥 제가 국립발레단 2012년에 퇴단하고 예. 15년 정도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든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왔어요.
4: 예.
5: 그런데 그 무대를 올리려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발레리나 김주원 그냥 주영 무용수만으로는 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4: 예.
5: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PD 역할부터 뭐 섭외부터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4: 예.
5: 그 명칭이 예술감독이더라고요.
4: 아,
5: 네, 그래서
4: 아니요, 뭐 좋습니다.
5: 네. 안 어울리는가요?
4: 아니요, 근데 뭐 이제 그 연배도 좀 되셨는데 네. 제가 그 뒤에 씨를 붙이고 있는 건 좀.
5: 선생님, 제가 그렇게 연배가 많이 돼 보이.
4: 그냥 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5: 알겠습니다.
4: 예. 뭐랄까 정상이 어찌 보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내려오셔서 더 넓히는 쪽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예술감독으로서의 김주원, 무대 아래의 김주원을 향해서 질문들을 이어가겠습니다.
5: 네.
4: 어제 드리려다가 깜빡 못 드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니체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춤을 추지 않으면 인생을 알 수 없다.
5: 그런 멋진 말을.
4: 예.
5: 네.
4: 그 니체가 다른 일들도 바빴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5: 네. 네. 네.
4: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김주원 발레리나는 정말 인생을 많이 알겠구나. 나는 인생을 1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 네. 그 춤이라는 게 정말 춤을 얘기한 걸까?
4: 아니, 춤을 얘기한 거죠.
5: 네. 예. 그게 이제 또 저는 제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춤이긴 한데 저처럼 삶이 춤인 사람은
4: 예.
5: 또 그 니체가 말한 춤이 다른 얘기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4: 예.
5: 네.
4: 아니, 그 얘기를 돌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늘 춤을 추고 있는 김주원에게 인생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예.
5: 그냥 저는 옛날에는
4: 예.
5: 죄송해요. 옛날이라고 표현해서 선생님 앞에서 어릴 때는 예. 제가 되게 멋진 말로도 좀 뭔가를 표현해 보고 싶기도 하고
4: 예.
5: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그냥 전 발레가 너무 좋고
4: 예.
5: 춤추는 게 너무 좋고 그냥 무대에서 살다 죽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4: 예.
5: 네.
4: 그 외에 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14~15년 전에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5: 네.
4: 그때 제가 그 이런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유명한 발레리나계의 전설 마고트 폰테인이
5: 네.
4: 은퇴 공연을 할 때 제가 그 알기로 한 70대

0: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네. 발레 용어를 잘 몰라서.
1: 네. 피루엣, 피루엣.
0: 예, 예.
1: 뭐 도는 동작이 많으니까. 예. 예.
0: 한 발로 이렇게 돌잖아요.
1: 프레떼.
0: 아, 예. 예. 프레떼. 예. 그때 휘청해요.
1: 네.
0: 마지막에.
1: 네.
0: 그 장면이 굉장히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죠. 예. 천하의 마고트 폰테인이 이제는 은퇴하면서 도는데 휘청했던 그 장면. 굉장히 많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 네.
0: 예. 그러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연배가.
1: 아직 멀었거든요, 선생님.
0: 예, 예. 그러니까.
1: 네, 근데 저는 그 70세의 마고트 폰테인이 은퇴 무대에서 페트를 돌다가 휘청한 거는
0: 예.
1: 그게 더 멋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나이에 그 시도를 예. 했다는 게.
0: 그래서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오죠.
1: 네, 네. 예. 근데 발레는 사실 정년 퇴직처럼 45세는 은퇴하는 게 좀 정해진 발레단들도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래식 레퍼토리를 소화해내는 데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0: 그렇긴 하죠.
1: 네. 그러나 마고트 폰테인 너무 멋있네요.
0: 예.
1: 네.
0: 아니 뭐 처음 들으신 것처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1: 기억이 잘.
0: 연배 타신 걸로.
1: 네. 아이.
0: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0: 사과드리겠습니다.
1: 예. 받을게요. 사과를.
0: 김주원 감독께서는 책도 내셨습니다. 예전에 그때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군요. 나의 아주 오래된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는 내가 안전하거나 게을러진다고 판단되면 내 몸을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미러로 내던지는 것이다. 아, 이런 멋진 문장은 어떻게 생각해내셨을까요? 보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모험가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혹시 지금도 미로에 던지셨습니까?
1: 지금은 제가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0: 예.
1: 자연스럽게 제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다 보니
0: 예.
1: 미로에 던져진 것도 있어요.
0: 아.
1: 네.
0: 말씀 하나하나가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자리를 15년 만에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자발적 추방이라고 하셨더군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는 자발적으로 추방당하신 직후였던 걸로 제가
1: 맞아요.
0: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방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같은 생각입니까? 아까 드린 질문하고.
1: 저는 매너리즘이라는 그냥 단어 하나에 이렇게 국한할 수는 없지만
0: 예.
1: 제 몸이 익숙한 동작들과 감정과 상황들에 익숙해지면
0: 예.
1: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예.
1: 똑같은 백조의 호수를 100번 해도
0: 예.
1: 매번 그 전 백조보다는 좀 발전하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0: 예.
1: 제가 춤도 똑같이 제 삶의 경험들이 묻어나다 보니 제가 어떤 경험을 할수록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느낌 안에 여러 레이어들이 입혀지다 보니
0: 예, 예.
1: 그럴 때 저는 좀 새로운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0: 아.
1: 네. 근데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0: 예.
1: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그런 기회들도 왔고 찾기도 했던 것 같고
0: 예.
1: 네.
0: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하고 같은 학교였어요.
1: 맞아요.
0: 예, 성신여대.
1: 네.
0: 예. 거기서 발레를 가르치셨잖아요.
1: 네, 발레를 가르치다가 지금은 제가 학교를 나와서
0: 예.
1: 다른 서울 사이버대학교에 있어요. 네,
0: 그렇군요.
1: 온라인으로 좀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0: 예, 예. 그때는 캠퍼스가 달라서 사실 뵐 기회는 그렇게
1: 맞아요.
0: 거의
1: 자주
0: 없었습니다.
1: 자주 못 뵀죠.
0: 예. 그때 수유리 캠퍼스에 계셨고
1: 네.
0: 저는 미아리 캠퍼스에 있었고
1: 제가 미아리에 있었고
0: 아 그런가요? 저는 도남동 캠퍼스
1: 도남동 캠퍼스 네 아, 벌써 이제
0: 또 한 지 오래됐더니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예 그때 아무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 네 지금도 학생들이 집에도 찾아오고
0: 아 그렇군요
1: 뭐,
0: 예
1: 인생 상담도 하고
0: 예, 네. 예. 학교가 끼친 영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원 감독께는.
1: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이었어요.
0: 예, 예.
1: 네, 저는 쭉 제춤만 추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 부산 뭡니까 저 오페라 하우스 네. 발레단은 그것도 똑같은 처지 아닌가요? 그거는 어디서 그러면 운영을 합니까?
1: 네,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요.
0: 예.
1: 발레단이 국립발레단이 생긴 지 60년 정도가 되고
0: 예, 예.
1: 광주 시립발레단이 생긴 지 50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국공립에서 또 시에서 시작하는 예술단체는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립과 부산시가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즌제를 도입해서 프로젝트
0: 예.
1: 형식으로 지금 공연이 올려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예술감독으로 작품마다 사실 연출로 가는 형태인
0: 예.
1: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서 역시 그 예산 안에 그러나 예. 저희가 그 부산에서 부산 지금
0: 아니 그 만들어 놓고 왜 저 지원을 안 해줘요?
1: 저 한 2시간 출연해도 되나요? 선생님 아니 그래서
0: 예.
1: 부산 지금 지역은 무용과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대학교에서.
0: 아 그런가요? 예.
1: 네. 그러니까 춤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좀 발레 재능 있는 친구들이 지역에서도 좀 그곳을 지키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0: 예, 예.
1: 거기 그곳들도 좀 예술의 저변이 좀 확대돼야 되는
0: 예.
1: 시기인 것 같긴 해서 열심히 또
0: 예. 아니 뭐 그 이 시간에 정치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만
1: 네.
0: 그 부산시장도 바뀌었는데
1: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제가 지금 중요한 점을 짚은 거군요.
1: 네
0: 예 많이 기대하시겠네요.
1: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만나 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그 시장님 뵐 수 있는 곳까지 갈 주제가 아직은 안 돼서 항상 열심히
0: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나가 부산시장을 만날 수가 없나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 예술감독인데 발레단에
1: 그냥 단원들과 홀에서 열심히
0: 예
1: 가볼까요?
0: 예
1: 같이 가주실래요 선생님?
0: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1: 네
0: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랄까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몸은 좀 어려워지더라도 감정은 풍부해지는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슬퍼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만히 서서도 어릴 때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감정을 눈이나 손가락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0: 예.
1: 왔는데 이제는 토시주를 신고 그 작품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다 보니까 아 발레는 저 가혹하다.
0: 예.
1: 무언가 이제 좀 삶을 알고 춤을 알겠는데
0: 예.
1: 이제 무대를 좀 내려가야 될 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고트 폰테인 70대 했다고.
1: 마고트 폰테인이라 70대 해도 돼요.
0: 아니 김주원이니까 70대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아 이런 질문은 사실은 더 그래서 좀 잔인한데
1: 네.
0: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수에겐 두 번의 죽음이 있다. 첫 번째는 무대를 떠날 때, 두 번째는 그야말로 세상을 떠날
1: 네.
0: 때를 뜻한다. 아직 무대 안 떠나셨죠? 그건 맞죠?
1: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진 않았는데
0: 예.
1: 제가 올해 10월 정도부터 이제 데뷔 3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0: 예.
1: 내년에는 은퇴 무대를 해야 하나? 아니, 뭐 은퇴 무대를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0: 예.
1: 이미 좀 무대를 서서히 떠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게 어찌 보면 어느 날 딱 정해놓고 떠나면 더 본인이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점차 조금씩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일까요?
1: 저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긴 한데요.
0: 어떤 거요?
1: 그냥 점차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0: 아,
1: 거.
0: 예, 예.
1: 근데 저의 팬들이나
0: 예.
1: 제 주변에서는 그럴 순 없다라고 얘기는 해주시는데
0: 뭔가 이벤트는 마련해야 된다.
1: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0: 예.
1: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있었던 시선인데 지금 자연스럽게 무대 아래의 시선으로 좀

0: 바뀐 삶을 살다 보니
1: 예.
0: 제 무대보다 저희 후배 무용가님들의 무대가 더 소중하고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걸 제가 느끼니까
1: 예.
0: 이제는 진짜 좀 내려올
1: 때가 됐나. 그건 너무 착한
0: 됐나.
1: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0: 네. 네.
1: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나이 50이야. 물론 내가 40대 때보다 혹은 어제보다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제보다 내 몸은 조금 약해져 있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이 그때만큼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김주원이야.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여태까지 죽도록 열심히 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몸을 쓰면 할 수도 있어. 나는 아직도 최고야.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0: 저는
1: 후배들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0: 저는 엄청 이기적으로 제 몸에 집중하면서 춤을 춰왔거든요. 네. 무대에 서는 동안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의 온 삶이 담겨야 관객과 진정성 있는 교감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춤을 춰온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온 삶을 다해 제 춤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1: 예.
0: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있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는 무대를 내려오면 제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0: 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받아들이며 네. 세월이 흘러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술감독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나는 그냥 발레하고 이 무대하고 이 예술을 나누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1: 네.
0: 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억지로 그런 척하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아, 나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관객과 소통하는 삶이 좋구나.
1: 그렇군요.
0: 라고.
1: 예. 사실은 뭐 관련해서 더 드리고 싶은 질문도 많았는데.
0: 네.
1: 고만하겠습니다.
0: 너무 어둡게 끝난 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저 행복해요, 선생님.
1: 아, 예, 예. 다음 생이 있다면 그래도 발레를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아주 진절머리를 치셨다는 설이.
0: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무대를 떠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또 할 것 같아요.
1: 그런 거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최종 목표는 발레 대중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0: 대중화라는 단어보다는.
1: 예.
0: 저는 세상에 이 발레가
1: 예.
0: 예술이라는 것이 좀 어떤 스페어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소통을 하거나 서로를 배려하거나 이 사회 안에서
1: 예.
0: 예술이라는 것은 좀 부드럽게 뭔가들을 여유 있고 부드럽게 좀 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발레라는 예술로 좀 사회를 부드러운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다름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역할을 네. 하고 싶습니다.
1: 언젠가 그러셨습니까? 그 어느 날 한시를 정해서 한날 한시를 정해서 전 국민이 춤을 췄으면 좋겠다라고
0: 네.
1: 하신 적이 있나요?
0: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1: 그런 망언을 하셨군요.
0: 아까 니체처럼
1: 예.
0: 그런 시간이
1: 아니요,
0: 있다면
1: 뭐 그렇긴 하죠.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마 끝까지 춤을 추지 않는 1인에 속할 거야. 이렇게.
0: 선생님 이렇게만 해도 춤이잖아요.
1: 그렇게도 못합니다. 역시 네. 뭐 이 춤사위가 딱 나오시네요. 알겠습니다. 파도처럼 잘 흘러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도 책에서 말씀하셨고 예 어느 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싶으신지 궁금했는데 오늘 사실 상당 부분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0: 네.
1: 뭐랄까 발레리나 김주원의 어떤

0: 속마음을 오늘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드릴 상태는 시간인데
1: 네.
0: 곡을 또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곡.
1: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0: 추천곡. 예, 어제 이적 씨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셨습니다. 예.
1: 제가 고르는 곡을 다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0: 제가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1: 네. 아니, 사실 저는 예.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예. 이 시간과 좀 어울리지 않게 조용하고 예. 느린 곡들이 많은데
0: 아니, 저희 조용하고 느린 곡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네. 첫방 할 때 첫 곡을 그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를 했거든요. 어쨌든 바깥에서 뭐 들은 분들이 지루해 죽겠다고.
1: 그래서 예. 제가 고민하다가 최종으로 고른 곡이 뭐냐면요. 예. 버터플라이의
0: 예? 아, 버터플라이의 예.
1: 네. 아니 러브홀릭 이거 봐요. 선생님이 부담을 주시니까 제가
0: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겠죠?
1: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인데요.
0: 예, 예.
1: 가사가 힘이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4부 이따 4부 들어가면서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LP 레코드의 판을 이제 뒤집겠습니다. 사이드 B로 가죠. 우리 일상과 연결된 지구촌의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사이드 B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이 코너를 책임지고 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예. 예.
0: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그 뉴스의 앞면을 주로 차지하는 분의 얘기긴 합니다만,
1: 예, 예.
0: 네, 제가 이면을 많이 그래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도널드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20억 달러 이게 이제 환전을 해보면 이제 환율 차이 때문에 뭐 예. 2조 후반이나 3조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조 정도 벌었다.
1: 아, 우리 자막은 네. 아까 그 유튜브에 2조라고 나갔던데 좀 바꿔줘야 되겠군요.
0: 예, 환율 차이 때문에 뭐 2조 9천억 원쯤에서 뭐 예. 3조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1: 예, 20억 달러.
0: 예, 20억 달러로 벌었다는 내용인데 예. 이 이야기를 뭐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뭐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일간지 모두 일면에 실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예. 좀 재밌는 거는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벌었다는 표현으로 뭐 earn이라든지 make money라든지 뭐 점잖은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pulled in, 땡겼다 이런 표현 좀 썼더라고요. 예. 그게 좀 재밌었어요.
1: 아, 그런 게 재밌군요.
0: 네, 네. 예. 아, 그래서 이게 문화권이 다른데도 이 땡겼다는 의미가 공통적인 게 제가 좀 재밌더라고요. 예.
1: 그 아무튼 백악관으로 들어와서라면 그게 작년 1월이니까
0: 예.
1: 1년 반 정도? 예, 그 정도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말 그대로 땡겼다는 얘기인가요?
0: 네, 땡겼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댓글에서 어떤 분이 2조여도 화나는데 3조를 벌었다고 하면서 예. 분노를 하고 계신데
1: 그러게요. 예.
0: 이번 자료는 이제 미국 정부 윤리국의 연례 재산 공개에 따라서 알려진 내용이고요.
1: 예.
0: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 1년 동안 트럼프 일가가 얼마나 벌었는지 네.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공직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인, 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된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1: 예.
0: 트럼프 개인이라기보다는 트럼프 가문의 어떤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공개됐다고.
1: 예, 그럼 뭘로 벌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0: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 궁금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랑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에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고
1: 예.
0: 뉴욕 타임즈는 이제 20억 달러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있나 했더니 앞선 두 매체는 이제 트럼프가 주로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는데 그게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돼서 그 부분에
1: 뭐 본인의 거더라고요. 특기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이제 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주요 가상자산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걸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수익을 낸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새 요거는 좀 업황이 부진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1: 예.
0: 이더리움은. 그래서 트럼프가 돈을 번 것은 오피셜 트럼프라는 트럼프 밈코인이었더라고요.
1: 그런 것도

0: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냐. 아, 처음에 2억 개가 풀렸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그 당시 환율이라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조 정도 되고요. 예. 20조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삼성중공업, LG화학, SK텔레콤 이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1: 아, 엄청나네요.
0: 그러니까 예. 이게 밈코인 하나 발행을 해서 이제 굴지의 대기업 규모의 어떤 예. 이야말로 정말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1: 예. 네, 이런 창조경제 갖다 붙여주긴 좀 아깝지만 아무튼
0: 네네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경제의 그 규모가 유발이 됐고요.
1: 예.
0: 이 밈코인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밈코인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관련한
1: 예.
0: 근데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공식적으로 이것만이 나의 오피셜 밈코인이다 아.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1: 거의 대놓고 한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또 이제 이렇게까지 커진 건데
1: 예.
0: 물론 지금은 1.6달러로 대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러면 폭락을 했으면 잃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3조를 법니까?
0: 그러니까 이제부터 뒷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 아, 예.
0: 돈을 잃은 건 이 밈코인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밈코인을 자신이 투자를 한 게 아니고
1: 예.
0: 나의 라이센스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 코인 발행 회사와 로열티 계약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이미 그 계약 시점에 6억 3,5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정도 되는 확정 수입을 이미 얻었다라는
1: 예.
0: 것이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냐. 당연히 1조가 넘으니까 정말 많은 돈이기는 하죠.
1: 근데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산이 많잖아요. 그에게도 많은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2024년 한 해 동안 트럼프가 전 세계 다른 모든 사업들, 뭐 리조트 사업, 호텔 사업들 이렇게 해서 번 돈보다 약간 더 많다고 합니다.
1: 아, 그 정도. 그 다른 사업도 엄청난데.
0: 네.
1: 예, 근데 이걸 밈코인으로 그렇게 벌었다는 얘기예요?
0: 예.
1: 아.
0: 그 밈코인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게 트럼프 밈코인 같은 경우에
1: 예.
0: 보통은 쓸모가 없거든요. 뭐 주식가치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없는데
1: 예.
0: 이 발행 초기에 이 코인을 많이 산 순서대로 사람들을 뭐 백악관에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권을 반영하려면
1: 야,
0: 뭐 많이
1: 그 정도면,
0: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1: 그 정도면 배임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이 있을 텐데.
0: 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산 증식에 대해서
1: 예.
0: 당연히 가상 자산에 대한 이 정책에 자신이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1: 네.
0: 비판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도 그의 가족도 이해충돌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본인은요? 또 언론 탓하지 않나요?
0: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그 백악관 대변인이
1: 예.
0: 가짜뉴스의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1: 늘 나오는 패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몽땅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고 다음에 이제 언론 비난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옛날에 음악이 있었다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유명한 밥 딜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 딜런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그 시대를 이끈 노래, 시대의 변화를 추동한 노래를 얘기하면서 밥 딜런을 빼놓을 순 없죠. 네. 또 그런 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뭘 하나 꼽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아마도 제일 친숙한 노래는 Blowing in the Wind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그 티저 영상에서 올렸던 The Times They Are Changing, 이런 아주 뭐 묵직한 명곡들이 스쳐 지나가죠. 근데 박종영 선곡위원이 고심 끝에 고른 네 번째 곡은 좀 뜻밖일 수도 있습니다. 1965년에 발표된 Mr. Tambourine Man이라는 곡입니다. LP 자켓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LP는 MBC에 있는 겁니다. 박종영 위원 것이 아니고 일산 MBC에 이렇게 고위 저장이 돼 있었는데 급하게 어저께 공수했습니다. 아, 공수는 아닌가요? 차로 가셨으니까. 예, 여기 뒤에 보면 1988년 3월 25일에 입고했다고 이렇게 표가 붙어있는 LP판입니다. 밥 딜런의 Bring It All Back Home 이라는 앨범에, 야, 이건 뭐 첫 번째 곡이 Subterranean Homesick Blues, 지하실의 블루스죠.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명곡이고, 근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고른 곡이 바로 Mr. Tambourine Man입니다. 이 노래가 탄생할 무렵에 밥 딜런은 이미 뭐랄까 미국의 어떤 민권운동이라든가 사회개혁을 대변하는 시대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정작 그 밥 딜런은 그런 뭐랄까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흔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척 부담스러워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기한테 멋대로 씌운 왕관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김민기,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민기 선생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탄생한 곡이 바로 이 미스터 탬버린 맨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스터 탬버린 맨,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 난 잠들지 못했고 갈 곳도 없네. 사회에 대한 비판은 사실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노래하죠. 그러면서 이 곡이 곧바로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뒤흔든 반문화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나 제도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던 청년들의 정서를 관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 그럼 도망치듯 만든 노래인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무엇인가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현상, 아마 밥 딜런이기에 가능했던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이 노래는 대중음악의 지형을 좀 바꿔놓기도 했는데 1965년에 미국의 락밴드 버즈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 기타로 한 게 아니라 어쿠스틱 기타로 한 게 아니라 일렉 기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음악 차트 1위에 올랐고 이 성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통기타만 고집하던 포크 가수들이 드디어 일렉 기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포크 락이라는 장르가 탄생하기도 했죠. 원곡자인 밥 딜런도 이 노래를 일렉 기타를 써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부른 적이 있는데 그날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하죠. 왜 통기타를 버렸느냐. 통기타는 어찌 보면 이제 밥 딜런이 상징하던 저항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당사자인 밥 딜런이 통기타를 던져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큰 논란이 일어났고 공연 현장에서도 뭐 굉장한 야유가 터져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대체 그거 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는 그렇게 좀 모두가 좀 심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래 좀 들을 때가 됐네요. 시대를 이끈 네 번째 노래 밥 딜런의 Mr. Tambourine Man 듣겠습니다.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1: 에어컨. 에어렉스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네, 유튜브로 러브서울님, 비가 내리네요. 비하인드도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그 LP 코너를 듣고 올려주신 거죠? 유튜브로 걸리버님도 어디서도 듣기 힘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최애 코너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그 예전에 그 레코드 LP 레코드로 방송할 때는 어떻게든 잡음을 없애려고 온 제작진이 나서서 별 수단을 다 썼는데 여기서는 잡음이 크게 들릴수록 카타르시스가 되고 쾌감을 느끼는 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936님, 손석희 12시는 시사 프로그램인가요? 고품격 음악 방송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지만 이미 그 말씀에 답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756 쓰시는 분께서 저는 점심 식사 후에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 드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점심은 물론 뭐 먹을 시간이 없죠. 근데 그 가끔씩 이렇게 샌드위치나 이런 걸 사다 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사다 줘서 얻어먹었습니다. 거의 앵벌이 하듯이 이렇게 점심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주시면 뭐 저야 밥이야 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해철 씨의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다고 0756님께서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방 듣고 유튜브로 다시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유익한 정보와 또 깊이 있는 해설들을 전문가들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습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예. 제가 약간 어렵게 방송하는 느낌을 예전에 아마 가지셨던 것 사실 그렇죠. 뭐 뉴스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많이 친밀감을 느끼신다고 해서 그 말씀도 무척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김주원 예술감독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들으시면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손석희의 12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ing With You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발매된 곡이 아닙니다. 손석희의 12시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들이 충남 아산에서 열린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총 392조 원의 충청권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내주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AI 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게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개표소였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일부 마찰도 빚어졌는데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실무협상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종전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정작 협상단은 중재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논의만 이어갔을 뿐 협상 당사자들은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첫 소식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에 이어서 오늘 충청을 찾아 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셀트리온 등 기업들이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자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3: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의 일환으로 충남 아산에서 열린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포도밭에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단지로 변신한 아산 등을 언급하며 AI 시대를 이끌 첨단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4: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3: 이 자리에서 삼성은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펩 패키징 등의 약 140조 원,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생산기지와 첨단 패키징 펩 등의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의 약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기업 투자가 발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면서 특히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힌 이재용 회장을 추켜세웠습니다.
5: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4대 첨단 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이 충청이라면서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역에 집적해야 한다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입지 선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관치 투자 주장을 두고도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과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간밤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면서 한때 7,70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6: 오늘 코스피는 4% 넘게 떨어져 8,000선 아래로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7%가량 떨어진 7,720까지 밀렸다가 점차 상승해 오전 중 8,100선을 회복했지만 다시 8,0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에 장 시작 7분쯤엔 올해 15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메타가 남아도는 서버를 임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는 공급 과잉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해석돼 투자를 위축시킨 겁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가 10% 넘게 빠졌고 주요 3대 지수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도 덩달아 빠지고 있습니다. 한때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9% 넘게 떨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오후에도 6-7%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후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외국인은 오늘도 10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조 넘게 팔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중입니다. 어제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4포인트, 2.67% 내린 904.53으로 출발해 장 초반 하락하면서 900선을 내줬습니다. 오전 중 899까지 올랐지만 결국 다시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고 오후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연일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6원 내린 1552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고 오전 중 1555원을 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시 개표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봉쇄 시위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 사회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위원들이 개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7: 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개표소 내부에 진입해 약 10분간 현장 검증을 진행한 뒤 조금 전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오늘 낮 12시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약 1시간가량 버스 안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시쯤 경기장 내부에 마련된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구호와 함께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고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위원들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으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500여 명 경찰 경력이 배치되면서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막진 못했습니다. 시위대가 2-1 게이트 앞을 점거하자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에워싸며 이동을 통제했고요. 그 사이 바로 옆 2-2 게이트를 통해 위원들의 이동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2-2 게이트 앞에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경찰관의 폭행 협박하면 국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시위대 10여 명을 한 명씩 차례로 끌어내리는 등 강제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 출입 저지 여부를 두고 시위대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남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그럼 개표소 안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7: 네, 경기장 내부 개표소엔 투표한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정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출되지 못한 채 개표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요.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표용지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투표지는 송파구 선관위 건물로 이송돼야 하는데요. 투표지 이송에는 3.5톤 탑차 등 차량 2대가 투입되고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 측은 당장 이송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송파구 선관위 청사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건물엔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이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만약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위대가 청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갈 경우 주민과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사회팀 윤수환 기자였습니다.
2: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도하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중재국을 통해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8: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실무 대표단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모여 간접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양측을 오가며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른바 셔틀 협상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2: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담도 매우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무력 공방에 대해선 사흘 동안 이란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 가운데 미국 측은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협상이 초기 단계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상업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 있고 유가도 68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8: 이란 측은 미국과 직접 접촉 없이 중재국들과만 회담했다며 레바논 정세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참가국들이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기록하기 위해 연락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당분간 실무 협의 위주로 협상을 이어가며 추가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협상은 동결자산 해제 방식과 해협 안전 보장 여부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9: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 상승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99로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24.7%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3.2% 올라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국산 쇠고기 7.5%, 쌀 11.7%, 달걀이 10.3% 올랐습니다.
2: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탈퇴로 생산 쿼터 제약에서 벗어난 직후 원유 수출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6월 원유 콘센트레이트 수출은 전월 대비 약 30% 급증해 하루 390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지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란을 제외한 걸프 지역의 6월 원유 선적량도 전월 대비 65% 급증해 하루 70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1 선까지 떨어져 이란 전쟁 발발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9: 경북 경주 월성 원전 4호기에서 중수가 누설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월성 4호기 냉각재 중수와 탈중수화 계통에서 중수가 누설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고 누설량은 어젯밤 9시 기준 약 208kg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수원은 중수 이송을 즉시 중단해 추가 누설은 없었으며 누설된 중수는 원자로 내부 집수조에 수집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난 5월 경기도 포천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 훈련을 받던 한 예비군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뒤 병원에서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조사한 육군은 해당 예비군의 사망 원인은 입소 전부터 치료받던 췌장염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됐다며 민간 법의자문기관 두 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비군 훈련 관련 일부 미비점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 후송팀을 반드시 상주시키는 등 의무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오는 6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500여 곳에 설치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12개 지방정부가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곳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생리대 지급기 설치 장소는 성평등 가족부 또는 각 구청,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내게 가까운 지급기와 재고 현황이 표시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3인 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의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정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권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10: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120곳으로 안내 표지판 설치와 운영시간, 냉방기 작동 여부 등을 진단합니다. 울산에는 현재 무더위 쉼터 1,242곳, 폭염 저감시설 1,54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 조건을 시정 철학으로 앞세운 김상국 울산시장이 시청의 주요 회의들을 온라인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열린 직원과의 정례회에서 실무자급이 아닌 책임자급 공무원 회의는 울산시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청 노조는 과도한 신상 노출, 악성 댓글, 왜곡 정보 박제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남구을 시구의원들이 김상국 시장의 장생포 트램 재검토 요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트램 제작이 절반이나 진행된 상황에서 미숙한 행정으로 사업이 멈춰서면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울산의 대외적 신뢰도 추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상국 시장은 인수위원회에 장생포 트램이 환승 불편과 수요 부족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재검토해 백서에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월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과 같은 3.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생활물가 지수는 3.5%, 신선식품 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경유가 전년 동월 대비 3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휘발유는 24.6%, 컴퓨터가 22.2%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신선식품 가운데 채소류는 작황호조로 가격이 떨어진 반면 국산 소고기와 쌀이 각각 9.7% 오르고 달걀은 10.9%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의 정착과 전자고지서의 등장으로 울산 지역 우편 물량이 4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1,641만여 통에 달하던 울산 지역 일반 우편 물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24년보다 44.1%나 줄어든 918만여 통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국내 통상 우편 요금이 중량 단계별로 70원씩 인상돼 25g 기준 편지 한 통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33만 8천여 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6.2% 감소한 5만 8천여 대, 해외 판매는 5.8% 감소한 28만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전체 판매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4.9% 감소했으며 특히 국내 시장 판매는 10.8%가 줄어들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겠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의 분포로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한편 어제 비가 내린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73%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화개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자, 우리가 사는 동네마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오랜 이웃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때로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내어준 커다란 나무들이 그렇죠.
1: 네, 최근 서울 부암동에서는 주민들이 수령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0: 예.
1: 이 담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있는 미술관 측이 나무뿌리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대요.
0: 가을도 아닌데 누렇게 변해버린 잎을 보고 주민들은 마을의 오래된 어른이 상처를 입은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1: 맞는 표현입니다.
0: 결국에는 법적인 고발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1: 이번 사건처럼 인간이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이 말 못하는 생명을 도구처럼 다루는 일이 참 많잖아요. 사실 미술관도 중요하지만 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건 100살 넘는 은행나무인데 아니 그 미술관에 그림 훼손했으면 기분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이건 정말 아니네요.
0: 예. 이 나무를 훼손한 게 미술관이라는 게 더 믿기지가 않는데
1: 네.
0: 자연을 품지 못하는 예술이 과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예.
0: 말하지 못하는 생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는 한 주민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는 하루입니다.
1: 네.
0: 자, 7월 2일 목요일 화개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1: 카더가든의 나무로 화개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5: 자, 오프닝에서 얘기한 미술관이 환기 미술관이거든요.
6: 네.
5: 김환기 화백 잘 아시잖아요.
6: 맞습니다. 우리 저희 그 그렇죠? 이은서 작가님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많이 다룬 화가이기도 한데요.
5: 공교롭게도 김환기 화백의 호가 수화. 그러니까 나무와 대화를 하는 수화라 그래요.
6: 나무가 혹시 제초제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5: 아, 참.
6: 근데 진짜 속상하네요. 좀 이런 거.
5: 그러니까 김환기 화백의 호가 수화란 얘기는 그만큼 나무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6: 네.
5: 그런데 그 미술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6: 아, 근데 이건 정말 미술관의 정신까지 좀 훼손시킨 거 아닌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인데요. 이 김환기 화백이 생전에 어쩌다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을 쓸 만큼 나무와 자연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건 후손이 지켜주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5: 예, 아유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네,
5: 노래 한 곡 들을까요?
6: 그러죠, 그러죠. 또 지켜줘야 될 게 있습니다. 숲을 지켜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최유리의 숲 같이 들을게요.

0: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1: 우와 그럼 좋아.
0: 자 오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윤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1: 작가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1: 아 누구나 진짜? 그러고 싶은 날이 있지요.
2: 그렇죠.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여러분들에게 예.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0: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1: 맞아요. 그쵸. 가만히 있어도 더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네.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1: 네.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오늘은 존 화이트 알렉산더의 휴식 준비했습니다.
1: 아 제목도 네. 좋으네요.
0: 자 그래서 화계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오늘의 작품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창에 알렉산더 말고요. 존 화이트 알렉산더의 휴식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난주 종근화가 김병기 화백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몰랐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작가님 네. 문자 주셨거든요.
2: 3244번님 김병기 화가의 작품은 힘과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 같네요. 아. 시대를 잘 표현하신 듯 하고 보내주셨어요.
1: 5499번님도요. 종군 화가가 계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희처럼. 아하,
0: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한국 추상미술 1세대 작가로서 6.25 날에 기억해야 되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0: 0713번님은 보라 안 하시나요? 윤서 작가님 보고 싶은데 이게 보라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 안 하시냐고.
1: 작가님이 보라가 뭐예요? 아, 윤서 작가님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어머! 화끼나 나오시는 윤서 작가님 아니세요?
2: 맞아요.
1: 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그렇죠?
2: 맞아요. 만났어요.
0: 아니 그 윤서 작가님이 원하시면
2: 네.
0: 월화수로 옮겨서
1: 네. 보이는 라디오로 시원하게
2: 좋은데요.
0: 진짜 다음번에 한번
1: 자신 있어서 그러십니다.
0: 네. 생각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자 네. 그림을 더 상상하시기 위해 오늘 들리는 라디오로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의 작가 안내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은 존 화이트 알렉산더의 휴식, 뭐 리포즈, 뭐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0: 예.
2: 딱 그림을 보자마자 와 정말 이대로 나도 있고 싶다 휴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 네.
2: 미국 화가이고요. 1856년에 태어난 이제 조금은 오래된 예전의 화가지만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시 미국 상류층이 자신의 초상화를 이 존 화이트 알렉산더에게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으로 뭐 치면 우리가 유명 인물이 되게 인기 있는 최고의 작가에게 왜 프로필 사진 맡기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하죠.
1: 그렇군요. 네.
2: 그리고 또 당시 유럽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 게 미국 화가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이제 뭐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기도 하고요. 굉장히 당시에 인기가 있던 네.

0: 화가였습니다.
1: 훈장을 받을 정도면 그죠?
0: 맞아요. 그 오늘 그 리포즈 쉼 휴식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대표작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쇼파에 몸을 기대서 누워있는 여인을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에는 뭐 특별한 사건이나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휴식의 순간을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화가가 이제 이 마주하고 모델을 마주하고 아이 컨택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네? 이 모델은 정말 자신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서 뭐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쉼이라는 거, 뭐 휴식이라는 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네. 정말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쇼파에 깊이 기대서 이렇게 긴장을 완전히

0: 그런 포즈예요. 그런 자세.
1: 저는 얼마나 이렇게 편하면 이 자세로 잠이 들었을까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2: 앞에 TV가 있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 잘 때는 모르는데 깨면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2: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바로 주무라고 바로 주무시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예.
0: 막 깨우자 이렇게.
1: 맞습니다. 네.
2: 똑바로 누워.
0: 똑바로 자. 똑바로 자. 막 네. 이렇게.
1: 이 모델이 누굴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2: 네, 누군가요?
1: 그렇죠.
0: 모델도 이름이 있어요?
1: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네. 이제 말하자면 사실 왜 초상화를 이 사람에게 의뢰하는 걸 굉장히 네, 영광으로 느꼈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2: 예?
1: 그래서 미술관 설명으로는 뭐 더 모델 이게 다예요.
2: 우와.
1: 그래서 아내라는 기록도 없고요. 특정 어떤 뭐 기부인이라는 기록도 없고요. 뭐 전문 모델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 1890년대에는 이게 전문 여성 모델을 고용하는 일이 매우 흔했고
2: 네.
1: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경우도 드물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이 그림을 왜 그렸냐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당시 이제 이 우아한 자세로 또는 이제 이 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분위기 자체를 그리기 위해서 이 주인공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2: 네.
1: 존 화이트 알렉산더가 이 그림을 계속 소장하고 있었어요. 사망하기 전까지.
2: 팔지 않고.
1: 네. 1915년 그 계속 이제 소장을 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아내에게 이제 상속이 되었고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고 그 아들도 이제 훗날 이제 1971년에 이제 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2: 아, 이 그림을 이 가족 전체가 아꼈네요. 그렇죠.
1: 맞아요.
2: 굉장히.
0: 그러면 그렇게 상속이 될 동안
1: 네.
0: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1: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메트로폴리탄의 그림을 기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메트로폴리탄에 있는데
2: 네.
1: 그만큼 흥미로운 점이 85년 동안 알렉산더 가족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0: 그 가족들만 본 거야.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 이 가족 중에 일원 아닙니까 이 사람?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의미 있게 봤다라는 거 보면 근데
2: 외할머니 그, 얼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1: 근데 이제 그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0: 가족들도 밝힌 게 없고요.
1: 네네. 근데 아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장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왜 시장에 여러 번 이렇게 팔리고
2: 그쵸.
1: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2: 네.
1: 근데 소중하게 간직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그림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0: 내가 이런 그림을 상속을 받으면
1: 네.
0: 난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바로 팔죠.
2: 아, 근데 아버지가 엄청 오래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1: 아, 저도 근데 그냥 안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받으면 못 팔지 않을까요?
2: 아 근데
0: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2: 그거 좀 알아봐야죠.
0: 한번 알아봐야죠.
2: 진품 명품에라도.
1: 아, 네,
2: 일단 이 드레스가 굉장히 부유해 보입니다.
1: 그렇죠.
2: 예, 좋은 것 같아요. 실크 느낌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이 화이트 알렉산더 그림이 뭐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사실 뭐 한 15억? 뭐.
2: 아, 잠깐 요새 부유하신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통 현대미술은 1000억 이상이다 보니까.
2: 아 워낙 비싸니까.
1: 그렇죠. 네.
0: 보통 막 2, 3천억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0: 저렴하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가격보다 더 어떤 의미를 좀 소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소장하지 않았나. 그리고 미술관에다가 영원히 이제
2: 기증.
1: 사람들을 같이 함께 보기 위해서 이제 기증하지 않았나 싶어요.
0: 1500억이면 기증 네. 안 했을 수도 있어.
2: 그리고 이 식구들의 마음이 쭉 맞아왔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1: 그렇죠.
2: 그 중에 하나같이 저 같은 사람 팔 수 있거든요.
0: 15억 정도니까 기증하지.
1: 맞아요.
2: 그만큼 또 있었다는 거겠죠. 네.
1: 그래서 이제 얼굴을 닮게 그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인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품이 우아한 분위기까지 담아내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0: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이 나오는 초상화가 아니라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그 철학적인 면이 드러나는
1: 그렇죠.
0: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1: 맞아요. 그 저라도 이 화가에게 의뢰를 했는데 실물과 똑같이 그려주는 것보다 조금 더 그쵸. 예쁘게 그려주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1: 그렇죠.
2: 하는 게.
1: 네. 우리가 괜히 카메라에 셀카
2: 왜 돈을
1: 찍을
2: 줍니까?
1: 때
2: 이거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나보다 못하게 만들어주면
1: 맞아요.
2: 화가 네. 나죠.
1: 셀카에 필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림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2: 네?
1: 배경이 좀 검은 배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 검정하면 우리가 뭐 죽음이나 불안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그림에서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외부 세계를 지운 공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진 공간.

0: 고요한 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흰색 드레스를 보시면 흰색하면 약간 순수함, 뭐 평온, 침묵,
1: 평화,
0: 정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전체가 마치 약간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여인이 이렇게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관람자인 우리가 그 여인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녀가 지금 그 시간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을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작품을 휴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2: 제가
0: 같아요.
2: 제가 이 앞에 바닥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을 올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0: 같이 하고 있어요, 공간 안에. 네. 와, 역시
1: 대단해요. 네.
0: 그러니까요.
2: 아,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0: 그럼 이러겠죠.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2: 딱 그 분위기예요. 나 아무거나 좋아. 매운 거 빼고. 약간 이런 느낌?
1: 매운 거 빼고?
2: 제 얘기했네요. 네.
0: 이렇게 우아하고 이렇게 좀 부유한 어떤 뭐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던 이 화이트 알렉산더는 의외로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하게 자랍니다. 네, 5살 무렵에 부모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시면서 조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살부터 이제 뭐 이렇게 배달원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우연히 어떤 그 회사의 간부가 그의 그림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게 첫 번째 후원자예요. 그 다음에 18살 때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서 미국 최고의 주간지에서 사파나 뭐 이렇게 정치 풍자화를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그때 뭐 빠르게 관찰하고 사람을 뭐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시야를 넓혔어요. 그때 다시 또 후원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학을 독일로 가게 되었고 독일에 가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예전에 왜 어머니 조상이라는 이제 그 휘슬러 그림 맥닐 휘슬러 그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화가의 풍을 사실 많이 닮았거든요. 20년 동안 친구가 되었고 그의 어떤 화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예, 더 당시 이제 그 시대에 인기 있는 화가로 거듭나게 된 거죠.
2: 네. 오늘 뭐랄까 휴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반기 잘 달려왔거나 그쵸. 상반기 힘들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림이 아닐까
0: 맞아요.
2: 싶습니다.
0: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메시지 드리면서 그림 보면서 휴식하시면 좋겠어요.
2: 하지만 미션은 해주셔야 돼요.
0: 그렇죠.
2: 휴식하더라도 미션 하나 주시죠.
0: 네,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존 화이트 알렉산더의 휴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예. 자, 여기와 관련된 선곡 어떤 선곡을 하셨나요?
0: 오늘 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라고 변진섭의 새들처럼 같이 듣고 싶어요.
2: 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자유롭게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야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자, 오늘 명화극장은 존 화이트 알렉산더의 휴식에 대한 얘기 함께 했었죠.
0: 네, 쉼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들이 충청권에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제2 캠퍼스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고 삼성은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 팸 등 분야에 약 140조 원을, SK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등에 약 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규제 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를 담은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부처 전담 조직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관리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상황, 투개표 과정 등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을 듣고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추궁했습니다. 특위는 오후에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동해 현장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미 시위대가 몰려와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진입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 이곳은 대지 면적 2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9층 높이의 공동주택 29개동 5,8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음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00여 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으로 20년 넘게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며 조합 측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전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이전 이사를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 최대 60mm, 그 밖의 내륙은 최대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잠깐만.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요즘 어른들은 삶의 기본값을 분산된 집중력으로 설정한 채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른의 리듬을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늘 산만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어른들 때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죠.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아이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런 시간이야말로 이 시대 아이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집중력 수업이 될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무슨 일이고?
1: 아, 아줌마야말로 무슨 일인데요?
0: 내가 오늘 오랜만에 동구에 댕겨왔는데 20년간 동구 살았던 거 알지, 요네 옛날에?
1: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0: 그것도 그렇네.
1: 근데 그게 왜요?
0: 아니, 우리 아씨가 옛날에 조선소 댕겼는데 그 동구 4000세대 거기서 우리가 살았거든.
1: 네.
0: 그 밑에 백화점이 있다고. 그 구경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아, 내 너무 충격이다. 이거 없어진다는데 너무 섭섭하다.
1: 어머머머머, 없어진대요? 어, 어떡해. 그 백화점 울산에서 제일 처음 생긴 백화점인데
0: 그거, 최초인데 그래.
1: 그거 50년은 됐을걸요.
0: 맞다니까. 옛날에 그 조선 경기 좋을 때는 백화점 주변으로 가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사람도 북적거리고 좋았는데 요새 가보니까네 휑하이 마. 옛날보다 물론 상권은 좀 많이 죽었더라고.
1: 어머머, 근데 그 백화점 없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선대요?
0: 하, 민간 임대주택 들어온다 카던데.
1: 에이?
0: 이러면 그 지역에 쇼핑몰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아니, 사람들도 얼마나 불편하겠노.
1: 아니, 동구에 안 그래도 쇼핑할 것도 없는데 그거마저 사라지면 어떡한데요?
0: 아이고,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나마 하나 남은 게 일산지 쪽에 대형마트라 카는데. 아, 근데 거도 가보니까 네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사서 그런가 매대가 행아이. 아이고, 이러다가 그 문 닫아보면 뭐야노.
1: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동구에는 그럼 대형마트도 없고 쇼핑몰도 이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0: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지.
1: 그래도 동구가 조선소 호황일 때 잘 나가던 곳인데 상권이 다 떠난다니까. 내가 더 섭섭하네요.
0: 아, 그리고 옆에 호텔도 있고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일하러 올 때는 이래 백화점이 있어주면 좋을 긴데. 아니, 그래가 동구 주민들도 지금 백화점 폐점한다고 지금 다들 반대한다고 난리 나는데. 아무튼간에 동구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옛날처럼 사물 때도 많고 사람도 북적거리면 참 좋겠구만. 이거 안 되는데 그지요?
1: 그게 말이에요.
0: 아이고, 브라운 아이즈가 불러줍니다. 가지마 가지마.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12: 신청곡 땡겨 땡겨. 자, 오늘 땡겨드릴 신청곡입니다. 먼저 037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1: 라이즈의 Do Your Dance. 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2: 3064번님도 신청곡 주셨네요.
11: 아, 박창근의 바람의 기억 신청하셨네요.
12: 네, 두 곡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박창근의 바람의 기억까지 함께했습니다.
1: 네,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 땡겨드리고 있습니다.
0: 1453번님 신청하셨는데
1: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1: 네, 그리고 2650번님도 신청하셨네요.
0: 어니언스의 편지.
1: 함께 갑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띠리리리 전화 안부 묻기 프로젝트.
1: 여보세요, 별일 없나?
0: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점심은 뭘 드셨는지, 어제 잠은 잘 주무셨는지 별별 사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자, 어떤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요 분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2: 네.
1: 반갑습니다.
0: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울산 남구에 그냥 장군이 엄마라고 얘기해주세요.
1: 정근이 어머니. 엄마.
2: 네, 장군이.
1: 장군이. 네.
0: 아, 장군이. 네.
1: 아, 아드님 네. 이름이 진짜 장군이에요?
2: 아니요, 강아지가.
1: 아, 죄송합니다.
0: 강아지. 강아지 네. 몇 살이에요?
2: 지금 11살이요.
0: 아이고, 와. 11살. 네.
1: 아니, 왜 이름을 장군이라고 11살 되기 전에 지으셨을까?
2: 아, 장군이가 다른 주인들한테 네.
0: 유기됐어요?
2: 아, 아니요. 우리 집에 올 세 번째거든요, 주인이요.
0: 아.
2: 그래서 그 전에 강아 이름이 초코였다가 장군이었다가 또 우리 집에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0: 아, 파양된 강아지예요?
2: 네네, 맞아요.
0: 아,
2: 그래서 그냥 이름은, 적응하기 직구로 이제 장군이라고 그냥 계속 이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0: 견종이 뭐예요?
2: 비숑이요.
0: 비숑. 아이 네. 예쁘겠네.
1: 아유, 그래도 또 이렇게 좀 가족을 만나기 어려운 친구를 또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2: 네네네.
1: 어떻습니까? 11년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 장군이는 어때요?
2: 너무 좋죠. 너무 집안 분위기는 예쁘고.
1: 네.
2: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사춘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0: 예.
2: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들도 많이 성격도 많이 우회해지고.
0: 그렇군요.
1: 네, 아주 집안의 보물이 됐다, 그죠?
2: 네네네. 네.
0: 장군이 아프진 않아요?
2: 아, 네. 예.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 건너서.
0: 누가요?
2: 네, 장군이가.
0: 장군이가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요?
2: 네.
1: 아, 진짜요?
2: 아이고. 네네.
1: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두 달?
0: 두 달.
1: 아이고, 아니,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네. 사실 우리 배윤호 아나운서 강아지 토리도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0: 예.
1: 장군이가 두 달 전에 가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드시겠어요, 장군이 어머니.
2: 네네, 갑자기
1: 아팠어요?
2: 갑자기 아파서 네네네.
0: 아, 그러니까 네. 저희 집에는 12살이거든요.
1: 아유.
0: 그래서
2: 그렇구나.
0: 11살, 12살쯤 되면 좀 아플 때가 됐다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1: 그랬군요.
2: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은 거 좀 많이 좀 이제 가고 나니까 좀 더
0: 그러니까.
2: 잘해줄 걸.
0: 예, 예.
2: 먹고 싶은 거 좀 더 줄 걸. 이렇게
0: 저희도,
2: 미안한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예.
0: 저희도 이제 건강 생각해서
2: 네.
0: 좀 이렇게 가려서 주고 있었다가 이제는 다 줘요, 그냥.
1: 그래도
2: 맞아요.
1: 장군이가 사랑 많이 받고 갔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문자 주셨을 때
0: 예, 예.
2: 네.
1: 축구 얘기를 주셨었단 말이에요.
0: 그때 남아공하고 했을 때 문자 주셨어요?
1: 네. 근데 이제 축구를 멕시코 본 날 내가 트는 순간 골이 들어갔다. 그래서 좀 자책을 하셨더라고요.
2: 네.
1: 남아공 나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2: 봤어요. 얘기하셔가지고 윤일돈님이 무조건 예, 예.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1: 괜찮아 윤일돈씨 탓이에요.
0: 윤일돈님 문제야.
2: 희망을 갖고 내가 누구나 분명히 해야 된다 싶어서 봤는데
1: 네, 그날도 방송 들으셨었네 학계라를 그죠?
2: 네,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역시 딩커스는 내가 뺄 수 없구나.
1: 근데 마음이 간절하셨다. 저는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말 안 들으시고 윤일돈 씨 말 들으신 거 보면 진짜 태극전사가 확실합니다.
0: 근데 그 장군이 어머님은 남아공하고의 경기를 우리나라가 이길 줄 아신 거죠?
2: 네, 여기서는 제가 신랑한테도 우리가 제가 이제 체크할 때도 우리가 이제 아들하고 신랑한테 몇 대 몇인지 물어보고 해서 이제 스코어까지 맞추면 우리가 용돈을 주기로 했거든 제가요.
1: 아들이 맞췄어요?
2: 아니 신랑이 맞췄어요.
0: 신랑은 진다는 거에
2: 아니 이긴다 체코 이긴다 해서
0: 체코에
2: 네.
1: 남편 얼마 받아가셨어요?
2: 만 원.
1: 그러면 남아공 때는 안 걸었어요?
2: 걸었어요. 남아공 때는
0: 예.
2: 신랑이 진다 했는데 스코어는 틀려가지고 1대 0으로 진다 했는데
0: 그래요?
2: 스코어가 틀려서 못 주고 네.
0: 보통 어. 보통 진단 거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3: 저하고 비슷하신 네. 스타일이네. 네. 어떠셨어요? 우리 패배 요인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 제가 봐서.
3: 아, 예? 어. 본인이 제가, 봐서요?
0: 장군이 엄마가 네, 봐서.
2: 네. 아니 왜냐하면 항상 체코는 제가 일부러 이제 안 보려고.
3: 아직도 믿고 안 계셔.
2: 받, 네, 아예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겼어요. 아. 근데 멕시코는
0: 특이하네.
2: 이게 한번 보려고 트는 순간 볼이 들어가 버렸어요.
0: 아이고.
2: 그래서 바로 꺼버리고.
0: 예. 그리고 나서 남아공 경기는
2: 윤일도님이 그래도 보자 해서
3: 오늘 계속
2: 제가
3: 소환되는.
0: 윤일도의 문제야.
2: 네. 어.
3: 절대 아닙니다. 장군이 엄마 탓이 아니에요.
0: 그러면 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축구 경기를 보실 겁니까? 아닐 겁니다. 안 보실 겁니까?
2: 봐야죠.
3: 그럼요.
0: 아, 그렇죠. 봐야죠.
2: 네, 봐야죠. 네.
3: 아니 왜 장군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술이나 선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감독이나 아, 네. 감독이나 뭐
3: 이제 뭐 팀워크나
0: 고지대 환경도 영향도 있을 수 네. 있고 너무 더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3: 어떠세요?
2: 아 제가 근데 보니까 항상 졌던 게 많아서.

0: 뭐 이런 거 안 해요?
1: 그렇진 않은데 그냥 내보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0: 너무했다. 야구를 4시간씩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2: 야구를 3시간 4시간 하는데
0: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반신욕 해야 돼요 그러면. 아 근데 장군이 어머니가 또 너무 이렇게 네.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데 앞으로 우리 축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장군이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시죠.
1: 항상 우리나라 축구는 잘하고 있는데 더 우리 옆에서 전부 다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더 힘이 나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0: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2: 맞아요. 선수들은 다 잘해요. 선수들은 그럼요, 다 잘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 잘 못해서 그렇지.
0: 아 장군이 어머니 저희가 노래 선물도 해드리고 선물도 또 보내드릴 건데 1번부터 49번 사이에 번호 하나 골라볼까요? 좋아하시는 번호요.
1: 7번이요.
0: 7번 돈가스 식사권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자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 두 곡만 선곡해 주시겠어요?
0: 자제분이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
1: 페이지를 열 수 있게
0: 데이식스 노래
1: 네네네네네
0: 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맞죠?
1: 네네네네
0: 그리고요 한 곡 더요.
1: 그다음 임영웅을 잊지 말아요.
0: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0: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확개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 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0: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1: 와우!
0: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1: 우후!
0: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1: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0: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1: 진짜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3: 탄탄 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선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6: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타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타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타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9: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9: 노라이벌 랜드마크
1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13: 자 오늘 별일 없나에서는
14: 네.
13: 아, 장군이 엄마. 아 깜짝 놀랐어요. 장군이가
14: 그러게 말이에요.
13: 무지개 다리 건넜다 그래서.
14: 그래도 너무 좋은 엄마 곁에서 함께했다니까 장군이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13: 그러고 보면 징크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4: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이거 토론 한번 해야겠어요. 윤일돈 씨 오시면은.
13: 아, 윤일돈 씨가 문제야.
14: 나는 징크스 믿는다 안 믿는다 요 얘기 한번 하죠 뭐.
13: 왜 자꾸 보라 그래.
14: 그래놓고도 징크스는 없다고 보라고 또 그러니까. 하실 것 같습니다.
13: 그러니까요.
14: 그래서 예. 다비치 노래 준비했습니다. 타임캡슐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됐어요.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

0: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은 낮 1시 10분쯤 경기장에 진입해 지하 보관 장소에 있는 투표함과 각종 선거 서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약 40분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는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국조특위위원들은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진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2상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 독재를 시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법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 형사 12의 일부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을 보낸 것에 대해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것 자체가 부정선거 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독재를 시도했다면 차라리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며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선 의결된 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인 이현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순회 경선 일정이 바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은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권을 시작과 끝으로 하는 전대 일정이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일정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협치 정신을 망각하고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겠냐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수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독재적인 행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 최대 60mm, 그 밖의 내륙은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는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에 이어 위대한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 아니 날씨가 약간 꼬물꼬물해가지고 기분이가 좀 꿀꿀했단 말이죠. 근데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귀염 뽀짝 함성소리였어요. 오늘 어디서 견학 오셨을까요?
0: 오늘은요 성암 여자중학교 방송부에서 14분 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고 들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골고루 다 계시더라고요.
0: 방송부에서 다 왔군요.
1: 근데 성암 여자 고등학교가 여자 중학교가 찾아보니까 두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2: 서울이요.
1: 서울이구나.
0: 서울. 그럼 근처예요 혹시?
2: 한 시간
1: 거리.
0: 그렇군요.
1: 요즘 그 중고등학생분들 견학 오시면 여기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휴대폰 쫙 켜가지고 아주 프로답게 촬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오 촬영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근데 저도 어디 가면 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저도 일단 켜게 되더라고요.
1: 저는 그냥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이 손을 떠난 불안해요.
0: 아 이제 그렇게 됐어요?
1: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왜 스마트폰 의존을 얼마나 하느냐 예전에 조사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청소년 응답자의 56% 이상이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0: 그렇군요.
1: 65%는 배터리가 부족하면 초조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약간 문천식 씨도 배터리 강박 있잖아요.
0: 맞아요. 근데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그렇군요.
1: 어때요? 우리 성암 여자중학교 학생들, 아, 성암중학교 학생들은 그 배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있을 때 불안해요?
2: 20%.
1: 5% 있는데 20 나왔어. 60?
0: 60부터 불안해요?
1: 와, 진짜.
0: 저는 5가 된 적이 없어요.
1: 네. 미리 충전을 해요.
0: 네, 성격 급해가지고.
1: 나는 2까지가. 빨간색 불빛 볼 때까지가.
0: 대단합니다.
1: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보조 배터리 다 갖고 다니고.
0: 그래요?
1: 맞죠?
2: 네.
0: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도 조사 분한 중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어때요? 이용 시간 줄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2: 네.
1: 뭐 많이 봐요? 쇼츠?
2: 네.
1: 아무래도.
0: 네. 네. 그래요.
1: 진짜 이거는 청소년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도 이런 면에서 할 말이 없어요.
0: 그럼요. 성인도 똑같죠.
1: 맞아요.
0: 네.
1: 이모랑 삼촌도 휴대폰 들고 방송해요. 방송.
0: 불안해요. 연락 올 것 같고 그죠?
1: 네. 아, 어쨌든 여기 오신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뭐 휴대폰 하나로도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오늘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0: 그러게요.
1: 네. 여러분도 오늘 좋은 추억 되시기 바랍니다.
2: 네.
0: 예, 재밌게 구경하고 가세요.
1: 감사해요.
0: 첫 곡은요.
1: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입니다. 들었다 넣었다.

0: 네, 목요일 첫 곡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들으셨는데요.
1: 네.
0: 상반된 문자가 왔어요. 2119님께서는 저는 충전을 잘 안 해요. 하루에 스마트폰 쓰는 시간이 1시간도 넘지 않거든요.
1: 존경합니다.
0: 반면에
1: 8884님은 60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손에 휴대폰을 들고 살아요. 지갑은 안 챙겨도 휴대폰은 꼭 챙겨요.
0: 네.
1: 휴대폰 안에 지갑 기능이 있거든요.
0: 그렇죠. 7568님 저도 폰 의존도가 심각해요. 문자에 쇼핑에 라디오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폰이 글쎄 1년도 안 돼서 자꾸 고장이 나요.
1: 뭐
0: 많이 쓰시네요.
1: 그러니까 폰으로 더 합해지는 시스템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모든 게 일로 다 들어갔으니까.
1: 뭐 은행 거래, 쇼핑, 그리고 라디오,
0: 그렇죠.
1: TV.
0: 별게 다 들어갔죠.
1: 근데 진짜 이게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져 있던 다른 건 다 없어도 휴대폰 하나면 된다. 와이파이만 있으면 된다.
0: 뭐 맞아요. 그런가? 여기에 신용카드도 이식이 되니까.
1: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1: 그래요. 진짜 예전에 휴대폰 잃어버리면 그냥 폰 잃어버렸다지만. 지금 거의 인맥과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많은 걸 잃게 돼서 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 두렵다.
0: 자, 오늘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인데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긴 문자랑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키움증권,
0: SK 케미칼,
1: 올품,
0: IS 동성,
1: 성원 에드피아,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타이어

0: 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3: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9: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3: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9: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3: 저희가
10: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8: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0: 제목 내님은 어디에 있긴 있나요? 라고 경상북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1: 찾아보자고요. 예. 예.
0: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0: 안녕하세요.
2: 얼마 전에 엄마가 이모하고 점을 보러 가신다길래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점집 되게 자주 다니세요.
0: 아, 점집이요?
2: 점집. 그렇게 자주 다니면 잡기가 붙는다는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하던데 우리 엄마는 잡기보다 기가 세세요. 별명도 귀센 여신데 점집 가면은 귀신이 튕겨 나간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대요.
0: 귀튕녀.
2: 네. 아무튼 엄마를 그렇게 따라갔는데 점집이 신식 건물이라서 좀 놀랐거든요. 근데 있잖아, 더 놀란 건요. 우리를 맞이한 분이었는데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 느낌?
3: 어서 오세요. 예. 예약은 하셨나요?
2: 예, 긴 말자요. 근데 여기 점 보시는 분 안 계셔?
3: 저예요.
2: 점 봐주시는 분은 예상한 것보다 젊었고 이 일을 많이 안 해본 분 같았어요.
3: 아, 제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게 이제 3개월째인데 아직 손님 보면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요.
2: 3개월이면 진짜 한참 좋을 때긴 하다. 그죠? 내가 점심을 많이 봐서 아는데 긴장하잖아. 그러니까 점기를 잘 못 보더라고.
3: 네.
2: 그러니까 심호흡 보러세요.
3: 아, 네.
2: 아직 노하우 없어서 그래. 우리 보살님 인상도 좋고 앞으로 크게 되시겠다.
3: 아, 고맙습니다.
2: 내가 있잖아요.
3: 네.
2: 좀 세게 생겼죠?
3: 네.
2: 고기 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3: 고기.
2: 사람을 되게 잘 보거든 내가.
3: 그러시구나.
2: 잘 될 거야.
3: 아, 예.
2: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어, 그죠? 걱정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돼. 그럼 어느 순간 손님 응대하는 요령도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
3: 아, 감사합니다.
2: 우리 엄마의 진심한 조언 덕분이었는지 그 보살님은 처음보다 많이 안정을 되찾으셨고 이모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3: 그러면 이쪽 분부터 생년월일과 난시를 말씀해 주실까요?
2: 아니지, 그거 아니지.
3: 네?
2: 내가 점을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 없게 물어보면 무슨 말을 뱉어도 꼭 넘겨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지?
3: 네.
2: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여야 돼. 생년월일 몇 시? 내가 보니까 신발 있는 분들은 보통 말에 어미가

0: 같더라고. 아. 생년월일 난시 이렇게.
1: 아, 아 네.
0: 어, 해봐요.
1: 생년월일 난시.
0: 아유 텄다 텄어. 아 우리 보살님. 네. 한참 배워야겠다.
1: 아, 응. 저 아니 근데
0: 크게 제가, 한번 해봐요.
1: 예, 응. 열심히는 하고 응. 있는데
0: 자신감 가지고. 응.
1: 네, 알겠습니다. 생년월일 난시.
2: 이모가 생일하고 난시를 태어난 시각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방울을 이제 흔들면서 모라모라 중얼거리다가 말씀을 시작했어요.
1: 남편이 밖으로 나돌고 있어요.
0: 아닌데.
1: 에?
0: 얘는 내 동생은 남편이 없어. 돌싱이야.
1: 에? 아, 아 틀렸어요? 아 그런가? 아 어떡하지? 잠깐만 죄송해요. 아니 저기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제가 할머니 말씀을 잘못 들었나봐요. 아 어떡하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0: 괜찮아 괜찮아. 예. 나 이거 아주 빨면서 들어도 되죠? 아,
1: 네네.
0: 근데 괜찮아.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주눅이 들었어. 젊은 양반이 막말로다 자꾸 밖으로 나와두니까 내 동생도 이혼한 거는 맞아 그지? 아, 맞아. 말해놓고 나 웃긴다.
1: 이해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해요. 예, 제가 다시 볼게요.
2: 그러자 엄마는 그 모습이 좀 답답했나 봐요. 제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내밀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0: 그럼 내 동생 말고 여기 아, 이거 네. 여기 있는 우리 애 건데 우리 딸 거 네. 이거부터 좀 봐줘봐봐요. 결혼할 때부터 이게 한참 결혼할 때가 지났잖아. 아. 아직 남자가 없어 얘는. 아우 남자 언제쯤 나타날까?
1: 아 네 잠시만요.
0: 왜 언제 나타난다는데?
1: 아, 안 나타나요.
0: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
1: 누구랑 같이 살기에는 성질이 너무 더럽대요.
0: 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1: 아니 이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라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죄송해요.
0: 아니 봐봐요. 그래도 아니 봐봐 살면서 한 명은 만날 거 아니야. 한번 잘 좀 물어봐요 그 할머니한테.
1: 아, 네, 잠시만요. 나타난다. 나타난대요. 네 다행이다.
0: 그래요? 몇 살에 만난대?
1: 80살. 네.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때 만난 남자하고는 백년회로 한다고 할머니가 만며느리 감자리로 갈 거라고 그러시네요.
0: 나이 80에 남의 집 만며느리로 가서 뭐 해요?
1: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0: 아, 엄마. 아, 그러니까 엄마가 내 걸 왜 봐? 가요 그냥 화내지 말고.
1: 죄송합니다. 제가요 오늘 복채는 안 받겠습니다.
0: 백년회로가 말이 돼?
1: 아 죄송합니다.
0: 80에 가면 20년 살고 뭐 죽는다는 거야? 뭐 웃겨 정말?
1: 아니 명은 기세요. 아 죄송합니다.
2: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래서 점집도 노련한 집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점괘라는 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고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 기분이 좋고 상하는 건데 그분은 초짜라 그런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우리 엄마 뒤에다 대고 이러시는 거예요.
1: 근데요. 친정엄마가 배가 많이 고프시대요.
0: 네?
1: 서방님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같이 밥 먹기 싫다는데요.
0: 어머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았던 걸 어떻게 아셔?
1: 아픈 아들 걱정도 많이 하시네요.
2: 어리둥절하는 저와는 달리 엄마랑 이모는 움찔하셨어요. 글쎄 알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할아버지 제사 때 할머니 제사를 같이 올렸고 그 아픈 아들이란 우리 외삼촌을 얘기했던 건데요. 엄마가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외삼촌이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1: 아 그리고 둘째는 못 알아봐서 꿈에 못 갔다고 하시네요.
0: 둘째? 둘째면 영자인데? 어머 영자 이번에 얼굴 주사 맞아가지고 딴 사람 된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 그걸?
1: 안녕히 가세요.
2: 우와 점괘 가루기 막판에 쏟아진다고? 전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 저기요 보살님 근데 진짜 저한테 남자가 있긴 있죠? 아니 80이든 90이든 있는 거죠? 그분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 초 하나 켜드릴게요.
0: 아니요 초는 안 켜셔도 되고 그냥 이것만 여쭤본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만.
1: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0: 뭐야 이거?
2: 전식 오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찜찜해요. 동양의 점술로 안 되면 서양의 별점 같은 거를 봐야 되나 생각하고
3: 타로
2: 맞아 그런 거 좀 볼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는 길에 이모가 차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4: 아니 근데 언니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씩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 때 입원 한 번 안 한 가족이 어딨어? 그냥 막 찍어본 것 같은데.
2: 아직도 그

0: 이분이 뭘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넘겨짚은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내님이 어디 있나 하는,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 말이 없어? 어딘가 있긴 있죠?
1: 초 하나 켜드릴게요.
0: 아니 지금 니마 저런 얘기 안 듣게 빨리 나타나줘.
1: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2: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야, 그냥 이따 그러면 뻥쳐주면 되잖아요. 아 정말 되게 정직하신 무속인이시네.
3: 아니 이거 정말 희귀한 캐릭터신데 이 무속인. 아,
0: 고윤희님은요. 아. 엄마가 점집을 잘못 가셨네요. 그리고 엄마 너무 세시다.
3: 아, 너무 예전에 진짜로 센 제 후배가 있었어요. 네? 그 개그 음원 후배인데.
2: 그래서요?
3: 웬만한 무속인들은 뺨치게 그 촉이 좋고.
2: 오와.
3: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
2: 오, 예, 예.
3: 그래 갔는데 예. 점집을 갔대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티키타카가 오갔던 거지. 오. 뭐 있지 없는데 했지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 세만 왔다 갔다 하더니 오, 그 무속인이 그러더래. 너 자리 바꿔. 너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너 일로 와.
2: 일로 앉으라고.
3: 그러면서.
2: 어이구.
3: 네, 오히려.
2: 그런 분도 있구나. 이게
3: 그러니까 기가 센 분들이 무속인을 이기는 기가 있긴 한 것 같아. 그죠? 그 왜 우리 예전에 제주도에 잠깐 살던 강모 작가도 그 집 앞에 이제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사셨는데
2: 네네.
3: 그렇게 굿을 좀 자주 했대요.
2: 오.
3: 근데 마당 앞에서 이렇게 막 바람 쐬고 있으면 굿하는 모습이 보인대. 근데 작두를 타고 계시는데 막 점프를 하고 계시는데
2: 그쵸.
3: 그분이랑 눈이 마주쳤대.
2: 오.
3: 이 작가가 계속 쳐다본 거야.
2: 오.
3: 근데 그 무속인이 작두를 막 타고 보다가 작두를 탄 채로 뒤로 돌더래. 이 작가가 기운이 너무 세니까.
2: 우리 강 작가가 엄청 세거든요, 여러분.
3: 그죠, 세죠. 네. 눈을 안 피하고 계속 봤더니 언니 자기가 돌면서 딴 데를 보더라.
2: 아하, 민망했나 보다.
3: 그러니까 난 몇 명 알아 이런 에피소드.
2: 6874님께서 네. 그 님을 그래도 80에 만난다잖아. 맏며느리가 어때서?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3: 뭘 응원이야! 진짜 말도 안 되지. 아유, 지금.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2: 네, 네. 그래. 저는 아예 안 봐요, 이런 거.
3: 맞아. 천생연분이라 했다가 또 말 바꿀 수 있고.
2: 그럼요. 네, 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자고요.
3: 너는 진짜로 네. 그냥 좋은 것만 채취해서 들으세요.
2: 그럼요. 네.
3: 아, 김혜연 씨의 노래 들을까요?
2: 네.
3: 서울, 대전, 대구, 부산.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명문대 합격의 상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0: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4: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5: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4: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5: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4: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얘들아 미안, 차가 막혀서. 아 진짜 여기 닭발 너무 그리웠다고.
0: 넌 항상 그런 식이야.
2: 뭐가?
0: 언제? 야, 네 생각만 하고 나는 안줄 애도 없잖아. 너는 그렇잖아.
2: 내가 언제 내 생각만 했냐? 어? 상처가 힘들다는데 그럼 어떻게?
0: 맨날 상.
2: 진짜.
0: 아 그럴 거면 상철이랑 만나지. 걔랑 결혼하면 될 거야. 진짜.
1: 야, 써니야 왜 그래?
0: 꺼져. 다신 연락하지도 마 진짜.
2: 아 그래 가 가.
0: 아 됐어.
2: 아 진짜. 사장님 계란찜 먼저 나와요. 너무 매워.
3: 4811님이 주신 문자인데 현장을 그대로 긁어주신 거예요. 친구 커플이랑 만나서 닭발을 먹었는데 둘이 그렇게 싸우더니 헤어졌어요.
2: 어허.
3: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닭발을 들고 싸울 수 있죠? 오, 닭발을 무기 삼아 싸우지 않은 게 다행이다.
2: 그러니까 사연자는 중간에 있고 커플이 와. 그 뼈를 발라내면서 싸웠구나.
3: 장관인데. 이게 발골을 하면서 싸웠다면 무뼈 닭발은 아닌 거야.
2: 그렇죠.
3: 그럼 닭발을 좀 꽤나 즐기는 매니아라는 건데.
2: 그런데 왜 싸웠을까? 아이고 전.
3: 근데 이게 이렇게 싸우다가도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또 몰두할 때 있잖아요. 닭발 발골은 중요하거든요.
2: 그렇죠. 그 이별 장소가 참 특이하네요, 그죠?
3: 그렇지.
2: 뭐 카페에서 헤어질 수도 있고 물론 길거리에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3: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된 이별만 있겠어요? 어? 갑자기 발생하는 느닷없는 이별도 있잖아. 이렇게 싸우다가 이별하고. 그러니까 장소를 선별을 못해 우리는.
2: 그죠.
3: 애매한 장소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2: 전화로 이별할 수도 있겠지만 뭐 호프집에서 이별하는
3: 거. 놀이공원 같은 데서 뭐 타다가 이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진짜? 그러면 이 주제로 가보시죠. 내가 이별한 장소. 네.
3: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2: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3: 템플 스테이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2: 다양한
3: 거고.
2: 다양한 장소가 올 것 같은데요.
3: 불가마에서 맥반석 계란 찍어 먹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2: 우리 아버님께서는 물레방앗간이었지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3: 거기는 주로 이별보다는 해후 아니에요?
2: 자, 뭐 여러 가지가
3: 뭐 석연차 났나?
2: 문자으로 샵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네, 문자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2: 찜질방에서 그 맥반석 계란 깔려고 이마에다 탁 찍었다가
3: 피나.
2: 아니 무슨 피가 나요. 기분이 나빠 싸울 수도 있죠. 그죠?
3: 그게 안 깨지는 측면으로 이게 빡 때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2: 그럴 수 있겠죠.
3: 뭐 여러 가지 모멸감 느꼈다.
2: 이별한 장소.
3: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한 우리들의 과거를 꺼내보아요.
2: 주시죠.
3: 태연의 노래입니다. 만찬가 듣고 올게요.

0: 네, 내가 이별한 장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1680님. 아, 셀프세차장에서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셀프세차를 하다가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장난으로 호수물을 푹 쐈는데요.
1: 아, 화장 다 지워졌잖아.
0: 화장 지웠다고 폭발하더니 아, 저는 차만 닦았는데 연애까지 깨끗하게 씻겨 나왔습니다. 지금도 셀프세차장만 가면 이별 명소로 보입니다.
1: 그 셀프세차장에 있는 호수물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세차하는 건데?
0: 누르면 센데요. 평소에는 많이 안 세요.
1: 그래요?
0: 근데, 예, 그래도 화장이 나갈 만하죠. 예.
1: 그러니까 얼굴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0: 예, 속눈썹 같은 건 날아갈 수 있는데. 예.
1: 날아갔나 보다. 아. 다 날아갔나 보다.
0: 그러게 우리 1680은 왜 물을 쏴?
1: 사랑하니까. 영화에서 보면 다 그렇게 하더만.
0: 아, 물 쏘면 다 싫어.
1: 영화에서 다 이렇게 하고 까르르 까르르 아이 몰라 너 이러고 할 줄 알았지. 그렇게 갈 줄 알았지.
0: 아, 선생님 워터밤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여기가.
1: 아차고 아차고 너 이럴 줄 알았지. 난 친구가 그렇게 성질을 있는 대로 될 줄 알았나.
0: 1680 고생하셨어요.
1: 안타깝네요. 이혜라님. 남편이 배치받은 부대 정문 앞에서 이별을 했어요. 면회를 간 사람이 저 하나일 줄 알았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면회 신청을 한 여자.
0: 에?
1: 누구냐 넌. 친구래. 나도 모르는 여자인 친구? 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자리에서 이별했답니다.
0: 우와.
1: 뭐 결국 다시 만났지만요. 에?
0: 아, 그 카라 씨가 처음에 남편이 배치받은 부대로 했잖아요. 지금 남편이신데
1: 남편이시구나.
0: 중간에 한번 헤어진 거지.
1: 친구 맞았나 보네 그러면. 사람 친구. 친구로 정리가 된 거지. 해야지.
0: 그렇게 묻죠 우리.
1: 그렇게 해야지.
0: 네, 지나갑시다.
1: 그 부대 앞에다 묻어요.

0: 살포시 다시는 가지 마.
1: 옛날 일은 들추는 거 아니에요.
0: 예. 절박하다.
1: 근데 예뻤어요?
0: 아 진짜. 와 재활용도.

0: 있습니다. 아, 이거 멘트 너무 세고 너무 별론데?
1: 아, 용준 씨, 그 여자분은
0: 이거 개콘에 지금... 나오는 멘트 아니에요?
1: 네, 매너가 좀 없으신데요?
0: 그래, 아니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까지 라임을.
1: 용준 씨 잊어요.
0: 그래.
1: 잊어.
0: 별로야.
1: 별로야.
0: 무슨 탈출이란 말을 해?
1: 어, 정말 별로다.
0: 진짜 어휘력 정말 너무 최악이다.
1: 어, 세차장 있으면 물로 쏘고 싶다 진짜.
0: 아유. 야! 물 쌉싸 나가. 네. 아, 이용준 씨가. 예, 진짜 마음이 아팠을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을 뭐 그렇게 해.
0: 그래, 아유. 그래도 마지막 연애는 못 지켰다는 그 표현으로 봐서 이용주 씨의 결이 참 고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지금 또 새로운 연애를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 새로운 연애를 응원할게요.
1: 그렇습니다.
0: 8247님, 여친과 같이 국밥을 먹다가 헤어졌어요.
1: 왜요?
0: 깍두기를 요란스럽게 씹어먹는 소리가 정떨어진다면서요. 깍두기를 씹어먹지 녹여먹냐? 지가 먹은 국밥값도 안 내고 갔어요.
1: 에헤이.
0: 이건 깍두기의 문제는 아니야.
1: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0: 그 매 드라마 또 오해영 보면은 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서혜영 씨인가 그분한테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야.
1: 아.
0: 그러니까 진짜 서현진 씨한테 네. 그게 진짜 너무 양선생 아니에요?
1: 아유, 그래.
0: 사람이 매일같이 일상으로 하는 그 무엇이 꼴보기 싫어서 간다는 그런 망언을 하냐?
1: 에이, 그냥 싫어졌어 하면 되지.
0: 그래.
1: 뭐 깍두기 핑계대고.
0: 깍두기 핑계대고 있어.
1: 에이.
0: 아, 지는 뭐 숟가락질 뭐 젓가락질 이쁘게 하는 줄 알아?
1: 방탈출 카페 데리고 가고 가둬볼까 보다 그냥.
0: 확 세차장으로 끌고 가? 어? 맞아봐? 옷으로?
1: 군대 면회 할 거야?
0: 지가 먹은 국밥값도 안 내고 말이지.
1: 맞아. 아, 정말 나쁘다.
0: 질서란 지키고 그냥.
1: 네, 7344님요. 내가 매운 거 못 먹는데 꼭 떡볶이, 매운 낙지 뭐 이런 것만 먹자고 해서
0: 어머머.
1: 처음엔 참고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낙지집에서 물에 씻어 먹으니까
0: 아, 어떡해.
1: 음식을 더럽게 먹는다고 해서 이씨. 한바탕 하고서 낙지 식당에서 헤어졌어요. 끝냈네요.
0: 잘 끝냈어.
1: 아유.
0: 우리 7344님도 표현을 못한 거야.
1: 그쵸?
0: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참아준 거지.
1: 아, 매운 거 못 먹는다 얘기했는데 왜.
0: 근데 세상에 그걸 낙지를 씻어 먹는다고. 이야.
1: 에이 너무했다.
0: 지금 위벽 컬어서 내시경 받고 치료 중일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0: 어, 이거 네. 온전히 지금 위가 남아나질 못해. 이런
1: 아,
0: 이런 상황이.
1: 그런 커플은 헤어져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0: 잘했다. 네. 낙지 식당에서 진짜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하세요.
1: 네, 맞아요.
0: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1: 쥐밖에 모르네요. 그죠?
0: 그럼.
1: 네.
0: 3895님 나왔다.
1: 왜요?
0: 교회 부흥회 기간에 교회 오빠가 그만 만나자 이별을 고해 괴성을 지르며 두 손 모아 울었는데 네. 목사님께서 그 정도의 기도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거라 하셔서 못 듣겠어요.
1: 아하, 다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군요.
0: 모든 응집된 내 서름과 그 고통을 그 주여야 삼창에다 쏟아는 거죠.
1: 아, 괴성으로 막 소리 질렀는데.
0: 어. 이렇게 된 거죠.
1: 어, 죽여였는데 죽여, 그죠?
0: 죽여!
1: 오빠 죽여!
0: 자매님, 그 정도의 기도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죽여!
1: 어, 뜨겁게 소리 질렀네. 아유.
0: 이제라도 목사님한테 네. 죽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1: 고백해야 되나? 아유.
0: 아, 진짜 난처하네요. 미치겠다, 진짜.
1: 네. 8176님 동물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아 여자분이네요. 아 제가 원래 오랑우탄 흉내를 재미로 잘 내요. 개그맨들처럼 전 남친이 자꾸 진짜 오랑우탄 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춤 한번 춰봐 먹방 한번 보여봐 하면서 얼마나 깜짝거리는지 열받아서 화냈더니 아 웃고자고 근데 뭐 이렇게 속이 좁아 이 말에 더 열받아서 헤어졌어요.
0: 잘했어. 잘했어.
1: 그렇다.
0: 원래 둘이 있을 때 재밌었던 거를 판을 벌려가지고 사람 있을 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제가 선배들한테도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저희들이 얘기할 네. 때도 한 사람 못 웃는 개그는 개그 아니라고 선배들이 그랬어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그 당사자가 못 웃는 개그는 개그가 아니라고.
1: 그렇죠. 네. 우리도 조롱이죠 조롱.
0: 정말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1: 네.
0: 진짜 그걸 조심하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가고 있는데
1: 네.
0: 거기다 대고 자기 여자친구인데 그거를 아유 이렇게까지 파는
1: 사람 다 있는 데서
0: 물색 없다 진짜.
1: 그 오라운드한테 지영아 지영아 빨리 춤춰봐.
0: 왜 저래 진짜.
1: 지영아
0: 조용히
1: 먹방 해봐 먹방.
0: 야
1: 지영아.
0: 아 진짜 흉낸데 꼴뱅 싫어서 뒤통수 칠 뻔했네 진짜.
1: 이렇게 해서 헤어졌대요.
0: 아 흉낸 거 다 아는데도 진짜 와. 아 진짜 잘 헤어졌어요.
1: 네.
0: 아, 오늘 헤어졌다고 사연 주신 분들 잘하셨어. 인생에
1: 맞아요.
0: 그보다 잘한 결정은 없었어.
1: 다 헤어질 만하다 그죠.
0: 네. 네. 원미연 씨의 노래 듣고.

0: 자, 내가 이별한 장소 주제로 보고 있는데요.
1: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예.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스키장에서 이별했어요. 그와 함께 보드를 타며 겨울을 보냈는데 네네. 점점 사랑이 끝나가고 있을 즈음 남친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마지막 날 스키장 주차장에서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어이구. 아, 사랑이 끝나감을 좀 감지하고 계셨구나.
0: 아, 서로 느꼈구나.
1: 그런데 그 보드면 되게 역동적으로 되게 활기차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0: 재밌었을 텐데.
1: 마지막 날, 야, 그럼 찝찝한 게 첫날부터 이걸 갖고 있었어요.

0: 헤어졌다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헤어질 결심을 하고 간 거 아니에요?
0: 난 이것도 좀 딜레마인 게 그럼 얘는 시종일관 나를 기만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
1: 방금 들으신 노래처럼 이별 여행인 거죠, 뭐.
0: 내가 모르는 이별 여행이야. 그럼 나는 주책 맞게 어머 자기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I love you 뽕뽕뽕 이랬는데 아 언제 얘기하지? 아 헤어지자 계속, 언제 얘기하지? 난 자존심 상할 것 같아.
1: 한번 들어볼까요? 자 스키장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스키장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1: 네.
2: 저는 10년여간 만난 남자친구와 스키장에서 이별 했습니다.
0: 말도 안 돼.
2: 재미있게 보드도 타고 뒤풀이 자리도 가지며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스키장 주차장 돌아오기 전 스키장 주차장에서 그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울기만 했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련하고 그래도 각자 지금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합니다.
0: 좀 다행이었다.
2: 지금까지 스키장 통신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2: 안녕하세요.
1: 김정희님 영화 같은 우리가, 이별을.
0: 맞아. 우리가 울컥해가지고 난 내가 막 그 10년의 어떤 세월이 그러게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1: 사랑이 끝나가고 있음을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2: 그가 저보다 먼저 취업을 했고요. 이제 저는 아직 취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0: 네.
2: 조금씩 트러블이 있다가 이제 친구 매년 저희가 회원권을 끊어서 보드 겨울 네.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행 날짜가 잡혔고 여행을 가게 됐고. 어느 정도 저도 느끼긴 했어요.
0: 그렇다면야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해맑게 막 행복해하고 이랬다면 배신감이 느껴지겠지만 감지됐다면야 뭐.
1: 그죠. 10년 동안 서서히 그죠.
0: 나는 왜 울컥했냐면 정희 씨 둘이 눈만 마주보고 울었다는 데서. 그러니까 왜 그 달아지는 감정들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2: 맞아요.
0: 서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게 그 눈빛 교환에서 느껴져서
1: 마지막 멘트가 뭐였어요? 김정희님 실례지만
2: 사실은 그때 기억이 저는 많이는 없는데요. 그냥 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밖에 기억이 안 나요.
0: 어떡해. 아니 그 10년이면 청춘이 다 거기 고스란히 녹아있잖아요.
2: 아 그럼요.
0: 그렇죠. 반짝이는 정희 씨가 거 안에 있잖아.
1: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셔서 다행이네요.
0: 자 이쯤 돼서 궁금한 거. 자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 만에 소개팅하시고 또 결혼하시고 그렇게 된 겁니까?
2: 소개팅은 아니고요. 인연은 때가 되면 나타나더라고요.
0: 몇 년도 안 돼서 그냥 딱
2: 아니요.
1: 금방
2: 거의 한 7-8년 있다가
0: 7-8년
1: 꽤 오래
0: 그렇네. 난 7-8개월이면 네. 같이 막 웃으려고 했는데 7-8년이면 여운이 좀 있다이.
1: 김정희님 또 정읍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까요?
2: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1: 지금 남편도 괜찮고 뭐 하실 말씀 한마디 네. 하세요.
0: 메시지 전화 시간 드릴게요.
2: 나의 청춘을 빛나게 해준 그 기억에 내 조각 속에 그가 있었고 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0: 모자 무쌌다. 모자 무쌌.
1: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세상 사는 퀴즈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빨리 갈까요?
2: 남자친구가 저를 태우고 마지막으로 내려준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저희 집 근처. 두 번째 지하철역 앞. 세 번째 그의 집 앞.
1: 88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곳이면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스키장 통신한 남자친구가 예, 마지막으로 내려주는 곳 정답은요?
5: 1번 집 근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집 근처니. 예. 문준철님, 2487님, 312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네, 뉴스 들으시고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일.
1: 니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5: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55포인트 7.89% 내린 7648.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인들이 대량 매도한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는 1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2포인트 6.74% 떨어진 866.72로 장을 마쳤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원 환율은 어제보다 0.9원 더 오른 1555.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에 이어 충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충청은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모범을 충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충청권의 최첨단 디스플레이 HBM 펩 차세대 배터리와 AI 서버용 패키지 기반 등을 중심으로 1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 및 광주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 발표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인력 양성 논의에 나섰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재 한국광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설계 인력을 비롯해 반도체 팹 건설과 자동화 설비 구축, 클린룸 시공, 장비 운영, 유지 보수 등 여러 분야의 실무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요즘 어른들은 삶의 기본값을 분산된 집중력으로 설정한 채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른의 리듬을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늘 산만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어른들 때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죠.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아이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런 시간이야말로 이 시대 아이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집중력 수업이 될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2926님. 하우스에서 남편이랑 같이 듣는데 아우 남편이 민만사만 들으면 그냥 깔깔깔 웃어요. 우리 집 냉혈 아닌데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0: 아하.
1: 개구진만이 있는 분인데 냉혈안으로 포장된 거 아닐까요?
0: 그래도 저희가 웃음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다양하게 좀 메뉴판을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1: 저도 네. 높진 않잖아. 예. 수준이.
0: 왜냐면 온 가족이 함께 들어야 되니까.
1: 예, 다양하게 펼치긴 펼치는데 높은 데다 펼치진 않을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자, 오늘도 깔깔 웃을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해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환인제약
1: 국민연료 싼연료
0: 데이팩
1: 웰템
0: 한국주택금융공사
1: 음식물 처리기 휴렉
0: 빅토스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197번째 이야기, 중국의 민담 거짓말쟁이 사위를 소개해드립니다.
2: 할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마을엔 이름난 거짓말쟁이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거짓말 솜씨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두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궁금했어요.
3: 아이, 그 성은 들었으며, 그 거짓말쟁이 말이시며, 거짓말 솜씨가 전화 제일이 달라야 해.
4: 하오, 워시 알다마다 쉬마. 아, 그 사람한테 속은 사람만 100명 넘는다 해. 조심하라야.
3: 하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또 속았다 해.
4: 쩐더마.
3: 보통 사람이 아니시며.
2: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짓말쟁이는 어떤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3: 네 하오마, 워스 사위. 저를 사위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쉐쉐. 따님을 공주님처럼 받들고 행복하게 살겠으며, 이건 거짓말이 절대 아니시며.
1: 하지만 사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장인은 고숨을 쳤지요.
5: 니하오, 워스 장인. 세상 사람들 참밥으로 해. 나는 사람 웬만하면 절대 믿지 않는다시마. 사위 아무리 거짓말 잘해도 나는 절대 못 속여서 몰라이야.
1: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짓말쟁이 사위가 아내 없이 혼자 처가를 찾아왔네요.
3: 네 치팔라마, 워스 사위. 오늘은 저 혼자 왔시며. 아, 장모님 띵호와 진수성진 차례성왕.
4: 아야, 하오하오, 오늘 사위 어서 올라하야. 시암 닭 잡아놨다라야. 닭 다리부터 뜯어라예. 아야, 날개 안 된다 쩌물랑. 바람 피운단 썰 있어 안 된다 쩌물랑. 네가 대신 먹을 거라야.
3: 아, 쩌물랑? 세세 장모 감사함시며 잘 먹겠다 해. 아, 부시 장인들은 먼저 드실라야.
5: 하오, 그래 우리 사위 많이 먹을라 해. 먹으면서 들렀음 걸러이. 내가 마침 꽁꽁 워시 꽁꽁 있었는데 말라이. 소문도 자하니 자네가 아주 대단한 펑쟁 거짓말장인라야.
3: 에?
5: 마시마. 그리 나도 한번 속여보겠소마.
3: 어?
1: 장인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거짓말쟁이 사위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금세 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3: 아, 장인들은 뜨겁지. 오늘은 어렵상 걸라이.
5: 네, 시시마. 아이, 왜 어렵다는 걸라이.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올랄라.
3: 오뚜야, 거짓말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님시며. 제가 늘 읽는
5: 북한?
3: 장인
5: 어디로 가나?
3: 대사치고 의심이야. 좀 가만 좀. 제가 늘 읽는 거짓말 책이 있어야 함걸라.
5: 한 명도?
3: 근데 오늘은 깜빡두고 나왔음 꼬후. 길을 잃으시며.
5: 내라이 저, 뭔 소리 하시며. 거짓말 하는데 무슨 책이 필요하단 말이 꼬발라우.
3: 꼬발로
5: 열심히 하라우.
3: 아,
5: 제목 뭐냐시라이.
3: 거짓말 백과사전시며.
5: 허, 참나 그런 책도 있꼬라.
3: 한 권당 1000페이지가 넘는다 해. 8권까지 나오십니다.
5: 시시마.
3: 암튼 저는 그 책이 있어야만 거짓말을 슬슬 나오십니다. 다음에 올 때는 거짓말 백과사전 제 8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기대하라 시마. 시시.
5: 어디가? 어디가? 어디야?
3: 장인은?
5: 장인은 내심. 아쉬웠지만 사위의 말이 그럴듯해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위는 장모님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일어날 제비를 하는데.
3: 우리 장모님 음식 좀 끝내준달라야. 나 장가 차 왔쩐더. 그럼 이만 집에 갈걸로.
4: 야, 제주모, 진짜 밥만 먹고 가나야라이. 서운하다시면 우리랑 좀더 놀아가라시면라이.
3: 아, 빠우쨘. 거짓말 백과사전도 안 가져 오시며 너무 심심해서 안 되겠을 걸 아이 가겠습니다.
6: 북한으로 갔나?
2: 그런데 잠시 후 집에 간다고 나섰던 사위가 헐레벌떡 다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7: 자기들 오시면
5: 잠깐만 잠깐만
7: 지금 뒤에 강에 빛나는 푸른 비단 물고기들이 뚱뚱 떠있으면 누워.
2: 어?
7: 이 물고기를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며 다이다 긴 장대를 빌려오시라.
2: 내 실세마 나야 사위가 짱인 이렇게 막 부려먹었으면 긴 장대 지금 어디 있어 구하려꼴. 그물로 잡으라시마.
7: 장인시며 기왕 잡을 거 한 마리 말고 여러 마리 잡아야 쩐더. 얼른 장대 꾸시마. 먼저 출발하시면 그물 될 때가 아니시며.
2: 네. 시. 알았으면 성질 상당 끝받아야 해.
7: 관러.
2: 그렇게 장인은 먼저 강 쪽으로 뛰어갔고. 아유 언제 끝나냐. 거짓말쟁이 사위가 이번에는 장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7: 장모시며 지금 큰일 났음도.
8: 네 시? 진짜 좀 뭐 왜 그러냐.
7: 장인어른 강 기생겨서 미끄러졌구나. 다리 뽀각시며.
8: 아니야 일로 오정다이 나 몰라요.
7: 들 것이 필요하시며 보니까 문짝 밖에 답이 없음도. 얼른 문짝 안방 문짝 보이니까 뜯어가. 장인어른 씨 장인어른 씻고 와야 한다 해. 빨리 대사 쳐야 한다 해.
8: 어디야
6: 알았으면
8: 어디?
6: 안방 문짝.
8: 안방 문짝 들어가고 오게 달라야.
7: 하오.
8: 아이씨.
2: 그리고 그 시각 먼저 강으로 간 장인은 푸른 물고기가 대체 어딨나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이. 아, 저시 물고기들 어디 있다는 걸라야. 보슬보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말라야. 그런데 그때 사위가 문짝을 들고 강가에 나타났어요.
7: 아, 장인들은 쉬며.
2: 저시 뉴스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 해. 죄소 만보 걸렀었나야.
7: 아, 큰일 났으며.
2: 쩐더 와부시.
7: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세 가리 모두 타고 있음도.
2: 에?
7: 일단 급해서 이 문짝만 뛰어나 들고 왔다 오징.
2: 시모야 아까 보는 물고기라더니 이번 보릴라야.
7: 아직 그렇게 먹고 다시 때가 아니시며 얼른 집으로 가고 라이. 불부터 끄라시며.
2: 대신 월지다오 얼른 가봐야겠삼동 비켜라야. 콰이콰이 비켜라야. 그렇게 장인은 집 쪽으로 뛰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또 아내가 뛰어와요. 난리 났네. 부부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8: 내야 딸이 뽀가가니 시마.
2: 어? 무슨 달리? 아니 라 헤이 좀 멀쩡 뛰고 있잖아야. 집에 불난 거 아니었으마?
8: 아 불이 아니 뛰어와 집은 멀쩡시마.
2: 장인과 장모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 어리둥절했고 일단 사위를 잡으러 강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그때 강가 저 멀리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7: 장인어른 시며 장모님 시며 나 여기 시며. 아 두 분 뛰댕기느라 고생하셨고 라이.
2: 사위는 장모가 뜯어온 문짝을 타고 장인이 구해온 장대를 휘휘 저으며 강물에 둥둥 유유히 떠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장인이 말했죠. 워시 저 따시며 내 평생 처음 속았다라야. 우리 사위 천하제일 거짓말 뻥쟁이 맞섬꼴. 이제 인정하겠다야. 이렇게 세상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큰소리치던 장인도 결국 사위의 기막힌 거짓말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장인은 사위를 다시는 얕보지 않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거짓말쟁이 사위라 부르며 중국의 재미난 민담으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럼 이만 짜이젠.

0: 네, 민만 사이에 들으신 노래 김추자 선생님의 거짓말이야 들으셨고요.
1: 진짜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예. 진짜 제 독해가 안 됐어요 오늘.
0: 아, 5072님이 주문하셨네요.
2: 아, 웃느라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해줘요.
0: 아하.
1: 이거 내일 다시 하자. 예. 이거 힘들다.
0: 하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모르죠.
1: 아니 도대체 사위가 국적이 몇 개래 이정환님.
0: 사위가 이제 이중 국적.
1: 네. 네, 여권 3개야 오늘. 예, 최소 3개야. 예, 예.
0: 7407님 오늘의 민만사 중국과 북한 어디쯤 하셨는데요. 아, 예.
1: 북한 그것도 함경도 쪽.
0: 예, 접경 지역이면 이렇게 꼬여요. 사투리가 이렇게 몇 개 섞여요. 예.
1: 점점 접경이 되던데.
0: 예.
1: 진짜 이 와중에 정말 와 진짜 산삼캐는 신만이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0: 그렇죠.
1: 이걸 읽고 느낀 교훈을 보내주셨어요. 아, 6873님. 이 만담의 교훈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0: 그리고 김경주님 이런 건 좋은 선의의 거짓말이죠. 장인 장모님 심심할 새가 없게끔 사회가 거짓말로 재롱을 부렸잖아요. 사회 잘 드셨음.
1: 문짝하고 봉밖에 기억이 안 나. 네. 도대체 그걸 무슨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 너무 웃었어요.
0: 어떤 분은 제가 하도 심해 심해 하니까 심해 방송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1: 심야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없어져요.
0: 0395님 예. 거짓말쟁이에게는 논리로 대응해야죠. 다들 논리를 짐시다 하셨고.
1: 아, 진짜 가장 논리가 없는 민만사에서 오. 또 귀한 산삼 같은 사연 주셨네요. 네. 교훈 눈 뜨고 코 베인다 6873님
0: 네.
1: 그리고 0687님은 누구나 한 번쯤 거짓말에 속아 그냥 넘어가죠. 유하게 살자.
0: 유하게 살자.
1: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속아주는 아
0: 그렇습니다.
1: 진짜 뭔 내용인지 알고 싶다.
0: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만사 퀴즈. 오늘은 중국 민담 들어봤으니까 중국 관련된 퀴즈 내드릴게요.
1: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 외식 메뉴인데요. 끓는 육수에 고기와 채소, 버섯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중국어로 불과 냄비를 뜻하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딤섬, 2번 포워, 3번 말라탕.
1: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1: 김창완 씨의 노래인데요. 네, 네 화가요.

0: 네, 김창한에 대해 화가 들으셨고요. 네. 민마사 퀴즈, 중국어로 불과 냄비를 뜻하는 이 음식 정답은요?
1: 2번 퍼거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샤브샤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1: 그렇죠. 퍼거는 좀 맛이 네. 기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자극적으로. 네. 아, 맛있으신 분 오일리오님 정답 퍼거입니다. 중국 출장 갔을 때 현지인과 직접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1: 2014님 퍼거. 뜨거운 거 마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근데 전 아직 퍼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네요. 두 분은 드셔보셨나요? 하셨어요. 네, 저는 네. 즐기진 않는데 먹어는 봤어요.
0: 저도요.
1: 네. 네.
0: 안직화님은 이번 퍼거. 저 처음에 퍼거 먹고 속이 뒤집어서 장염으로 고생했어요. 오. 근데 또 자꾸 먹다 보니까 적응되더라고요.
1: 향신료도 그렇고 맛이 좀 세죠.
0: 그렇죠.
1: 퍼거가.
0: 중국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세죠. 그리고 소스도 되게 여러 가지여서
1: 맞아.
0: 네, 취향 맞추기 쉽지 않죠.
1: 그 지금 요즘 MZ들이 한때 마라탕에 또 열광하다가 요새 또 퍼거로
0: 맞아요.
1: 그것도 유행이죠. 거의 끝나갔다고 하는데
0: 세계적인 그 체인점이 하나 그 또 들어와가지고
1: 들어왔어요. 그거
0: 인기를 끌더라고요. 네, 네.
1: 거기가 막 엄청 줄 서서 웨이팅이 네. 1시간 2시간 있다고
0: 서비스가 좋대요. 거긴 또
1: 네. 저는 이왕이면 샤브샤브 쪽이 좀 담백한데
0: 슴슴하니 샤브샤브 네. 건강하죠.
1: 그렇죠. 근데 네. 포거도 어쩌다 한번 먹으면 약간 대접받는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1: 푸짐하니까. 네. 아, 어쨌든 민만사 고생하셨어요.
0: 네. 네
1: 이중국적 가진 사위 얘기. 아우 진짜 이명이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건덜 네. 햇섬동 아스컬리 코펀터 램동.
0: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1: 뭐 만원, 이렇게 북소리가 들려?
0: 만 원만 더 주시고요. 정답자 포함해서.
1: 아니 오늘은 만 원 드려야 돼, 당신이. 네.
0: 다섯 분께 아이스.
1: 엉망진창으로 들고 해놓고 뭘 만 원 더.
0: 아이스크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좀 챙겨 듣고선 또 나와라야 건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섬마을 바다를 품은 96세 우리 어머니의 병실 이야기. 인천에서 장대식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저희 어머니는 올해 96세십니다. 청천벽력처럼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지난 2월 말 목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지요. 벌써 90일 넘게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적응을 잘 못하셔서 선망 증세가 왔고 침대에 손발을 묶인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다리와 발은 퉁퉁 붓고 배에는 복수가 점점 차오르는데 병원에서는 고령이시라 한 달을 넘기기 힘드시고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 공부도 했는데 이 전문 지식과 사랑을 다해서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드리자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6시간씩 어머니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서 손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안심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기력을 도둑이기 위해서 매일 특별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고향인 해남의 섬마을에 세취한 음식들이었죠. 소라, 고동, 전복, 해삼, 낙지, 쭈꾸미, 그리고 싱싱한 상추까지 매일 정성스레 마련해서 어머니 식사 때 드시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드셨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군요.
3: 아, 고령의 환자분이 죽도 아닌 일반식을 이렇게까지 잘 드신다니. 야, 이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2: 여기서 제 행복한 오지랖이 조금 더 발동했습니다. 병실에 누워계신 다른 환자분들도 다 누군가의 귀한 어머니 또 아버지인데 외롭게 계시는 게 영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반찬 챙길 때마다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께 넉넉하게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작은 재능 손글씨를 살려서 병실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예쁜 문패로 써서 침대 맡에 걸어드렸습니다. 그 작은 글씨와 나눔 반찬이 마법을 부린 걸까요? 삭막했던 병실이 정이 넘치는 사랑방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유대감이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병실에 가지 못한 날이었는데 같은 병실의 한 환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4: 장 선생,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지? 잠시 기다려봐. 내가 전화 연결해줄게.
2: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정중한 목소리를 듣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반가웠지만 제가 없는 시간에도 병실 동료분들이 제 어머니 눈과 귀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거동을 잘 못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정하게 저와 통화를 하시죠. 그런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로 살아주셔서 고맙고요.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508호 어머님들 서로 의지하며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지내시죠. 제가 조만간 또 맛있는 고향 반찬 들고서 예쁜 손글씨 쓰러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62세 효자 아들 장대식 드림.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장대식님의 신청곡이었죠.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1: 네. 네. 우와 감격스럽네요 하시면서 2421님이 진정한 사랑 나눔입니다 하셨어요.
0: 그렇죠. 너무 멋있죠.
1: 진짜 이렇게 다감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다정다감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생각하시고.
0: 그렇죠. 식사 맛있게 챙겨드리고 너무 멋있네요 우리 선생님.
1: 그러니까 정말 이제 다 가족 같은 느낌으로 챙기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퍼지고 번지는 게 너무 예뻐요.
0: 그 병실이 온화해 졌대잖아요.
1: 그렇죠. 이렇게 약간 네. 꽃물 들듯이.
0: 그렇죠.
1: 봉숭아 물 들듯이 이렇게 다정한 물이 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어쨌든 그 따뜻함이 좀 더 많은 분들께 또 이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어머님 그 아드님과 함께하는 시간 네. 늘 행복하시고 많이 웃으시길 바래요.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실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에 만나는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만날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2: 네, 매주 참 많은 사연 만나고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유독 마음이 좀 무거워

0: 홍성노님은 여느 때처럼 청소회를 마치고 귀가하시던 중이었는데 집 앞 현관에서 그만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1: 아이고.
0: 늦은 밤 시간이라서 쓰러진 채로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됐고요. 행인에 의해서 1시간 만에 119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1: 아니 집 앞 현관에서요?
0: 네.
1: 1시간 동안이나 방치가 되시면 위험할 텐데.
2: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쓰러지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0: 바로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2: 당뇨셨어요?
0: 네. 예, 2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알아오셨는데요. 그날 넘어지면서 도어락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다고 해요.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좀 심각했는데요. 그날의 절박했던 상황, 환자분과 아드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3: 네, 그날 제가 현관문을 도어를 여는 순간 그냥 쇼크로 넘어갔어요. 내가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일을 다니다 보니까 작년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땡볕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쓰러졌어요. 사실은 쓰러졌다가 그 조심은 했는데 그게 저는 모르게 이제 방심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사고가 터져 있습니다.
4: 도착했을 때는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셨습니다. 스스로 숨쉬는 것도 이제 힘든 상태였고 목 부위 척수 부분 이제 뭐 C3번에서 4번 쪽 사이가 크게 손상이 돼서 사지마비가 오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2: 아, 그러시겠네요, 네. 진짜. 사실 우리 아버님 연세도 젊으신 거잖아요.
0: 그럼요. 60대 중반밖에 네. 안 되셨어요.
2: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들으셨으니.
1: 네.
2: 그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상태예요?
0: 그때 쓰러지셨을 때 다행히 뇌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뼈가 골절되면서 그러니까. 척수에 손상을 입어서 이제 목 아래로 완전히 다 사지 마비가 되셨습니다.
1: 아이고.
0: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셨고요. 현재는 재활병원에서 8개월째 입원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손의 경우는 감각이 70% 정도는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리에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서 스스로 앉거나 서는 거 모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경제 사정인데요. 매달 병원비가 300만 원, 그리고 또 24시간 간병인을 써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간병비만 해도 한 달 4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게 부담이 엄청납니다.
2: 그러시겠다.
0: 이 아내분께서 타지에 있는 식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월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금에 또 대출에 지인들에게까지 이제 돈을 빌리시고
1: 네.
0: 심지어 결혼 폐물까지 몽땅 정리를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간병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에요. 두 자녀분들도 계신데 각자 또 가정이 있다 보니 이게 마음뿐이지 큰 보탬이 되어드리지는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2: 아유,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인데
1: 그렇게요.
2: 정작 당신 몸을 돌보시지 못한 게 진짜 안타까워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렇게 강해 보이던 아버지들이 이럴 땐 또 눈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0: 맞아요. 네. 그 아드님 말씀으로는 사고 전까지는 눈물 한번 보이지 않으셨던 그런 강한 아버지셨는데
1: 네.
0: 병원에 오신 이후로는 자주 눈물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4: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 아버지가 눈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예, 우시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되시고 나서 일단은 아버지가 이제 생계적인 부분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험 해지를 다 하셨어요. 근데 해지하시고 두 달 만에 이런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던 거고 그거를 챙기지 못한 저희 자식들 아버지가 생계로 혼자 힘드셔서 그렇게 해지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돈이 없어서 치료 포기해야 되냐 나 이제 나가야 되냐 병원비 걱정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가장 힘들죠 많이 네
2: 그렇죠 맞아요 자식 입장에서

0: 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건데
1: 그러니까
0: 계속 아버지는 병원비 걱정을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1: 지금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놓지 않으시고 이제 공사 현장까지 나가셔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0: 지금 여태껏 해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넘쳐요.
1: 그럼요, 그럼요.
0: 이런 일에는 진짜 가족들이 서로가 네. 다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1: 맞아요.
0: 아버님이 약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1: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참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아드님과 또 아내분 가족분들 모두가 정말 성실하고 큰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무척 컸고요. 또 그런 사랑을 중심으로 온 식구가 똘똘 뭉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홍성노님이 참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었는데요. 5살 백이 손녀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손녀가 가장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 홍성노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0: 진짜.
1: 손녀 마음 얻기가 쉽지
0: 그럼요?
1: 않거든요.
0: 예. 세상에.
1: 워낙 손녀 사랑이 지극하셨던 터라 지금도 마음속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으셨어요. 손녀와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건강하셨을 때 손녀와 키즈카페를 아주 자주 가셨다고 해요.
0: 그래요?
1: 그런데 이제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손녀가 할아버지를 봐도 말도 잘 못하고 낯설어하기만 하는 그 모습에
0: 애기들은
1: 속으로 그러니까요. 맞아. 조금 겁나기도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혼자서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 마음 제가 마지막 홍성노님 목소리로 전해드릴게요.
3: 네, 저를 유난히 많이 자주 따랐어요. 할아버지 많이 따고 또 할아버지는 내 새끼 키울 때는 모르지만 손녀 키울 때는 엄청 이쁘고 그렇습니다. 손녀 딸만 생각하면은 참 할아버지 말도 잘못해. 할아버지 처음엔 와서 할아버지를 보더니만은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저러냐 하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사실. 치즈카페 가자 그러면은 또 손녀 손잡고 가서 놀다 오고 같이 뛰며 놀고 싶어. 이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2: 아유.
0: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이런 하나의 약속을 좀 뚜렷하게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2: 네.
1: 힘이 되죠.
0: 이게 기적이라는 게
1: 맞아요.
0: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폭넓게 일어날 수 있어요.
2: 맞죠.
0: 마비의 폭이 이렇게 좀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지금 모르는
1: 감각도
0: 거잖아요.
1: 이렇게 돌아오시는 네. 속도만큼 좀 이제 움직임, 근육에도 힘이 좀 빨리 돌아오셨으면
0: 그러니까.
1: 하는 바람이 있어요.
0: 병원에서는 항상 그 만약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이건 모르는 거예요.
1: 맞아요.
2: 손녀분과 키즈카페에 가신 그날까지 다시 건강해 주셔야 되니까
0: 그럼요.
2: 저도 입장권 한번 끊겠습니다.
0: 입장권 끊어야죠.
2: 네, 네. 자, 지라 씨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거고요. 하나 좀 긴 계좌는 숫자 2 9개 찍으시고 01037 하면 됩니다.
0: 네, 계좌 짧은 것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2: 예.
0: 기업은행입니다. 2를 10번 찍으시면 됩니다.
2: 네.
0: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2: 네.
0: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홍성노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성노님이 치료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자꾸만 미안해하고 막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면
2: 네.
0: 진짜 힘이 분산돼요.
1: 그러니까
0: 홍성노님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2: 네.
0: 회복에만 신경 쓰시고요.
2: 그럼요.
0: 오늘 이 인연이 아주 예쁜 결실 맺혀지길 저희도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예. 오늘 감사드려요.
2: 네. 네.
1: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숭해 비단 접적우리 우리 비단 지설나라 옥돌 비단 고름다라 이달에는 알을 낳고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부안에서 오구목 할머니가 부르는 닭다령입니다.
2: 네기 집이 손님 오면 내 자식이 손님 되죠.
3: 사람들에게 보양식이 되는 처지를 한탄하는 철양한 달개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내 자식이 야간인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저 MBC 이정은 기자가 특별 진행하는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5048님께서 우산 없이 비 맞고 퇴근합니다. 아이고. 맞을 정도의 비라 다행이에요. 하시는데.
6: 아, 지금 비 오는 지역이 꽤 있는 아이고, 것 같아요.
5: 그렇군요. 어제는 또 소나이 갔었는데, 그죠?
6: 그러니까. 예.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끝곡으로 박성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5: 아,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세이.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5: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4: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6시 뉴스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매매 상승률 5.11%와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대비 서울 전세 가격은 0.3% 올랐고 성북구가 0.48%, 도봉구 0.47%, 성동구 0.46% 등 역세권과 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수요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7%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7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할 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대미 투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 집행규모와 시점, 기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산업통상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을 살펴서 사업을 의결하게 됩니다.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도 운영위원회가 사업금융지원계획을 의결하고 미국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대출 보증금액을 의결해 정책금융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권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에 이어 위대한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입니다. 이게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과 눈치가 따르기도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보셨거나 함께 일하는 동료의 휴직을 경험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담 또는 의견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시각이 6시 7분 7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불문 직장 고민을 나누는 직장 솔루션 오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토크 주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입니다. 이게 정당한 권리로서 법에도 명시돼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쉽게 쓰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당당하게 사용하면 된다, 그래도 아직은 좀 눈치 보인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오늘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퀴즈도 드릴게요. 다양한 시선 속에서 제도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학교가 휴원하거나 또는 방학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서 1주 또는 2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직장인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쉬는 이 제도 무엇일까요? 1번 육아휴직, 2번 포상휴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눈치를 조금 봐야 하는 건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1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드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지 현장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소통브릿지 고영서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속 찐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직장에서는 여전히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마음 편히 쓰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가 않은데요. 과연 직장인들은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출산 육아휴직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요즘에는 뭐 다들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진짜 현장의 이야기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는 또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당연하다. 혹은 현실적으로 좀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의견들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실제 영서 씨께서 또 네. 직장인들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1: 맞아요.
0: 어땠나요?
1: 회사 규모에 따라서 분위기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후배 세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작은 회사일수록 차라리 퇴사가 더 편하다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아, 눈치 본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냥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회사에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들어서 나로 인해서 뭔가 이 회사의 자원들이 그냥 소모되는 느낌을 제가 스스로 느끼나 봐요. 대신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에 그 새로운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이제 잡무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피로도를 호소하실 수는 있다. 이런 느낌은 많이 느꼈습니다.
3: 어쨌든 주변에서 업무가 부담되고 가중되니까 누군가가 그 일용직이라든지 어떻게 추가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 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주변에 시선이 곱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2: 육아휴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회가 좀 많이 눈치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아직까지는 다들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1: 네, 맞아요. 실제 통계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였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한 사람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데요. 그래서 후배 세대 사이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보다도 퇴사가 더 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0: 후배도 역시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은 선배 세대는 어떨까요?
1: 선배 세대는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다만 제도는 분명 좋아졌지만 회사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 따라서는 여전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4: 요즘은 그런 게 없고 회사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면 또 인력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없이 모두들 출산휴가 서로의 같이 공유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5: 우리 젊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 쓰는 건 정정당당하게 써야죠. 공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뭐 알바를 쓴다든지 돈을 투자해갖고 뭐 정부 복지 차원에서 좀 뭐 받던 거 비용을 들여서도 해야죠 당연히.
0: 아니 저는 반대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1: 그쵸?
0: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전 아직 눈치 보여요. 차라리 퇴사가 쉬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선배님들은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후배들을 봤을 때 이거 당연히 써야

0: 주는 권리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네. 의아하네요.
1: 맞습니다. 이게 뭐 직접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선배 세대일수록 육아휴직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뭐 제도도 예전보다 많이 자리를 잡았고 회사에서도 인력 보충이나 업무 조정이 예전보다 잘 이루어져서 이 공백 때문에 눈치를 주는 분위기는 많이 줄었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0: 예전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 맞아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한 선배님도 20, 30년 전만 해도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다고 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했고 또 대체 인력도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면 남은 동료들이 업무를 나눠서 맡아야 했기 때문에 본인도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제도도 확대되고 인력 지원도 예전보다 나아져서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다만 회사 규모, 조직 문화에 따라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차이가 있겠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0: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네. 그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편견 이런 것과는 선입견 이런 것과는 달리 오히려 젊은 분들이 눈치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되게 거리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정말로 뭐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제도는 우선은 법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건 사실인데 네. 누구나 같은 환경에서 이용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자녀의 육아를 돕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지 추가로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초등학교 2학년 병설 다니는데 큰 애는 육아휴직을 써서 작은 애는 못 썼어요. 처음에 산모가 아기 낳고 출산 1년을 쓰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몇 년 후에 이제 쓰다 보니 쓸라니까 눈치가 보이네요. 하율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어머니 그게 말처럼 아쉽대요. 그 가운데 낑긴 사람이 그 중간에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힘들대요. 아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눈치를 안 보게 나라에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나라에서 그냥 당연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 진짜 더 빨리 마치기도 하고 해서 엄마 혹은 아빠가 진짜 많이 필요한 그런 나이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첫째 아이 때는 썼는데 또 둘째 아이의 그 나이 텀이 별로 안 됐을 때 또 가니? 라는 분위기 있을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가 아닌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분위기 정말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제도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회사와 직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법적으로 의무 가 됐으면 출산율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0: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회사 대표님 네. 그리고 또 청년 세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리라 기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출산 육아휴직 이야기 영서 씨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살짝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4: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5: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1분 19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양한 시선 속에서 제도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학교가 휴원했을 때 또는 방학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있잖아요. 단기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는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1주 또는 2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직장인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쉬는 이 제도 무엇일까요? 1번 육아휴직, 2번 포상휴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서 오늘의 소통 주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풀어주실 솔터커 세 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제조업과 이제 사람하고 현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손희영 시민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고 육아하느라 바쁜 엄마 아빠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공동육아 대표 손희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시연 후배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안시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울산 시민들께 무작위로 드려본 질문 인터뷰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 눈치 보여서 오히려 회사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정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셨거든요. 세 분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각자 가진 직업과 위치가 다르시기 때문에 먼저 김동현 대표님은요.
7: 저는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죠. 이제 사람들한테 보장해주는 이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제 앞에 시민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절대 눈치 보면서까지 이거를 자기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눈치 보지 말아라. 네네. 그러니까 저희 광고 나가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대부분 퇴사까지 고민한다 하는 분들이 직장 안에서 너무너무 눈치가 보여서 불편함을 생각하느니 상상하느니 혹은 겪느니 차라리 퇴사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경력을 가진 분들,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7: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제 퇴사를 한다는 거는 현실이라고 저는 현실이 이제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아휴직을 하고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잘 쉴 수 있을까라는 압박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팀원들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퇴사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나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1년, 2년을 쉬다 오시더라도 업무에 숙지가 되신 분들이 낫다 이런 말씀을.
7: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저희 손이 형 원래

0: 우리 동네 리포터에서 네. 시민 리포터로 저희가 했었는데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네. 육아 공동 대표
1: 네 공동 육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초대를 드렸는데요. 주변에서도 그러시고 직접 겪어보기도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현실적으로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견기업을 온상공단에서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남편이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자기가 일주일 정도 쉬게 되었을 때 그 공백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그걸 그 정도의 업무를 맡아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또 일주일 쉬고 본인이 돌아갔을 때 그 일을 다시 인수인계 받아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0: 일주일인데요?
1: 일주일인데도 맡은 업무가 저희 남편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많고 본인이 이제 스케줄을 짜야 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공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0: 와.
1: 그리고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 저랑 네. 같이 공동육아하는 엄마들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출산휴가를 많이 쓰지만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을 하기도 눈치 보여서 사실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린이집 원래 선생님이었는데
0: 네.
1: 원장님한테 출산휴가 쓰고 나서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하면 그 원장님이 아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하고 다 퇴사하던데 하면서 약간 눈치 주시는
0: 아 그거 자체가 눈치가 되는 거군요.
1: 그러니까 약간 육아휴직하고 어차피 퇴사할 거면 그냥 출산휴가만 쓰고 퇴사하는 게 어떠냐는 뉘앙스 약간 그러면 사실 아 저는 꼭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엄청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아 진짜 내가 돌아올
0: 민폐를
1: 수 있을까?
0: 끼치는 거 아닌가 혼자 또 그런 생각을
1: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놓고 못 돌아오면 다른 동료들한테 너무 좀 눈치가 보이고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사실 내가 아 복직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사실 좀 적은 편이어서 더 부담감이 있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네. 안시현 후배님은 저희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90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주제를 들으시고 잠깐이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대표님이나 공동대표님이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요?
2: 근데 저는 약간 머리로는 어차피 법으로도 정해진 건데 나도 당연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냥 퇴사를 많이 하고 싶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다시 돌아갔을 때에 어쨌든 제 일을 나머지 사람들이 분담해서 뭔가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또 약간 어떻게 보고 그 사람들이 더 이제 세 달 동안 힘들었을 텐데 그걸 또 마주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뭔가 너무 약간 두려울 것 같아요. 그 다시 돌아가기.
0: 저희가 직장 솔루션에서 안시현 후배님을 비롯해서 꽤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우 저 친구들은 그냥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라는 편견을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불편해서 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안시현 후배님 이외에 다른 청년들도 그냥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게 너무나 불편해서 저는 그 자리가 계속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많아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원래는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눈치가 또 보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0: 대표님께서는 이게 퇴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옆에서 마이크에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그마하게 탄식 소리를 내셨어요. 그렇다고?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반응을?
3: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이제 불편을 주기 싫어서 이제 불편을 이제 줬던 게 미안해서 이제 나는 이제 퇴사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근데 남한테 이제 불편을 이제 주기 싫어서 나 퇴사를 하겠다면은 회사한테도 불편한 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예.
0: 대표님 입장에서는 인력의 한 사람이라도 뭐 조금 아쉽고 맞습니다. 소중한데 네. 이거를 더 많이 알려주셔야겠어요.
3: 그래서 저는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퇴사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0: 예, 네, 그런 내용들.
1: 그런데 조금 전에 손희용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일주일이지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업무를 중간에 맥락이 끊겨버리면 제대로 연속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최대한 길게 쓴다면 2년까지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와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 회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
1: 오히려 그게
0: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는 회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회사가 사람이 한 명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일주일도 이제 못 쉬게 한다 하면은 저는 그 회사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아니더라도 무슨 이제 집에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소 3일이든 5일이든 어떻게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냐, 어떻게 마음 놓고 그 일을 치를 수가 있겠냐라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1: 예, 손희영 대표님께서는 주변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2: 네.
1: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시던가요?
2: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제 아이 엄마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미 경력 단절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1: 그렇죠.
2: 그 엄마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가 고학년이 올라가니까 엄마들이 자기들의 시간이 조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 일을 너무 오래 쉬어서 일을 네 만약에 전문직을 하셨던 분들이면 이걸 다시 가서 내가 따라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새로 오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사실 그 공백에 대해서
1: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2: 큰 용기가 필요한
1: 큰 용기. 예, 안시원 후배님. 아직 직장을 들어가기는 전인 거잖아요.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고를 때 출산 육아휴직 100% 보장 뭐 예를 들어 그런 조건이 있으면 이게 기업 선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3: 네, 저는 되게 의미가 많을 것 같은 게 약간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으면은 혹시 제가 출산하게 될 때 제가 말을 새로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이런 휴직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100% 보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같은 비슷한 그룹이 두 개가 있다면은 당연히 100% 보장이 확실하게 되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출산휴가는 원래 법으로 정해진 게 90일 회복과 복귀 사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90일의 출산휴가가 현실적으로 이게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김동연 대표님은 아빠이기도 하시잖아요. 아빠의 입장에서 출산휴가 90일 이 기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0: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데 90일이라는 시간은 저는 좀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짧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90일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예, 세 달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이제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어떻게 3개월 동안 메꿀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0일이라는 시간은 저는 짧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원도 보호를 하고 이제 기업도 버틸 수 있는
1: 네.
0: 예, 그런 좀 제도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0: 네. 이제 대체 인력이죠. 저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휴가를 가더라도 내 일은 누군가가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정말 마음 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겠구나 나는 이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좀 예.
1: 정부에서 좀 네. 적극적으로 지금 네. 8066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조기 복직으로 유급휴가 세 달 남았는데 대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만 8세까지 못 쓰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 현실이 이래요. 우리 손희영 공동 육아 대표님께서는 90일이라는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짧죠. 사실 90일이면 출산하고 100일까지는 아이가 통잠을 자지도 않는 시기고 그러면은 사실 24시간 중에 엄마 아빠가 제대로 잠자는 시간도 적은 시간인데 그런 90일 동안 특히 남성이랑 또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본인 몸

0: 조리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회사에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90일이 정말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3개월이라는 기간만 들었을 때 당연히 3개월 만에 아이를 낳고 살도 확 빼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진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났더니 3개월째 아이는 너무 작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몸은 피곤한데 운동은 무슨 아무것도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생각보다 3개월 너무 빨리 간다. 그리고 아이는 3개월 만에 많이 크지 않는다. 이걸 느끼고 왔었거든요. 요즘 아빠한테는 3개월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20일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아빠의 휴가 기간 20일이 공동 육아 시점으로 적당할까요? 어떻습니까? 손희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출산 휴가.
1: 아빠가 20일 동안 출산 휴가를 해서 도와준다는 거.
0: 그래도 20일이라도 함께.
1: 아, 그거라도?
0: 그렇죠. 그러니까 신생아 때 사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기저귀 가는 거나 뭐 아이 씻기는 거나 이런 게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신생아가 진짜 작지만 산후조리가 덜 된 몸으로 아이를 씻기면 그것도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기간이라도 아이 목욕이라도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1: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0: 네.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
1: 예.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90일 아기 놔두고 복귀하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30~40년 전에는 연탄불 아니면 곤노에 밥해 먹이고 아이 키우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얘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출생률 급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있는 제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눈치가 아직은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그러면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시원 후배님, 혹시 남자도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 전 사실 방금 처음 들어봤는데
1: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이거 나 회사에서 못 쓸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2: 좀 착잡하지 않나요? 1년 동안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힘들 것 같네요.
1: 이거는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군요. 김동현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제조업을 네네. 운영하고 계신 거니까 직원의 남녀 성비 비율을 따지자면 남성 비율이 훨씬 많죠.
3: 이제 관리자 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이 많고 예. 이제 현장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죠.
1: 네. 예. 그러면 이전과 비교해서 배우자 그러니까 남성들의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었나요?
3: 이제 저희는 아까 앞에 이 주제로 얘기를 했던 거 반대로 이제 우리 회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얼마 전에 복귀하신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세 분 정도가 이제 그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나가 계세요.
1: 네.
3: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말 눈치를 보고 내가 아까 우리가 대화를 했던 것처럼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듣고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요즘 이제 좀 젊은 젊은 층이죠. 이제 막 애를 낳고 하는 세대들은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제 주위에는 이제 육아휴직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조직에서 보면 한 분이 애라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쓰시잖아요. 그러고 갔다 오셔서 괜찮게 일을 하는 걸 보이면 나머지 분들이 뒤에서 쭉쭉쭉쭉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3: 맞습니다. 그 한 번이 누군가가 쏘아 올려야지 공을 쏘아 올려야지 이제 그 공을 다 같이 이제 쏘아 올리거든요.
1: 손희영 대표님께서도 혹시 그 말에 공감을 하세요? 네, 좀 엄청, 계속 끄덕이시길래.
0: 네 맞아요.
1: 맞아요.
0: 저도 주위에 이제 청년분들 중에서도 회사에서 휴가 쓸까 말까 하고 있다가 한 분이 쓰는 걸 보고
1: 네.
0: 이제 남편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이 집도 육아휴직 쓴다던데 한번 해볼 수 없어 했는데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회사의 선배가 쓰는 걸 보고 이제 둘째 때는 사용을 했다 하더라고요.

0: 있었지만 남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잠깐 엄마가 쉬는 시간을 맞아요. 가질 수도 있고 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선가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산 MBC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예요. 출산하고 한 달 만에 복귀하셔서 바로 본업을 하시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2개월을 붙여서 통으로 5개월을 쓴 최초의 직원이었었거든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 제 뒤로는 지금 자동으로 모든 분들이 처음에 내는 휴가는 5개월로 내시고요. 육아휴직도 어떤 분이 한번 1년 통으로 한번 쓰고 갔다 오시는 걸 보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쭉쭉쭉쭉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중간쯤 되는 선배님들께서 미리 좀 잘 써주셔야겠어요.
2: 맞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 번,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맞아요. 우리 PD님처럼 누군가가 대신 혼나고 하면은 뒤에
1: 혼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분위기가 뭔가 싸하게 불편한 거는 있긴 맞아. 하거든요. 그게 눈치라는 건가 봐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힘든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육아 아이를 키우는 누가 돌봐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시현 후배님은 아직 정말 푸릇푸릇한 20대 초반이시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3: 저는
1: 누가 기르고 누가 돌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3: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혼자 하기에는 엄마는 출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기를 아무리 작아도 무거울 텐데 다 들고 이러긴 힘들고 그러니까 아빠가 좀 많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부모님이 혹시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3: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 있을까요?
3: 부모님도 막 주변에 분들 얘기 들어서 막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1: 벌써요?
3: 네, 왜냐면 저희 부모님 저를 엄청 늦게 낳으셔서 20대에 자식이 있는 게 저희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들 막 손자 돌보고 있는 거 보면 부모님 정말 진절머리를 치시면서
1: 벌써.
3: 나는 절대 못한다
1: 그렇죠.
3: 차라리 너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부를 고용하든지 해라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1: 맞아요.
3: 힘들고 부담이라는 걸 약간 간접적으로나마 들어서 조금 부탁드리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1: 요즘 그러니까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꽤 정말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아이를 낳아도 나는 자신이 없다. 나도 내 삶이 있다. 난 절대로 안 돌봐줄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손희영 대표님께서도 주변에 그런 경험 많이 들으시죠?
0: 그렇죠. 저도 보면 친정 부모님이나 뭐 시댁에서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고 아빠가 회사를 다녀서 외벌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제가 봉사활동을 어르신들한테 다니며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그 손자가 태어난 60, 70대 어르신들이 사실 뭐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손자 재롱을 보면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요즘에 60, 70대는 사실 새로운 인생을
1: 앞으로
0: 시작하는
1: 반은 더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0: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100세 시대다 보니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려고 활동을 하시고 그런 새로운 인생의 약간 변곡점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손자를 봐주는데 보다는 내 인생을 찾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온전히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쓰는 게 눈치 보이고 이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생겨버린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좋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저는 이제 이 뭐지 육아휴직이든 이제 출산휴가든 제일 이제 좋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눈치 안 보고 회사에 배려를 해주고 회사에서도 우리 직원한테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건 무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회사 눈치 때문에 이거를 마음 놓고 못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 후속 조치죠. 저는 예, 후속 조치를 어떻게 더 많은 제도가 나타나 가지고
1: 대체 인력 같은
0: 대체 인력 같은 네. 그런 거에 이제 좀 아니면은 요즘에 막 취업이 힘들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기업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교류를 시켜주는 뭐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대체 인력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
0: 맞습니다. 네네.
1: 예. 손희영 공동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 이것만큼은 좀 나아지면 좋을 텐데요 하는 부분들이 특히 더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저는 뭐 출산 휴가도 좋고 육아 휴직도 좋지만 사실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하려면 일을 할 때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경우가 많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퇴사를 그냥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1: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긴급돌봄센터가 생기고 뭐 그런 제도가 생기고 있지만 사실 긴급돌봄센터 신청해보려고 들어가면 이미 만석인 경우
1: 경쟁률이 뛰어나죠. 있고,
2: 그리고 구군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울주군에 있는 센터를 저희 집에서 가려고 하면 30분인데 거기 데려다 주고 다시 오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사실 많아서 엄마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사실 내 마을 단위에서 5분, 10분 거리로 아이를 맡기고 또 갑자기 아팠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긴급 돌봄을 마을 안에서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래서 제가 공동육아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엄마들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첫째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둘째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는 저희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엄마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봐줄 수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거 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아직 나아갈 길이
2: 먼 것 같아요.
1: 아, 뭐 그죠? 많이 예전 생각하는 분들은 요즘 많이 좋아졌지 뭐 하시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멀었다.
2: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예전에는 마을의 이웃들이나 가까웠기 때문에 더 쉬웠어요. 오히려
1: 옆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2: 아주머니가 누군지를 알고 엄마가 뭔가 어디를 갔을 때 옆집에 좀 가 있어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1: 그렇죠.
2: 같은 아파트에 있지만 낯선 어른이 때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더 어려워하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1: 우리 안시연 후배님 저희가 모셔놓고 너무 큰 걱정거리를 미리부터 많이 들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3: 저는 처음에는 그냥 기업에서 나를 좀만 배려를 해준다면 나도 편하게 쉬고 올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체 인력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게 많다는 걸 이번에 들으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1: 우선은 정말 사회적으로 공감대도 필요할 테고요. 제도 마련도 필요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 같은 것들도 정치에서도 또 개입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떤 게 어렵고 그 왜 이렇게 아이들을 더 안 낳는 건지 이거를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했지만 저희가 그 점까지도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다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14: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네, 오늘 주제가 현실적으로 정말 와닿는 주제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문자로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들, 의견들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여성이 육아휴직하는데 남성보다는 좀 덜 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라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리, 내 위치, 나의 존재감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기간이 두세 달도 아니고 좀 더 길어진다면 제가 남성이라면 불안해서 못 쉴 것 같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만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육아휴직 계획서,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그나마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저는 할머니인데요. 우리 아이들, 아들, 아이 한 달 정도 봐주고 왔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과 의견들 밝혀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아 가실 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7406번님께 SOIL에서 드리는 주유권 보내드리고요. 4916번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유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361번님께 경복궁에서 드리는 식사권, 5520번님께 시바스시에서 드리는 식사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서인국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애기야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0: continue.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어젯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서버 임대 계획 발표 영향으로 기술주들이 큰 약세를 보이자 오늘 우리 증시에도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장 반도체주의 급락으로 코스피는 7,600선까지 밀려나며 15거래일 만에 8,000선을 내줬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0: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70포인트 4.46% 급락하며 8000선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개장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낮 한때 8000선을 반짝 회복하는 듯했지만 마감 직전 낙폭을 키웠고 결국 7.89% 내린 7648.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8%, SK하이닉스가 10% 넘게 떨어지는 등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10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며 4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밤사이 미국 인공지능 기업 메타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외부에 임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항상 공급이 부족한 줄만 알았던 AI 자원이 이제는 남아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 역시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24포인트 2.67% 내린 904.53으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 곧바로 900선을 내줬습니다. 매도세가 집중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해 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워 6.74% 떨어진 866.72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550원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0.9원 더 오른 1,555.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케빈 워시의 신임 미국 연준 의장이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한동안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오늘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하며 지난달 초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OECD는 지난 2025년 계엄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확장재정으로 회복됐고 소비 쿠폰이 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재정비용이 드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인데요.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낮 1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 2천여 명이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이동시켜 의원들은 결국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5일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 협조를 받아 핸드볼 경기장으로 진입해 약 40분가량 선거 물품의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기장 내부 개표소엔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정도가 보관돼 있고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기타 비품들도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투표함을 개봉하거나 투표지를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고 물품들을 그대로 보관한 채 점검을 마무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3: 현장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부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입니다.
2: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CCTV 관리 등 보안이 부실하다며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함께 국회 의결을 거쳐 공개 재검표도 고려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하는 2차 현장 점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 폭행한 남성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에 이어 오늘 충청을 찾아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세트리온 등 기업들이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자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의 일환으로 충남 아산에서 열린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포도밭에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단지로 변신한 아산 등을 언급하며 AI 시대를 이끌 첨단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5: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4: 이 자리에서 삼성은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펫 패키징 등의 약 140조 원,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낸드 플래시 생산기지와 첨단 패키징 펫 등의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의 약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기업 투자가 발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면서 특히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힌 이재용 회장을 축하세웠습니다.
6: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4: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4대 첨단 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이 충청이라면서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역에 집적해야 한다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입지 선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관치 투자 주장을 두고도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과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외교부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 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권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1688-4596.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9: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0: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뉴스 하이킥.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듭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뒤 선택적 모병제와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부에선 군사안보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진단해보겠습니다. 광주 등 서남권에 집중된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과 영남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0: 맛있는지 익히는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5: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7: 아이고
8: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9: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8: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10: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8: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10: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9: 좋다
8: 두루두루 누리라고
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2: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뉴스 하이킥
3: 네, 예고해드린 대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3: 네, 아, 여당 의원님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가장 그 큰 뉴스였던 걸 여쭤봐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을 보고 이제 그 전에 계속 좀 갈등이 많이 부각됐었는데 당내 분위기에 약간 좀 변화가 있는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13: 이게 보면 뭐 친청 친명 네. 뭐 이렇게 친석 네. 뭐 이런 갈등들이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주축으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 간의 네. 갈등으로 비춰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두 분의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님이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좀 안도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의 눈으로 볼 때는 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필두로 하는 친문파와 뭐 혹은 친청파와 이재명 대통령님을 필두로 하는 친명파 간의 대결같이 또 저 워딩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 네. 그렇게 해석하게끔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멸칭도 쓰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극한 대립으로 갔었죠. 그런 와중에 전현직 대통령님이 만났기 때문에 저로서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0: 있었고요. 이번에 좀 그래도 아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쪽에 현직 대통령 파 간의 갈등은 아니다라는 게 그래도 밝혀진 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좀 네.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현직 대통령님께서 이제 메시지도 내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적 언어 가 이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1: 근데 이런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면 우리 모두 다 죽어 약간 이런 위기감이 있나요 당내에서?
0: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런 위기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아끼는 거죠. 혹시나 내가 뭐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말을 아끼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일부 상당히 가깝다라는 사람들의 이제 난타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좀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이 점심에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시고 저녁에는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좀 그 국정과제 같은 건 좀 빨리 입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도 당부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좀 전에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비공식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던가 분위기가 어땠다던가.
0: 이게 철저하게 함구하게 돼 있어서 저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만찬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형식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일단은 말씀을 하세요.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거 외에는 거의 안 하시고요. 들어요. 경청을 해요.
1: 아, 의원들의 말을.
0: 그리고 다 시켜요.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그냥 제가 세 번 경험한 루틴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약간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좀 계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원내대표단은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전당대회를 잘 치르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얘기들도 하죠. 즉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무슨 각오 같은 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됨으로써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잠도 안 주무신다. 잠자는 시간조차도 아깝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뭐 달라진 건 없을 거고 결국은 입법 특히나 이제 민생 입법 금융과 관련된 주식시장과 관련된 안정화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는 있었겠죠.
1: 네. 그 원구성 협상도 사실 이제 결렬됐잖아요.
0: 그렇죠. 완전히 결렬됐죠. 오늘 국민의힘 의총을 통해서 완전히 결렬됐죠.
1: 그래서 지금 11개 상임이면 지금 구성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의원님 소속된 그 상임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0: 뭐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당이 이제 위원장
1: 국토위시죠.
0: 배분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전체 회의가 열릴 수가 없죠. 임시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쵸.
0: 이제
1: 위원장이 없는
0: 상태이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고 나머지 위원장 있는 11개 상임위는 이제 임시회의를 가동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당이 복귀하기를 기대하겠죠.
1: 근데 지금 오늘 의총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강경투쟁이에요. 그렇죠. 투쟁의 방법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일단은 강경투쟁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언제쯤 복귀를 하게 될까요?
0: 뭐 아쉬운 시점이 있겠죠. 아쉬운 시점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뭐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뭐 중진 의원들 골프 회동도 하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 바라는 건 뭔지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골프 회동 이런 제안설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저는 지지율이라고 보는데 뭐 오늘 발표된 지지율도 다시 이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이제 대표 사태를 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민생은 내팽개치고 결국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 물고 뜯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발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1: 네. 어쩌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그 1, 2부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선관위 관련해서 특검 관련해서 그거를 네. 좀 원구성 협상이랑 같이 이제 좀 바토하는 형태로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예상도 해보긴 했거든요.
0: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제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아, 그걸 가지고 이제 바터 거래를 한다라는 게 뭐 사실은 저는 약간 안 맞다고 보여져요. 예, 안 맞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이 특검법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17번에 걸친 협의를 할 때 네. 그런 내용들도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줄 수가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 같으면 그 안건도 올라왔을 텐데 우리가 이걸 양보할 테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당원들한테 문자 공격은 받고 있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네. 국토이나 네. 산자위를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위원장을 넘기는 뭐 이런 저희 양보도 있었던 거고 중요 핵심 네. 위원장 자리도 양보하는 뭐 그런 모습도 민주당도 상당히 많이 보였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만일 주게 된다면 네. 지금 이제 민생 입법이라든지 우리가 아, 2년 차잖아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임위는 국토위로 가셨지만 원래는 국방 전문가시고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잖아요.
0: 그렇죠. 장관 네. 보좌관, 국방부 장관 네. 보좌관 했고 대변인을 네.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정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중앙정치에서 좀 많은 일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 정치, 저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너무 이슈가 많아서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1: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네. 여쭤볼 거는 네. 국방 관련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병대 연평부대에 네, 찾아가서 그러면. 이제 징집병은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이게 군이 직장으로서 선택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지.
0: 아, 그렇죠. 네. 뭐 지난해 이제 50만 병력 그렇게 우리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던 네. 50만 병력이 깨지고 지난해 45만 네. 정도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30만 이상을 유지해야 될 가용 병력 가용 자원 청년들 네. 유지해야 되는 게 이제 30만 이상은 유지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25만 명 정도 되고 2040년 정도 되면 12만 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측이 되잖아요. 네. 올해 나면 20년 후에 네. 그 남아들이 이제 그렇죠. 병력 가용 자원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눈앞에 닥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안보를 말아먹는다, 뭐 국방을 뭐 위태롭게 한다, 뭐 이런 저항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택적 모병제를 내놨는데 선택적 모병제도 지금의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선택적 모병제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군대 징병제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야 부사관으로 갈 거야? 병으로 갈 거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부사관으로 가면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네. 거고 병으로 가면 여전히 18개월 정도 이제 의무복무만 하면 이제 전역을 네.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부사관들 충원율이 네. 아니 그 선발율이 네. 40%대로 급감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부사관 제도도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부사관 같은 경우 5년 의무복무라는 게 있지만 네.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선택적 모병제가 환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병제로 가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4, 5년을 해버린다. 네. 뭐 의무복무 기간을.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가죠.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 기존 제도도 선발률이 낮고 네. 오히려 유출률은 높은 상황인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적 모병제도 그 모병으로 뽑는 부사관들의 의무복무를 3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해버리면 그쪽으로 지원들은 많이 하겠죠.
1: 그러면 전문성이 생길 시간이 좀 부족한 거
0: 아니죠. 아니죠. 이제 아니에요? 18개월 하다가 네.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얘기할 때 18개월이 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24개월, 26개월, 뭐 30개월 이렇게 하다가 이제 18개월까지 내려왔는데 네.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전문성은 상당히 올라가죠. 그리고 그쪽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영예 거주를 하잖아요.
1: 네.
0: 영예 거주를 하고 이게 기술 전문 부사관이 되는 거니까 이제 첨단 장비를 이제 운용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1: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0: 그다음에 애인하고도 부인하고도 이제 같이 살 수 있고 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다 놓는 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약간 공포심인가
1: 그렇죠. 뭐 사회랑 이런 거 단절된
0: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만일 선택적 모병제를 기존에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4년 5년이 아닌 네. 뭐 2년 이상 뭐 3년 사이에서 이걸 맞춰준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지원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징병제로 18개월짜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을 한다 치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어차피 18개월 갔다 오면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2년은
1: 그렇죠.
0: 허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운용의 묘를 좀 위기 시에는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내가 체질적으로 군대에 맞네? 그러면 이제 연장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긍정적 효과가 유발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1: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만 결국 가게 되는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뭐 예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0: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군대
1: 그래서 훨씬 많이 벌 수 있죠.
0: 노동력보다는 많이 번다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뭐 흑수저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대입시키긴 요즘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직장을 얻더라도
1: 네.
0: 지금 군대의 봉급 체계가 낮기 때문에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요.
1: 네.
0: 또 군에 대한 약간 뭐랄까 이제 싫어하는 게 좀 강해서 네. 20대 청년들이
1: 네.
0: 이게 뭐 돈 많은 사람만 이게 징병제로 가고 18개월짜리 가고 나머지는 특수저들은 난 돈 벌어야 되니까 군대 갈래 5년짜리 갈래 이러진 않죠.
1: 근데 그럼 또 한편으로는 선택적 네. 모병제가 잘 자리를 잡으려면
0: 네.
1: 그러면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0: 네.
1: 그 모병으로 지원한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월급도 뭐 좀 현실화한다든지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0: 예, 이제 봉급 체계들을 상당히 많이 인상시키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인상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일가 외적인 시간에 자율성이 보장받기 때문에
1: 네.
0: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학원도 다닐 수도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센티브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5년이라는 기간
1: 네.
0: 그리고 이제 월급도 이제 부사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간부 월급을 받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만 이제 4, 5년을 하게 한다 하면 그거는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다. 왜냐하면 아까도 소개
1: 네.
0: 말씀드렸지만 선발률이
1: 네.
0: 40%
1: 네. 단절 기간이 기니까
0: 유출도
1: 네.
0: 많고
1: 네. 네.
0: 그런 상황이죠.
1: 알겠습니다. 네. 그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도 요즘에 좀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전직 장성들이 뭐 이렇게 총 걸기 대회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국방부 이전,
1: 네.
0: 청사 이전할 때 우리 70년 동안 그 자리를 고수하고 거기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된 거를 뺄 때
1: 네.
0: 그거는 사관학교 통합보다도 더 심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4일 만에 뺐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1: 네.
0: 당시 대변인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1: 네.
0: 당선 4일 만에 뺀단 말이에요.
1: 네.
0: 거기서 과연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뭔 생각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리고 계엄 때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유린할 때 그 기득권 세력들은 뭘 했습니까? 그리고 통합사관학교로 가는 거는요.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네. 아, 왜 후배들 좋은 환경,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시키겠다는데 반대합니까?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근데 이제 통합사관학교가 되면 1, 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3, 4학년은 이제 육해공에 따라서 각기 심화교육을 각자 받게 된다는 거죠.
0: 그게 이제 2+2가 이제 민간군 그 특별자문위원회에서 네. 그 권고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서울에서 운영한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2+2 네트워크형 통합은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군사 심화 그 이수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1: 네.
0: 그런 것만 할 때 계절학기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1, 2, 3, 4학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죠. 이게 통합의 진정한 의미고 그러면 합동성도 강화될 수 있고
1: 네.
0: 그런 건데 이제 2+2 하면 그냥 지금 사관학교 운영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 권고 아닌 거고
1: 네.
0: 실질적으로는 이제 엔드 스테이트는 이 통합형 1, 2, 3, 4학년 통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1: 이게 특히 육사 출신들이 더 반발하거나
0: 서울,
1: 그런
0: 인서울.
1: 경향이.
0: 예. 인서울이죠. 그리고 이제 통합으로 가게 된다면 육군 지원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0: 일단 근무 여건 자체가 좋지 않고.
1: 네.
0: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나가서 또 전역 후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1: 네.
0: 오로지 이제 군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과거에는 이게 완전 명예와 관련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요즘 세대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생존이 가장 최우선순위잖아요.
1: 네.
0: 이게 국가의 생존보다는 내 생존이 중요하고
1: 네.
0: 내가 여기서 젊음을 청춘을 바쳤을 때 나가서 이게 연계되는 거.
1: 네.
0: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기술 쪽에 몰릴 가능성이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논의대회 울산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7: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도로가 젖어있긴 하지만 지금 서울은 대체로 비가 그쳤고요. 오늘 내린 비들은 대부분 소나기입니다. 내일 오후에 밤에 이제 다시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에 충청 이남 지방, 일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장마 전선이 올라올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 대비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장맛비는

0: 다음 주까지 호우특보 수준으로 강하고 많은 양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는 고장차가 많은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중랑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한강철교 직전에는 2차로, 가양대교 지나서는 지금 1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2: 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 주제를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제 서남권을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향 호남 출신이시고 또 삼성전자에서 오래 일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좀 여쭤볼게요.
3: 제가 2016년도에 정치에 영입됐지 않습니까?
2: 네.
3: 영입되어서 그해 4.13 총선에 출마하면서 네. 광주를 다시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때 처음 제가 첫 그 공약이 반도체였어요.
2: 네, 10년 전에 이미.
3: 네. 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호남 투자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이제 미완성이고 그다음 실행력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호남 출신이라서 뭐 찬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를 해본 사람은 전력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용수나 인재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 네.
3: 수도권 집중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제가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이 전국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화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제가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시다시피 용인 그다음에 뭐 화성 평택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또 용인 지금 용인 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천 네. 그리고 청주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수도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되면 결국은 전력 개통 까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저만큼 그걸 분석을 많이 한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하고 분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2: 네.
3: 그때도 그래서 수도권 집중만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온다. 그리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다루는 사람은 이 뷰가 10년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기획을 하고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갈지 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의 뭐 5년, 3년, 2년, 1년 네. 지금의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일을 하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용인 투자가 마지막으로 보고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 때도.
2: 네.
3: 그래서 제가 그때 한덕수 총리님도 찾아뵙고 또 대통령께도 제안서를 드린 게 용인이 아마 마지막 그 일반 산단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남사의 삼성의 국화산단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호남과 영남, 강원, 충청 지역으로 이제 하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국 이 첨단산업 클러스터화하자라는 제안서를 드리고 그것도 참조하셨다고 해요. 이제 네. 발표한 게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12곳을 발표를 했죠.
2: 네.
3: 그때 23년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 지금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발표 뭐 반도체 4기 뭐 800조 이런 투자 그리고 충청권에는 패키징 뭐 81조 이런 게 사실은 대한민국 그 산업의 안보 전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 네.
3: 호남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데
2: 네.
3: 왜 그러냐면 그 산업화 시대에 호남이 좀 빗겨져 있었던 건 맞아요.
2: 네.
3: 그런데 이제 발표가 곧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는 전력 용수, 인재, 협력업체 또 뭐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패는 실행표에 달렸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이제 국가 전략이 되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날카롭게 네. 점검하고 또 미리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 그러면은 그 인력, 전력, 용수 뭐 이런 그 이야기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러면 호남이 이런 조건을 뭐 충분히 아니면은 지금 당장 100%가 아니더라도 이제 조성을 해

0: 그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뭐 원전의 문제, 아리백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호남이야말로 정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뭐 전장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오면 제일 좋겠다 해서 제가 삼성이 오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말로 초정밀 공장, 또 초고압 전기, 초순수 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숙련된 인재들, 네. 그리고 협력 업체들. 그 뭐 이렇게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호남에는 강점이 있죠. 부지가 넓고 일단 재생에너지 기반이 있고 한전과 에너지 산업 기반이 있고 또 광주 전남의 제조업 경험이 있고 또 뭐 지스트 또 켄텍이라고 이제 한국 에너지 공대 네. 그다음에 전남 공대 그러니까 인재를 지역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도 돼요. 다만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안정된 전력이 올지 안 올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용수 인재 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질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하겠다라는 것은 했는데 네.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발표한 거 보면 미묘하게 저는 차이를 미묘한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못 느끼시나요? 어디 하겠다 없죠. 언제 하겠다 없죠.
1: 뭐 서남권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죠.
0: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부에다가는 지역별로 뭐 전력망이라든지 용수망이라든지 뭐 월 단위 로드맵을 좀 공개를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 나갈 겁니다. 네.
1: 그러니까 그 발표할 때도 보면은 기업 총수들의 발언도 약간 서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최태원 회장이랑 네. 이재용 회장 발언이 약간 좀 결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후보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었고.
0: 그럼요.
1: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임기 안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진짜 좀 현실적으로 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0: 근데 네. 일부는 가능하지만 네. 뭐 전부를 대통령 임기 안에 네. 실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는 세 개의 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의 시계가 있고요. 또 건설의 시계 그리고 수율의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는 5년마다 이제 정권은 5년마다 네. 이렇게 뭐 다시 정권 창출이 되든 재창출이 되든 되는데 반도체 팹은 이제 부지 조성부터 인허가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용수라든지 장비 반입이라든지 시험 생산 수율 완전화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뭐 대통령이 임기 안에 끝나겠다고 해서 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엔지니어들과 장비들 또 소재들 공정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그래야지 수율도 높아지고
0: 예, 함부로 얘기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임기 안에 뭐 하겠다 이런 선언보다도 1단계 부지, 2단계 전력 용수, 3단계는 협력 업체, 뭐 4단계는 장비 반입, 5단계는 뭐 시험 생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 목표를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은 정말로 이게 진짜 가능할 거냐를 디테일한 일정표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국가 산업 전략으로서 또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만처럼 네. 이제 뒤에서 뒷받침해 나가야 되겠죠.
1: 그러니까 네. 로드맵을 탄탄하게 짜놓은 다음에 그 로드맵대로 그렇죠. 이제 실행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0: 그렇죠. 네. 네. 예.
1: 근데 그 지금 이제 또 그 경제 전문가분들이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네. 그전에는 좀 경기순환 산업으로 이해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정도 규모의 큰 투자를 하는 게 네. 그래도 지금 맞나요? 괜찮나요?
0: 지금 아시겠지만 22년 말에 AI가 등장하고 나서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AI 열풍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후를 내다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앞으로 5년 동안은 굉장히 수요가 커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시장을 가만두지 않죠. 미국은 마이크론을 엄청

0: 엄청나게 지원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전 세계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메모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메이커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 회사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또 다운되거든요.
1: 가격 경쟁이 그렇죠. 심해지니까.
0: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과거에 그 치킨 게임 있었던 거 아시죠? 메모리 반도체, 네. 뭐 키몬다라든지 뭐 나냐라든지 이런 데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4년, 앞으로 5년 이 정도는 뭐 폭증할 거다 메모리 수요가 특히 HBM 있어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그냥 메모리 제조 국가 이 정도로만
1: 잘 그러니까, 만드는 나라
0: 네, 컴포넌트 네. 그러니까 D램이나 네. 낸드 플래시나 이런 메모리 제품을 잘 만들어서 부품으로서 네. 부품을 만드는 국가로서만 인정을 했는데 HBM은 사실은 생태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M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럼 가져간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기술을 다 내줄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미국 투자가 시급해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런데 네. SK하이닉스는 아마도 미국 투자를 조건으로 아마 혼합 투자를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네. 삼성도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파운드리인데 사실 네. 파운드리보다 아마도 HBM으로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재들이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외친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자. 호남 권역, 뭐 영남 권역, 뭐 충청 권역. 그다음에 강원 권역 호남권에 투자를 합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뭐 용수가 안 되니 전력이 안 되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여야가 어디 있어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네.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네. 근데 워낙 이제 그 발표된 투자 규모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네. 이제 좀 소외됐다고 느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네, 좀 반발을 좀 하잖아요.
0: 2015년도인가요? 네. 아마 평택 그 반도체 완공식에 이재용 당시에 부회장이었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네. 완공식에 같이 행사를 했던 기억나시죠? 그 뒤에 2017년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네. 180조 투자해서 당시에 10년 전에 180조면 지금 한 10배쯤 될 거예요. 그렇죠. 1800조쯤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18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때 퍼포먼스 하셨고 2023년도에는 이제 12개 지역에 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만들겠다라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발표를 했고 용인만 해도 500조 투자하신다고 네. 했던 걸로 기억나요. 지금 이제 2026년도에 다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두 총수를 불러다가 이렇게 뭐 400조 투자, 800조 투자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기업이 어떤 10년 후 5년 후 어떤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 로드맵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돼요.
1: 근데 그 약간 영남 네. 소외론도 있잖아요. 이번에 좀 많이 소외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네. 그 이야기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0: 저는 10년 동안 제가 강의하고 왜 이곳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구미를 갔을 때는 구미는 어떤 반도체가 이쪽은 오기가 좋다. 예를 들면 소부장 기업들이 배치되기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강원도에는 이제 방산 업체들이 이제 R&D 센터를 근데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김진태 전 지사님께서. 그리고 호남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제조 클러스터가 가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가는 것도 좋죠. 충청권에서는 뭐 AI 클러스터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또 굉장히 유용할 건데 어쨌든 어느 지역이 소외됐다 이런 지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준비해서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고 지자체가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필이면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1: 네,
0: 대통령께서 네, 네. 왜 이때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

0: 이나에 대한 것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자초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쇼를 안 해도 사실은 대만처럼 이렇게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일단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일곱 개 상임위도 다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0: 근데 저는 그 원내 전략은 뭐 의원총회의 총의를 따르는 것이 맞은데,
1: 네.
0: 국회는 힘센 쪽이, 네. 힘이 센 쪽이 의자를 독식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1: 네.
0: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 안에 앉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해서 뭐 18개 중에 지금 11개를 다 독식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에 뭐 반발하고 상임위 뭐 사임하고 보이콧 문제 논의하는 상황인데 저는 일방적인 원구성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다수당이 하면 그래도 법사위원장은 이게 그 소수당이 야당에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도 이렇게 분노는 하되 저는 그 원구성의 부당성도 끝까지 좀 따지고
1: 네.
0: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이슈라든지 AI 그리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지역 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손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투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균형은 이게 부작용을 엄청나게 크게 났거든요.
1: 그러면은 국회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0: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우리가 환기시키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하고 또 이 정부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겠죠.
1: 그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징계 여쭤보려고 했는데
0: 네.
1: 네. 근데 징계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0: 근데 이제 징계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네. 그 정당이 내부 비판을 뭐 이렇게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적 네. 비판을 견디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기러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V자로 대열을 갖춥니다. 맨 앞에선 기러기가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면 뒤에선 기러기들은 수월하게 날 수 있죠. 이를 아는 기러기들은 선두가 지쳤을 때 언제든 교대할 준비를 합니다. 또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힘내 우리도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려는 마음 그것이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날게 하는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내일까지 제가 특별 진행을 맡고요. 시사인 김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요즘 취미 삼아 무인 비행체를 조종하는 분들이 많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띄워서 주변을 촬영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드론이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순간 아찔한 흉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1kg짜리 아령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셈인데요. 프로펠러까지 돌아가고 있어서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 사고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드론,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 과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고위 인사들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며 정몽규 회장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오늘 홍 전 감독도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히 능력에 맞지 않은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며 홍 전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매매 상승률 5.11%와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대비 서울 전세 가격은 0.3%가 올랐고 성북구 0.48%, 도봉구 0.47%, 성동구 0.46% 등 역세권, 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수요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7%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7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약 7개월 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최고 49층, 5,850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909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95세대가 포함됩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종합특검은 오늘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부하 범죄부 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창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창 전비태세 검열과장, 김웅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2.3 내란 당시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권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얼렁뚱땅이라는 말은 남을 슬쩍 속여 넘길 때 또 이를 설렁설렁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최근에는 이 얼렁뚱땅을 살짝 변형한 얼렁뚝딱이라는 말을 많이들 쓴다고 합니다. 얼렁뚝딱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죠? 얼렁뚱땅과 뚝딱을 합친 말인데요. 이 뚝딱이 일을 거침없이 해치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렁뚝딱은 일이든 숙제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해버린다. 얼렁뚝딱 끝내버린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결과는 좀 미흡해도 일단 해내고 보는 얼렁뚝딱 마인드가 우리 정신건강에는 더 이롭지 않을까요? 설거지도 운동도 잔업도 얼렁뚝딱 해치우는 저녁 보내시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2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그레이 피처링 로코의 하기나해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준님이 젠디 첫 곡부터 울림이 있네요. 우선 하기나 해보기. 그러니까요. 노래 너무 좋은데요. 하기나해. 이 노래를 아침 기상 속으로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즐겁게 들었습니다. 가사 중에서 하기나해. 그냥 하기나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기나해.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았고 매일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영호님이 완벽이란 게 있을런지 설렁뚝딱 하셨고 정예원님 자격증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라디오로 피신했더니 첫 곡 제목이 유 크크크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열심히 해야겠어요. 예원님한테도 딱 어울리는 그런 첫 곡이었네요. 2343님 저도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데 얼렁뚝딱이라는 말 좋네요. 0777님도 얼렁뚝딱 남은 일 해치우고 퇴근하고 싶네요. 3주째 야근 중 유유 하고 보내주셨어요. 8128님도 맞아요. 시작이 반이죠. 운동 하나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 웨이트 3년 차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설렁설렁하게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얼렁뚱땅 말고 얼렁뚝딱 일을 거침없이 해치운다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왠지 막 시작하려고 하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정리가 되면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뭐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부족해도 어쨌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얼렁뚝딱이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재밌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얼렁뚝딱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3, 4부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버퍼링 없이 바로바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놨다가 3, 4부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떠오르는 노래 있다. 그럼 바로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아까 소개해드렸죠?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경찰의 협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서 40분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진 뒤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인데요. 국조특위위원들은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펴보면서 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표 당일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는데요. 내부의 투표함 개봉이나 수량 확인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내부 진입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진입을 반대하면서 출입구를 막고 나섰는데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남성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을 옮기는 매개 모기가 예년보다 일찍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모기를 채집해서 검사한 결과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평년보다 2주, 뎅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는 1주가량 빨리 채집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서울 전역에서 채집된 매개 모기에서 감염병 병원체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일본 뇌염 경보가, 22일에는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연구원은 지속적인 감시와 선제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시민들에게도 화분이나 빈 용기에 고인 물을 없애고 방충망을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 동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단속된 10만 5천여 명의 음주운전자 중에 4만 6천여 명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주요 관광지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운전자 5명이 줄줄이 적발됐는데요. 제주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5명 중에 2명은 면허 취소, 3명은 면허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에게도 방조제를 적용해서 엄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알코올 프리 하시길 바랄게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음주운전을 실제로 단속을 해보니까 그 제주 지역으로 이제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관광객들 많은 시기에 이제 단속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시간 만에 5명에서 6명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 면허 취소 수준, 정지 수준도 여러 명 동시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낮 시간대도 이렇다고 하는데 진짜 뭐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런 순간의 선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술 드시고 운전대 잡는 일 절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률도 매우 높다고 해요.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음주운전은 사실은 뭐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로 위에 살인행위라고도 부르잖아요. 술을 마셨다면은 절대 한 잔일지라도 운전대 잡지 않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함께 있는 사람 동승자도 처벌이 된다고 하죠. 누구라도 잠깐의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꼭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리아 댕기열 옮기는 매개 모기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는 보도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모기 활동 시기가 앞당겨진 게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예방 수칙들 잘 확인하시고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긴팔, 긴바지, 야외 나가실 때 특히 야간에 그리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방충망 점검해주시고 물기 같은 거, 습기 줄이는 거 집 주변에 고인물, 왜 화분 받침 같은 데에 양동이 같은 데 막 물 고여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활동 시간을 보니까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서 새벽쯤에 활동을 한다고 하고 댕기열 모기는 낮 시간에도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죠. 7월이니까 지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에요.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259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MBC 건물에 있는 카페에 와 있어요. 이 건물 어딘가에서 열심히 생방송을 하고 있을 젠디와 카페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푹 쉬고 있는 제가 뭔가 대비되는 것 같지만 얼렁뚝딱 하기나 하라는 첫 곡을 교훈 삼아서 올해 하반기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젠디도 여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오, 9259님 가까운 곳에 계시는군요. 뭔가 더 반가운데요. 맞아요. 저도 첫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좋은 다짐인 것 같아요. 일단 하기. 일단 해보고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 또 미루게 되니까 작은 목표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30분, 1시간 이런 것보다 한 10분이라도 해보자. 책도 한 페이지 읽어보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화라도 신고 일단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9259님의 멋진 하반기 또 응원할게요. 김순옥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야근하면서 젠디 목소리 들어요. 오늘도 또 야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목요일이 좀 힘든 시기잖아요. 수요일도 힘들지만 목요일도 뭔가 힘들다. 내일이 금요일이긴 하지만 그 마음적으로는 아 내일 하루만 참으면 금요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몸은 좀 그에 비해서 좀 처지고 피곤하고 그런 목요일인 것 같아요. 이런 날에 또 야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순옥님 힘내시고요. 전주영님은 젠디 저는 지금 감자 샐러드 만드는 중이에요. 어떤 부분은 덜 익어서 잘 안 으깨지네요. 얼렁뚝딱 만들고 쉴래요. 좋은 자세입니다. 일단 뭐 이게 감자가 골고루 안 익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또 얼렁뚝딱 하고 나면은 맛있을 거예요. 7710님은 잠을 충분히 자고 셔플 댄스하고 야간 출근하는 길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너무 더워요. 참고로 구내식당에서 일한답니다. 아, 그렇죠.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진짜 구내식당 일하기 너무 힘드실 텐데 열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고 저도 구내식당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내식당에 일하시는 조리사님들, 모든 분들께 주방장님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7710님도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물도 수시로 드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7089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어르신들 미용 봉사도 하고 이번 주에는 작은 대회가 하나 있어서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파이팅 외쳐주셨는데 이번 주에 작은 대회가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회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창원 사는 전혜자입니다.
0: 창원에 사시는 전혜자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2: 아, 예, 원래는 지금 하면 바로 운동하러 가는 건데 시간이 네.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조금 전화 끊고 운동하러 또 올라가려고.
0: 오, 무슨 운동 하세요?
2: 아니,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스포츠 센터에 헬스를 하러 가는데 저는 지금 다음 이번 주에 이제 탁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예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간주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0: 아 정말요? 이번 주에 앞두고 있다는 대회가 탁구 대회였군요.
2: 네네.
0: 오 그럼 토요일에 경기가 있는 거예요?
2: 네 저는 토요반으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저기 제가 다니는 데는 이제 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곰돌이 스포츠 센터거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름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뭐 이렇게 사람들 단합을 하기 위해서 합의 날을 해서 탁구를 한번 하기가 가장 쉬운 대회인 것 같, 시합인 것 같아서 아마 같이 여기서 추진한 것 같아요.
0: 오, 화합을 위해서 열리는 탁구 대회군요.
2: 네네.
0: 우리 회장님 탁구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2: 아, 그 예전에 좀 치다가 네.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겨우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애 타고 선생님이 그냥 아 그냥 그 큰 데는 겁이 나서 못 가니까 일단 이걸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라고
0: 네.
2: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저 그 아무것도 모르면 접수만 했어요.
0: 아, 첫 대회이신 거예요 그러면?
2: 네네.
0: 와, 1년 정도 하셨으니까 그래도 잘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오픈에서 얼렁뚱땅 이야기했는데 얼렁뚱땅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게 이번 주에는 딱 정말 얼렁뚱땅일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난 주에 미용 봉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미용 봉사는?
2: 저는 이게 20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네. 결혼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했다가. 예, 한 이제 봉사는 계속했었어요. 예, 일본 봉사했다가. 예.
0: 와, 20대부터 시작하신 건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2: 많이 하죠, 뭐 한 30년 정도.
0: 30년이면 진짜 많이 오래 하신 거네요. 너무 겸손의 말씀이신데, 와, 미용 기술이 그럼 있으신 거예요?
2: 네, 그 미용실도 했었고, 네. 예, 그 미용대도 나와서 이제 뭐 상도 받고 하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팔, 다리가 좀, 팔이 좀 망가지는 게 어디 있고 하다 보니.
0: 네.
2: 뭐 집안 일도 있고 겸사겸사 해서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봉사 위주로만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아, 약간 그,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있나 봐요.
2: 네.
0: 아, 그렇군요. 그럼 미용봉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2: 그, 예전에는 장애인 단체도 많이 갔었고 학교도 갔었는데 지금은 요양병원 쪽으로 많이 가요.
0: 요양병원?
2: 네네.
0: 그러면 가서 이제 커트 해주시는 건가요?
2: 요양병원은 커트 위주로 하고요.
0: 네.
2: 그 이제 또 어르신들 그게 교통편이 많이 어려운 그쪽 동네 가서는 커트, 펌, 염색 다 해드리기도 하고.
0: 커트, 네. 펌에 염색까지.
2: 네.
0: 그러면 처음에 봉사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2: 제가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살짝 좀 생활이 그만 학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사춘기도 아닌 듯이 고2 때 조금 힘든 거 있었는데
0: 네.
2: 제가 어디 봉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빨래 봉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걸 찾아가 보니까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미용까지 했는데 미용이 또 재미도 있고
0: 네.
2: 너무 사람들한테 해주고 나면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끔 좀 힘든 게 뭐냐면 해주고 네. 그 봉사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오면 안 보이는 경우가 계세요.
0: 네네.
2: 저번 달에 너무 깔끔하게 해서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래 마지막 하시는 길도 참 예쁘게 해드렸구나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보람된 마음도 있으실 거고 약간 좀 슬프기도 하시겠네요. 그죠?
2: 네네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어르신들
2: 우리의, 네, 우리의 모습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0: 그렇죠.
2: 잘해드리고 싶고 그랬어요.
0: 네. 그래도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회장님 가시면.
2: 저 많이 좀 웃겨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0: 그럼 뭐 가족들 머리도 직접 막 잘라주시고 하세요?
2: 네. 해주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못하고
0: 네.
2: 아들은 좀 요즘 좀 젊은 세대라 가지고 좀 엄마는 그래서 그냥 남편 위주로 많이 하고.
0: 아 남편 많이 해주세요?
2: 네.
0: 어떻게 남편이 좀 만족하시나요?
2: 어쩔 수 없죠 뭐.
0: 신은희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존경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혜자님 마지막으로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음성 메시지 남겨주세요.
2: 우리 가족들한테 알고 싶거든요.
0: 네.
2: 네 사랑하는 우리 고돌이네 가족 나의 반쪽 나의 남편 대호씨 7월 6일 날 태어난 지 60년 한갑이죠. 축하하고요. 딸도 좀 더 열심히 살고 연예인 따라다니는 거 조금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아들은 이제 며칠 뒤에 또 아빠 생일 다음날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니까 꼭 합격하길 기도할게.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0: 와 감사합니다. 일단 7월 6일 남편분 환갑이신 거예요?
2: 네네.
0: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딸이 연예인 누구를 따라다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2: 예전부터 이래가지고 그냥 일편단심이에요. CN블루 따라다니고.
0: 아, CN블루 팬이구나.
2: 네.
0: 그래요. 와. 근데 오늘 신청곡은 CN블루 노래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2: 요즘에 이게 이 노래 듣고 갑자기 저게 한참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0: 와, 네.
2: 아유 아이가 다시 제가 했잖아요. 갑자기란 노래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0: 진짜요? 네. 그럼 우리 혜자님의 신청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 노래 저도 그렇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0: 네 같이 들을게요. 탁구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고 저희한테도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창원에서 미용봉사 활동을 30년 하시고 또 이번 주에 탁구대회를 앞두고 계신 전 회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IOI의 갑자기 듣고 왔어요. 조영호님, 갑자기는 갑자기 들어야 제맛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이 갑자기가 몇 주 동안 계속 그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경주님이 남편분 환갑도 축하드려요. 탁구대회도 파이팅 하시길 하고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혜자님 그 이렇게 미용봉사도 다니시고 탁구도 하시고 사실 그 미용봉사 다니시면서 어르신들 만날 때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고 또 관심 가져주고 그런 시간 자체가 큰 선물일 거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하고 많이 웃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계속 이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박정민 님이 저는 육지에서 4시간 정도 거리의 섬에서 듣고 있어요. 섬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오랫동안 준비했던 임용이 붙어서 온 거라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민 님 4시간 정도의 거리의 섬이라면 어떤 섬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선생님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예전에 그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섬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이야기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 섬에 있는 그런 학교는 뭔가 육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학교랑은 되게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수업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좀 자연 속에서 공부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민님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소식 자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숙님은 청주 111번 버스에서 오늘도 당신 편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반가워서 보내봐요 하고 또 실시간 문자 미니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지숙님 잘 들리시나요? 청주 111번에 계신 우리 기사님과 승객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당신 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03님 요 며칠 야외에서 일하다가 더위를 먹어서 오늘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야외에서 일하실 때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맞아요. 우리 0303님 말씀처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오당제도 항상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물을 항상 잘 챙겨 드시고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틈이 난다 하면은 심호흡도 좀 이렇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것들 해주세요.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엄청난 더위가 찾아온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지금은 또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실 때도 운전도 조심하시고, 비 많이 올때 항상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1843님, 젠디 부산 송도 해변에서 밤바다 보면서 예쁜 젠디 방송 듣네요. 여긴 밤이 되니까 시원합니다. 와, 부산 송도 해변에서 또 멋진 밤바다를 보면서 오당지에 함께하고 계신 1843님, 감사합니다. 부산 진짜 가고 싶네요. 시원해요, 부산은? 오, 그렇구나. 부럽다. 노래 듣고 올게요.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강원도 양양 낙산해변에서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속초해양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23일 낙산해변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그의 딸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바다에 뛰어들어서 두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외국인 관광객이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편지에는 구조해주신 해양경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이것을 오래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외국인 관광객이 오래 기억하겠다고 한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친절, 2번 눈치, 3번 제초. 자, 도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마음이죠. 1번 친절, 2번 눈치, 3번 제초.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정미조의 양양.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늘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선수단 내 불화설과 선수 기용 문제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추측성 보도에 대해 할 얘긴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미국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MBC 취재진과 만나 선수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내분은 없었다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뛰는 옌스가 선수단 규율 위반으로 1, 2차전에서 배제됐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해당 추측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오는 6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3일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통지서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게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다며 본인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이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수사팀 10명과 의료수사 담당 3명, 피해자 보호 2명 등 20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간호사 강수빈 씨의 유족과 동료 등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실제로 태움이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을 때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해 이른바 셀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데요. 이에 일부 기업이 유기동물을 입양하자라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패션 회사는 반려동물 의류의 광고 모델로 유기견을 활용하는데요. 덕분에 제품과 유기견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플랫폼 업체는 레드카펫 입양제를 열죠. 보호소에서 무기력하게 입양을 기다리는 대신 런웨이를 걸으며 유기견의 매력을 뽐냅니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휴가철, 입양을 장려하는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외국인 관광객이 오래 기억하겠다고 한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이것,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190님 1번 친절.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손님들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친절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 너무 멋지십니다. 친절한 택시기사님 1190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재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이호수 속초해경서장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마저 전해주셔서 구조에 참여한 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웰템,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체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체.
6: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잼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오당자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 소개해드릴게요. 이지영님이 신청해주셨는데요. 3부 신청곡 미리 줄 서봅니다. 신나지 않았던 목요일이지만 다이나믹 듀오 출첵 듣고 신나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 오픈, 인트로 나오자마자 벌써 신나는데요, 지영님. 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지영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얼의 출첵 듣고 왔습니다. 4080님은 미니 단호박 깨끗이 씻어서 속을 파내고 십자로 두 번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5분 돌리면 꿀맛의 밤 단호박이 돼요. 와우, 밤은 아닌데 군밤 같은 맛이 나요. 맛나고 소화도 잘 되고 미니 단호박만의 특별한 맛을 느껴보세요 하면서 이효리의 치리치리 뱅뱅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0365님, 오늘도 텃밭에 가보니 올해 처음 심은 옥수수가 제 키보다 더 커지고 있어요. 옥수수 열매도 잘 연그러가고 있고요. 장마가 끝나면 맛있게 삶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오늘도 저는 자연이 주는 크나큰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도 당신 편 젠디에게 전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 자우림의 일탈 신청해 주셨어요. 0365님의 신청곡 자우림의 일탈 같이 들을게요.

김명자님, 젠디 이 노래 들려주세요. 문자 소개는 되는데 노래 선곡은 한 번도 안 됐어요. 김한철의 슈퍼스타, 더위와 싸우며 열공 중인 아들 딸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하셨는데, 김한철 아니고 이한철 씨 맞죠?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 노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같이 들을게요.

1060님, 일 마치고 퇴근합니다. 힘든 하루, 휴가 가고 싶어요. 클론의 도시 탈출 신청합니다. 아,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 1060님도 그렇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클론의 도시 탈출 전해드릴게요.

도시 탈출 듣고 왔는데요. 신은희님이 떠나고 싶다. 김명자님 신난다요. 신지연님 선곡 최고 하고 외쳐주셨어요. 이덕희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라디오 듣습니다. 건즈 앤 로지스의 스윗 차일드 오 마인 부탁드려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덕희님을 비롯해서 이 노래로 기분 전환하시고 힘도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그때 너 잡았더라면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장마철 꿉꿉함을 날려주는 노래도 좋고요.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김도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해서 기말고사 2일차인데 어제 오늘 본 과목이 그전보다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오, 축하해요. 내일까지 기말고사인데 혹시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신청되나요? 내일까지 꼭 시험 잘 보고 싶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이 노래를 4885님도 같이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동아님 내일 시험 잘 보기를 응원할게요.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유소연님, 집안일 하며 듣고 있습니다. 선곡이 너무 좋아서 퇴근 후 일을 해도 힘이 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0892님이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라서 생각나는 곡 클래식화의 금요일의 블루스 신청합니다. 와,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기분 좋게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클래식화의 금요일의 블루스.

유소연님, 주말에 딸아이가 기말고사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과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집안 청소 중입니다.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힘이 날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청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아, 따님에게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하게 기다려왔던 이벤트겠네요. 내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 준비했는데 원곡이랑 살짝 다른 버전이라고 하네요. 벌써 너무 좋은 느낌이 나는데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같이 들어볼게요.

알았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휴가 가셨군요 9567님. 정말 푹 쉬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9567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7237님 신청곡 김동률의 감사. 여름 휴가 날짜를 정하고 나니 일할 맛도 나고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 기분 알죠. 여름 휴가 날짜 하나 정했을 뿐인데 뭔가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지고 일할 의욕도 생긴다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도 너무 멋지네요. 휴가 계획 잘 세우시고요. 김동률의 감사 같이 들을게요.

1794님 고맙다오 오 당제 옥상 달빛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신청해 보아요 젠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들려드릴게요. 옥상 달빛의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있는 치킨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봉날에도 가마치 통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했습니다. 신지연님이 오늘도 좋은 곡들 감사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너무 좋은 곡들 많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택시기사님 1190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과연 뭘까요? 황가람의 반딧불 듣고 싶어요. 다음 달에 이사하는데 그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집사람 이향미하고 오래오래 잘 살게 빌어주세요 하셨어요. 아, 이사하시는군요. 1190님 새로운 집에서 늘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나는 내...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0: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발표한 쿠팡 보고서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정원이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 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업무 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진행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진행 중인 전장현의 천막 농성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무허가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시 자신들이 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 합동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지정 항로를 따르지 않거나 규정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그러면서 미국 전투기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며 해협에서의 어떠한 교란 행위도 이란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연 19.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1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50만

0: 3,000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 신청은 내일 오후 6시 30분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신청 종료 후에는 3주간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우리 연구진이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서 고농도의 희토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최대 농도는 중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남부 광산의 품위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공해상에서 여러 개의 독점 탐사 광구를 확보한 해양 자원 강국입니다. 이번엔 희토류의 고농도 보존 지점까지 찾아내면서 그 기술력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발견이 곧 개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원을 실제로 캐내기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치열한 자원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한 심해 희토류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김윤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전화 스타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바다에서 찾은 희토류, 우리 자원의 안보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아, 박사님,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때 나와주셔서 희토류 탐사를 위해 바다로 나가신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5: 네.
4: 그래서 아, 지금 바다에 계신가? 저도 그렇게 혼자 공상해본 적도 있는데 우리 연구팀이 이번에 실제 나갔다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심해저에서 고농도 희토류 부존을 확인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축하할 일인 거죠?
5: 아, 네. 저희가 첫 탐사에서 그런 희토류가 고농도로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발견됐다는 것은 충분히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4: 일단 먼저 축하부터 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탐사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5: 네.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25년도에 이 희토류 자원 탐사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작년에 첫 이제 태평양을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나가서 탐사를 했습니다.
4: 예.
5: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희토류를 찾기 위해서는 한 15m의 그 긴 파이프를 이제 해저에 꽂아서 그 퇴적물을 채취하게 되는데
4: 네.
5: 그 코어 중에서 7개의 코어를 했고 그 중에 한 개 코어에서 3,100ppm의 높은 고농도 희토류가 부존된 걸 발견했고 나머지 저희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코어 중에서도 3개에서 평균 2000ppm 정도의 그 높은 희토류 농도를 발견했습니다.
4: 네. 기술적인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지만
5: 네.
4: 바다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걸 빨아들여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퇴적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게 이 보통 기술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배도 흔들릴 거고 또
5: 네.
4: 빨아들일 땐 그냥 어떻게 빨아들이는 겁니까?
5: 아, 우선 그런 배와 그 해저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배에서 바다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4: 그렇겠죠.
5: 그래서 배에서 이제 DP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다이나믹
4: 예.
5: 포지션이라고 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고정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앵커 같은 장치는 아니고요.
4: 예.
5: 이제 그런 그 배의 프로펠러를
4: 예.
5: 이제 양 사이드와 앞 뒤에서 돌려서 그걸로
4: 예.
5: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게
4: 네.
5: 이제 포지션을 잡아주는 장치가 이제 탐해 3호에 있어서
4: 아.
5: 그 장치와 그 다음에 저희가 탐해 3호에는 피스톤 코어 15m 정도의 길이의
4: 예.
5: 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4: 네.
5: 그래서 그 장비가 해저면으로 가서 저희가 낙하를 시킨 다음에 해저면에 가서 이제 피스톤 코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사기 같은 겁니다.
4: 네.
5: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주사기 같이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그 파이프 안에 15m까지의 퇴적물을 담아서 우리 선 배 안으로 이제 가져오게 하는
4: 네.
5: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4: 아, 쉽게 말해 배에 있는 스크류들이
5: 네.
4: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막 좌우 앞뒤에서 막
5: 네,
4: 움직여주고
5: 네.
4: 그다음에 주사기를 바다 밑으로 깊이 내려서
5: 네.
4: 그 땅 안쪽으로 15m 가까이 그 주사 바늘을 꽂은 다음에
5: 네.
4: 피스톤을 쭉 빨아들이면
5: 네.
4: 진공 상태로 그 흙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5: 네,
4: 그걸로 연구하는
5: 네,
4: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4: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런데 야 그러면 이 바다 퇴적층 15m 가까이를 끌어올리려면 그 파이프의 길이는 더 길어야겠네요. 수심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15m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 저희가 파이프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4: 네.
5: 거기에 이제 그 케이블이라 그래서
4: 예.
5: 로프 같은 것이 그 피스톤 코어러에 달려 있고
4: 예.
5: 그 줄을 내리는 겁니다.
4: 아.
5: 그 줄이 탐해 3호 같은 경우에는 한 7,500m 정도 감겨있기 때문에 그 태평양은 한 저희가 간 바다는 5,800m 평균 수심이어서 거의 이 배에 있는 모든 로프를 거의 다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 그렇군요. 네. 이게 근해가 아니라 하긴 심해 근처로 가야 되는
5: 네,
4: 거니까요.
5: 심해져입니다.
4: 하긴 기둥을 어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네. 로프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형태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딱 찍어서 올렸더니만 이번에 그 희토류가 있는 그 상태가 농도가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네, 저희가 발견한 그 3,100ppm의 농도는 네. 비교를 해보면 그 육상에 중국에 중국 남부에 이제 이온 흡착형 광산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보통 상업적 생산을 할 때 500에서 한 3,000ppm 정도면은 상업적 생산을 합니다.
4: 네.
5: 그래서 그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견줄만한 농도이고 그리고 올해 일본이 상업적 시범 채굴을 서태평양의 자국의 이이지 미나미토리시마 섬 근처에서 지금 채굴을 했습니다.
4: 아, 그래요?
5: 그때 일본이 타겟으로 한 지역의 평균 희토류 농도가 2000ppm 정도라서 예. 저희가 발견한 이 그 평균 2000ppm의 농도는 그와 이제 비견하는 농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 그렇군요. 벌써 일본은 시범으로 채굴을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5: 네. 희토류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연구원이 2020년부터 예. 시작을 했고 일본이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 네.
5: 그래서 10년 정도 더 빠르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5: 네.
4: 우리가 희토류라고 통칭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광물, 금속들이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5: 네.
4: 그럼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그 농도가 꽤 상업적으로 확보된 그 희토류는 주로 어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어디에 사용되는 물질들과 가깝다고 보면 될까요?
5: 네. 현재 육상에 있는 대부분의 희토류 광상은 경희토류가 많은
4: 네.
5: 경화면 광상입니다.
4: 예.
5: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란타늄이나 세륨이나 이런 네오듐 같은 광물 주로 원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해저 퇴적물이나
4: 예.
5: 그다음에 중국 남부의 이온흡착형 광산 같은 경우에 육상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그 중이토류가 높은
4: 네.
5: 광산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트륨이나 플라디슘이나 그런 그 좀 저희가 산업적에서 더 비싸고
4: 아.
5: 예, 좀 귀 그
4: 귀한
5: 예, 그런 원소들이 중이토류 광상에 중이토류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 해저 퇴적물은 이런 그 이온 흡착형 광상과 같이 중이토류 비율이 육상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상과 해저 퇴적물을 같은 양을 캐왔을 때는
4: 네.
5: 거기에 가격은 해저 퇴적물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4: 아
5: 네.
4: 그렇군요.
5: 네.
4: 그러면 야 이게 또 제가 또 엄두도 안 나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밑에서 채굴을 했습니다.
5: 네.
4: 그럼 거기에는 중희토류라고 분류되는 것도 있고
5: 네.
4: 다른 금속들도 섞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5: 네.
4: 그걸 정제해야 되잖아요.
5: 네.
4: 뭐 어떻게 분류도 해야 되고
5: 네, 네.
4: 그거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본이나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상상력으로는 바다 위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캐가지고 근처까지 나르는 거예요?
5: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가장 이런 분야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참 운이 좋게도
4: 네.
5: 그 서태평양에 자국 이이지가 있습니다.
4: 예.
5: 미나미토리시마라는 섬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이제 이 해저 퇴적물을 회수해서
4: 예.
5: 배에서 이제 1차 선광을 하고
4: 예.
5: 그다음에 그 2차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옆에 섬에 옮겨서 선한 다음에 이제 아마 정제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는 없는데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할지 아니면 그 주변국에 가서 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육상에 가져와서 합니다. 네.
4: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 채굴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들은 옵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5: 그렇죠.
4: 예,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네요.
5: 네.
4: 자, 이번이 2차 탐사였다고 들었는데 1차 탐사와 비교했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5: 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제가 태평양에 처음 나가는 탐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희토류가 진짜 우리가 예측한 곳에 높게 나타날까를 확인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높게 나올 지역,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지역을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탐사를 했고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저희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측됐던 지역의 수출료가 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0: 저희가 2차 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원개발 입장에서는 좀 첨부에 희토류가 높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첨부 쪽에 희토류가 높게 부존하는 지역을 찾아서 코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분석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를 지금까지 딱 끝냈고 최근에 이제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다시 원점에 해당되는 질문을 다시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희토류 하면 누구는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육상에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굳이 바다까지 가서 그것도 심해까지 나가는 이유가 그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 뭐 부존량이 좀 적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땅에서 희토류 캐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0: 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육상, 우리나라도 육상 매장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희토류가 뭐 충주나 홍천이나 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농도가 그런데 이제 1000ppm 정도로 이렇게 개발하기에는 좀 고농도는 아니어서 경제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의 예. 어떤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게 희토류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주변의 환경적인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런 그런 수용성 측면에 있어서도 좀 육상에서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 예, 아 그렇군요. 실제 그 어떤 농도도 상업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설사 캔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육상에서 캐는 것과 네. 바다에서 캐는 것 오염 정도는 어떻습니까?
0: 육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런 그 원광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파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굉장히 주변에 이렇게 산 같은 것들에 대한 오염이 네. 주변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저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점토에 붙어 있고 또 그 점토에 이온 상태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재련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얘가 쉽게 좀 떼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저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원소가 희토류가 높게 부존되어 있는 그 점토에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사성 원소로 인한 오염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염이 덜한 방법도 해상에서 또 해저에서 캐는 게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도 될까요?
0: 네. 그냥 단순하게 캐는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예. 사실 해저 자원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환경 영향, 그 심해 생태계에 그 심해 생태계에 얼마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심해 퇴적물을 만약에 이런 자원 개발 입장에서 캔다고 했을 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이제 그 퇴적물 분진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고. 문제인데 예. 그런 경우에 그 주위에 이제 살고 있었던 그렇죠. 생물들이나 이런 거에 서식지에 굉장히 큰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예. 저희가 채굴 그런 회수 기술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가장 해저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 그 자원만 딱 가져오는 방향성의 그런 기술 개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저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디바이스 편하게 이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아유 과학기술 개발을 덜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지구에 우리가 해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뭐 최대한 그것도 기술로 보완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피해가 아직까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 네. 저희가 당장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실 네. 이런 희토류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그렇죠. 간편해지고 저희가 당장 희토류 원소를 이 공간에서 만약에 없애라고 하면은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이런 희토류 원소를 계속 많이 쓸 텐데 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느 정도의 환경 피해를 정확히 이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0: 전략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탐사 지역을 여기저기 구멍 뚫고 찾아보는 것도 최소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탐사 후보지 어떻게 좁혀갑니까?
0: 네. 저희가 지구본을 보시면은 그 네. 태평양의 면적이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한 750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늘보다 작은 딱 그런 점을 탁 집어가지고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꽂아서 발견해보자라고 접근하기에는 그렇네요. 조금
1: 너무 막연하네요.
0: 네, 너무 네. 막연해서 저희가 그 탐사 지역을 선정하는 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회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에 네. 그 태평양 전역에서 예. 희토류가 어디에 높게 부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했고 네. 희토류는 이런 지질 환경에서 높게 부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2025년도에 서태평양에 이런 지질 환경에서는 높게 희토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그런 국제해저기구 ISA에서 이미 광구 신청을 한 지역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도 거기에 이제 광구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지역도 제외하고 그리고 태평양의 그 이의지 다른 나라들의 뭐 통가나 일본이나 이런들의 이의지를 다 또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지역에서 높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질 환경에서 이제 탐사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아무데나 여기 대충 가보자 얘기 아니라 면밀한 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0: 네. 그리고 또 탐해 3호가 하루에 쓰는 그 비용이 탐사선은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3-4천만 원의 비용이 그냥 바다에 있으면 나가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가서 아무데나 꽂고 탐사를 하기에는 좀 이런 예산에 대한 예, 효율성도 많이 생각해야 돼서 그 사전에 좀 많은 연구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ISA의 광구 설정이 된 지역을 제외한다는 건 그건 이미 다른 나라가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지역이니까 배려 차원인 건가요?
0: 아닙니다. 저희가 공해상에서 해저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산하의 예. 국제해저기구 ISA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ISA에 먼저 탐사권을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탐사권을 발급을 하고 ISA는 최대 한 15만 제곱킬로미터의 그 탐사 지역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1: 네.
0: 그런데 15만 제곱킬로미터를 그 나라가 다 독점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0: 한 7만 5천,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요.
1: 예.
0: 7만 5천 제곱킬로미터씩 나눠서 그것은 한쪽은 그 신청한 국가가 이제 탐사를 해서
1: 하고.
0: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좁혀 나가고요.
1: 예.
0: 다른 그런 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는 이제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을 후발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ISA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그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제 남깁니다.
1: 네.
0: 그래서 공해상에 지금 한 ISA의 탐사권을 발급한 건 한 22개 정도가 이제 공해상에 이제 그런 탐사권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는 가도 다른 나라 그 탐사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가도 저희가 뭐 발견을 해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도 피해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지 않나 보죠? 그죠?
0: 네, 저희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광구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쪽에 절반 정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위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예. 사실 그 다른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해저자원 개발을 빨리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 예.
0: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 지위에 그게 맞긴 하죠.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탐사가 이제 딱 실제 탐사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뭐 그 대충 이제 서류조사, 문헌조사도 하고 뭐도 하셨겠지만 그 위에 가가지고 다시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는 겁니까?
0: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몸이 안 좋을 때
1: 네.
0: 바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뭐 이런 그 몸에 있는 조직 세포를 떼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가 CT나 MRI를 먼저 찍는 것과 네. 유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탐의 3호에 있는 그 에어건과 스트리머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지층의 어떤 그 층서적인 환경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해저 화산이 서태평양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그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해저면부터 그 아래의 지층까지를 쭉 파악을 한 다음에 이 희토류는 굉장히 아주 퇴적이 천천히 되는 곳에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특성들을 이제 그런 지구물리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이제 맞는 그러니까 이 그런 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선은 추정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저희가 코어를 꽂았을 때 안전하게 코어가 회수될 수 있는 지역들로 가야 돼서 먼저 지구물리 탐사로 한번 CT 찍듯이 그 네. 지역을 쭉 탐사를 한 다음에 아,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지구물리적인 특성이 네. 희토류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장소에 가서 이제 그대로 코어를 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심해 해저에서 희토류를 발굴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윤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 모시고 심해 히토류의 탐사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 위까지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캐리하는 기술은 뭐가 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일종의 엑스레이나 CT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뭔가를 캤습니다. 그래서 캤더니 여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가 궁금한데요. 이제 좀 이분이니까 경제적인 걸 여쭤보려고요. 실제로 캐내게 돼서 활용하는 데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4: 탐사 이유죠.
3: 그러니까 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바늘 하나 꽂은 건데 그게 거기에만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처에 어마어마한 양이 얼마나 있으니까 여길 대대적으로 발굴하는 거는 경제성이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네. 해저자원 개발에 있어서 경제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탐사권을 우선 공해상에서 이제 이런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탐사권 발급이 가장 먼저 이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탐사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15만 제곱킬로미터까지는 이제 저희가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 발급받는 지역에 대한 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 15만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지구물리 탐사와 코어 탐사를 통해서 저희가 위치를 설정을 하고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과 올해 갔다 온 것은 이제 점 수준의 농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은 지역에 가서 이제 그 면적에 대한 예. 그런 그 자원량에 대해서 기초 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탐사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이 탐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ISA에 탐사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

0: 그 이후에는 그 부여받은 승인된 이후에 그 부여받은 지역에 대해서 매년 이제 가서 탐사를 해서 더 유망 있는 지역으로 좁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ISA에 개발권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개발권을 발급받으면 저희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제 채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희토류를 해적 퇴적물 이제 그 육상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1: 네.
0: 문제는 지금 ISA에서 그 상업적 채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SA는 지금 그런 규정을 이제 28년도까지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환경 단체들에 대한 그런 반발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있어서
1: 네.
0: 그 이런 그것들이 이제 다 같이 맞물려서 좀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1: 네.
0: 이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네. 이런 절차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1: 아, 자기 영예니까
0: 네, 자기 아. 이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뭐 개발권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개발을 시작한 나라이고 그걸 봤을 때는 일본은 이제 채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이제 GQ라는 시추선이 있습니다. 2만
1: 네.
0: 톤급의 큰 시추선이 있는데 이 시추선의 끝에다가 이제 그 크래킹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달아서
1: 네.
0: 배부터 아래 해저면까지 파이프를 쭉 5,800m 파이프를
1: 야.
0: 쭉 연결을 한 다음에
1: 예.
0: 그 아래에 크래킹을 달아서 이 해저 퇴적물에 한 5m짜리 정도의 그 퇴적물을 다 갈아서
1: 예.
0: 선상 위로 올립니다. 배 위로 올리면 중간중간에 펌프를 달아서 이 해저 퇴적물이 배 위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쭉 빨아들여
1: 예.
0: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희토류를 채굴하는 기술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1: 예.
0: 하고 있고 올해 일본은 하루에 35톤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이 경우엔 내년에는 이제 한 350톤을 하루에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상태여서 저는 일본이 과연 1년 안에 10배의 회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 네.
0: 있던 그 이후에 이제 이 가져온 해저 퇴적물에 대해서 정제련 기술까지 이제 한 쭉 일본이 한 이 프로세스를 하면
1: 네.
0: 저희가 이제 이 해저 자원 개발은 이런 단계로 이제 합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은 그런 단계입니다.
1: 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한때 중국에게 희토류 때문에 통제받아서 고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치하게 또 그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350톤 하루에 캐겠다.
0: 네.
1: 그 목표는 그러면 중국을 비롯해서 외부에 의존하는 비율을 확 낮출 수 있는 비중입니까?
0: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1: 예.
0: 10만 원을 벌겠다라고 하고 사실 100만 원을 넣고 90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현재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은 이것을 이제 어떤 우리가 돈을 벌겠다 아니면 자원을 그냥 가져오겠다라는 개념보다 자원 안보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자국의 힘으로 확보하겠다. 자국 그런 그 자립하겠다라는
1: 예.
0: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이 생산 단가가 톤당 이제 한 7만 달러
1: 네.
0: 정도로 알려져 보고가 되어 있고
1: 예.
0: 그리고 그 시장 가격은 현재 톤당 3만에서 5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장사죠. 근데 그래서 일본이 하루에 3,500톤을
1: 예.
0: 회수하게 되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회수하는 거에 비하면 이제 100배 정도 회수를
1: 그러네요.
0: 해야 얘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예. 아직까지는 미래를 본 투자이고 또 하나는 자원 안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일본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0: 네.
1: 희토류나 특히 중희토류 같은 경우 중국만 쳐다보고 있는 기업들, 국가들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이 심해 자원 확보에 지금 뛰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최근에 미국이 2025년도에 트럼프의 그런 그 핵심 건물에 있어서 행정명령을 이제 계속 내렸습니다. 네. 계속 내려서 이제 심해저의 그런 그 핵심 건물들을 채굴하는 것을 굉장히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ISA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예. 국제적 기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 내의 법령으로 이제 그런 그 공해상의 해저 자원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그 어떤 그 뭐 이제 그 다른 뭐 국제도나 그 다음에 나우루 이런 나라들과 합심해서 그 태평양에 이제 그 클라리온 클래프턴 그 균열대라고 이제 굉장한 망간 단계 지역이 있는데 예. 그 지역에 있어서 이런 민간 회사들과 활발하게 탐사를 하고 있고 AOM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를 했고 네. 이것을 통해서 2028년에 실제로 채굴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핵심 강물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지금 해양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양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가 예. 2000년대 들어서 육상뿐만이 아니라 해저 자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ISA의 그런 탐사권 발급한 나라 중에서 탐사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너무 재밌었던 게 작년에 저희가 그 7월 달에 서태평양에 갔을 때 네. 같은 기간에 예. 중국에서는 그 망간 단계에 그 탐사 지역 탐사권을 발급받은 광구가 이제 저희 근처에 있었는데요. 예. 그 중국은 그 망간 단계를 장비를 써서 한 곳에 모아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저 이토르를 이제 저희는 첫 탐사하는 시간에 중국은 이미 네. 본인들이 탐사권 설정한 지역에 가서 망간 단계를 한쪽에 모아놓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퍼올리는 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이런 해저 광 물 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더더욱 이제 박차를 가고 있고 뭐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미 시작을 했고요.
1: 네. 네. 그러면 중국은 ISA에 아직까지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ISA의 룰에 따라서 광구를 개발하는 것 같고 미국은 탈퇴를 한 겁니까? 원래부터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0: 미국은 원래 그 본인 그 미국의 기조가 네. 공해상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바다인데 이것을 왜 제한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ISA에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면 미국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아무데나 여기다 내가 개발할 거야 그냥 막 뚫으면 뚫을 수 있는 거네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0: 네, 미국은 그래서 그 법령이 이제 그 저희가
1: 자국법에 네,
0: DSH 뭐 MRA라는 그런 그 법령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아무데나 공해상에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또 자유롭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ISA가 지정한 광구가 있고 네. 미국이 가서 거기에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심해 자원 개발하는 그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그 자원 개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불안한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미국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법령 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공해상에서 자원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뭐 본인들 나름대로 철학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쉽게 이어지기는 또 고려해야 될 게 많다 이런 말씀이네요.
0: 네.
1: 자, 미국과 중국, 일본 상황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심해 자원 개발을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몇 위 아니면 몇 번째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우리나라도 그 ISA가 인정하는 광종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망간 단계, 망간 각, 그리고 열수광상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세 개의 광종의 광구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공해상에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그런 그 탐사권 지역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제가 생각한 세 번째 정도 규모가 아닐까 싶고 실제로 그런 그 해저 자원을 일찍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좀 우위에 있습니다.
1: 그럼 미국은 ISA에 가입 안 했으니까 차지하고 중국이 제일 1등이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정도 된다고 하면 2등은 어디입니까?
0: 제가
1: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저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야 중국은 일찌감치 뭐 한 곳에서 망간각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그럼 실제 탐사까지 진행하고 뭐 캐고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되나요?

0: 망각 각이나 열수강산 같은 경우에는 부착되었기 때문에 딱딱하게 네. 해저 화산이나 딱딱하게 망간강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제 망간 단계가 가장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와 있는데 네. 망간 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 그 채굴하는 방법은 아래에 이제 채굴기를 바다 아래속으로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포크레인 긁듯이 네. 긁어서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배 위로 올리는 방법도 이제 고안을 하고 있고 예. 또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어떤 회사는 그냥 그 무인 그 채굴기가 잠수함 예. 네모나게 생겼던데 그런 것들 내려가서 예. 손으로 이렇게 딱 집게가 나와서 걔만 캐치를 해서 딱딱딱딱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올라오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예.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그런 방법을 좀 고안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딱 비유 들어주시니까 쉽게 상상이 되네요. 네. 감자 모양처럼 밑에 내려져 있는데 그것만 딱딱 집어오는 로봇 팔, 로봇 뭐 로봇 팔 같은 잠수함 이런 걸로 하는 방법들도 있고, 야 중국은 나름대로 꽤 수준 높은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와 비교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 어느 게 강점이고 보완해야 될 점은 어느 점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해상의 해저 자원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이제 보존되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세계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지금 채굴하는 그런
1: 방법들,
0: 네, 채굴하는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좀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망간 단계 사업에서 그런 채광기를 개발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동해 바다 얕은 바다에서 한번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연구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채굴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 거기서 얼만큼의 더 효율적으로 하루에 많은 양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이 이제 그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좀 그 자원 개발 측면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쭉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채굴 다음 발견 발굴 요 다음 부분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걸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됩니까? 우리 지금 재직하고 계신 곳은 국책기관이고
0: 네.
1: 아마 탐사와 아니면 어디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현황까지는 하실 텐데 이걸 산업화하고 상업화하는 데는 당연히 연구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0: 그 희토류 같은 경우 희토류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 탐사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세스에서 아주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화하기에는 굉장히 앞으로의 많은 단계가 남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굴 기술도 이제 같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되겠지만 또 그에 더불어서 이런 그 심해저에 그 채굴했을 때 환경 영향 평가도 그거에 맞춘 그것도 이제 평가의 연구도 이제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 심해 퇴적물에 대해서 희토류를 저희가 정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이것은 정말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제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가져왔을 때 과연 이 희토류 해저 퇴적물에 있는 희토류의 정제련 기술은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순서가
1: 네.
0: 또 마지막에까지 이제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상업화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우리 국산화하자. 물론 좋긴 하지만 경제성이나 다른 걸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만 하면 또 그것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탐사하고 이렇게 자원이 어디 있는지 발굴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까지는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있네라는 거 확인됐으니 그 다음에

0: 채굴하는 건 우리보다 좀 더 채굴 기술을 잘 갖춘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작으로 우리가 발견했어요. 같이 합시다. 아니면 기계 저희한테 파세요. 저희가 그 기계 사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원석 발견했으니 정제련은 그런 거 잘하는 나라에게 줘서 우리 거 좀 정제련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갖다 쓰면 안 되는 겁니까?
1: 제 생각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민간 기업으로부터 이제 어떤 검토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랑 뭐 같이 하자라는 것보다는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에서 해외에 어떤 그 자원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자기들은 이거를 채굴할 테니 우리 기업에서는 이거를 좀 정제련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이제 오는데 과연 이 해저 퇴적물의 정제련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처럼 이제 어떤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과의 공해상의 자원 개발은 충분히 합작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는 벌써 그런 문의들을 슬슬 우리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으로 심해에서 희토류들 우리가 발견하고 또 발견한 기술은 뭐고 그걸 앞으로 향후 산업화하는 데는 어떤 고민들이 남아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들, 연구소의 계획들이 궁금한데요. 추가 탐사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1: 네, 저희가 1, 2차 년도는 이제 희토류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에 높게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그 범위를 좀 높여서 점이 아니라 면적의 자원량을 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좀 계속 나갈 예정이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토류는 아직 국제적이고의 광종이 아닙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조만간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광종으로 등록될 가능성도 높지만 당장 저희가 광구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희토류는 광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복합 광종으로 망간 단계와 같이 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복합 광종으로 가장 그 자원의 그런 그 가치가 높은 지역을 이제 좀 탐사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탐사를 더 앞으로 이제 수행할 예정이고 어떤 자원의 그런 가치를 산정할 때도 저희가 지금 희토류만을 중심으로 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망간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원소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캐냈을 때 저희가 더 많은 더 비싼 고부가 가치의 그런 자원을 캐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탐사를 해서 가장 주되게 찾고 있는 광종, 물론 국제적으로 광종으로 분류가 안 됐을 수 있지만 그건 뭐를 주로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1: 네. 저희는 그 탐사를 했을 때 희토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핵심 광물로 이제 지정을 네. 하는 그런 광물들이 지금 산업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여서 네. 거기에는 뭐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기존에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광물과 다른 지금 광물의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런 광물들이 희토류와 또 그 같이 부존되어 있는 곳에 또 높게 부존되어 있는 광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의 광종만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광종들이 희토류가 약간 낮더라도 여기 어떤 니켈이나 코발트나 이런 망간 같은 것들이 많으면 그쪽이 더 그 탐사나 경제성이. 이런 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폭을 넓혀서 하려고 합니다. 네.
0: 지금 우리 박사님네 연구팀은 가장 앞단추를 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거 앞에 광구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한번 가서 해보려고요. 아니면 미국 회사나 어디랑 합작해서 해보려고요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1: 제가 아직 그러니까 제가 기업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0: 아, 그 이유는 지금 해저 자원 개발에 있어서 그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제 그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어떤 규제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그 채광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정확하게 어느 비용이 드는지를, 그러니까 사실 모든 단계가 지금 미지의 단계여서 우리나라 기업이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우리나라 기업은 하지만 그 외국에,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가 좀 이걸 더 활발하게 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채굴이나 이런 그 정제련에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한국 기업 어딘가에 와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 미국 회사와 지분 투자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ISA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고 미국의 그 기업은 당연히 미국 기업이니까 IS 가입이 안돼 있으니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룰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0: 네, 그래서 그건 공해상의 자원 개발일 때 이제 저희가 국제적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주로 자원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는 다른 나라들의 이의지입니다. 그래서 뭐 국제도라든지 이런 그 서태평양의 어떤 그런 섬들, 섬의 나라 같은 것과 같이 해서 그 나라의 이의지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1: 어찌 보면 그 나라만 잘 설득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0: 네, 또그 나라들도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1: 필요한.
0: 해저 자원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앞단의 원자재 확보가 원활히만 된다면 뒷단에 있는 많은 뭐 가공 무역, 가공 산업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할 수 있는 국가인데 아무쪼록 뭐 견실한 그리고 자원의 피해가 지구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박사님. 더 힘내주십시오.
0: 열심히
1: 네. 지금까지 김윤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잠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지.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여러분, 저 됐어요. MBC 라디오 표준 FM 물음표 진행자 됐어요.
3: 사람이 궁금한 사람, 심리학자 김경일이 던지는 진짜 물음표.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4: 어색하다.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완승 영장전담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후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으면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7살 간호사 강수빈 씨가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환자당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에 사는 한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뿌려줄 것을 보복 대행 조직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가 학생의 독서 성향을 고려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독서 역량 진단 상담 도구를 학교 급별로 개발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교사가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콘텐츠나 수준별 보조 읽기 자료 등 독서 지도 도움 자료도 개발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그의 말이 귀전에 맴돌았다고 할 때 귀전은 귓바퀴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귀전에 대한 관용구가 더 있습니다. 귀전으로 듣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번성으로 듣다라는 뜻이고 귀전을 울리다는 가까이에서 소리나는 듯 들리다, 귀전을 때리다는 귀에 세게 들리다라는 뜻으로 옆집의 다툼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4: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보니 타일러가 1986년에 발표한 음악 중에 If You Were a Woman and I Was a Ma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전주 없이 시원시원한 후렴구로 시작되지만 그렇게 히트하지는 못했죠. 이 노래를 쓴 작곡가는 이런 식으로 인상적인 후렴구를 앞으로 끌어오는 방식이 히트하지 못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같은 해 본조비와 협업할 기회가 생기자 보니 타일러의 노래와 유사한 멜로디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발표된 본조비의 이 노래. 이 곡은 작곡가의 생각대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면서 그의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죠.

7월 2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본조비입니다. You give lover bad name.

7월 2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데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본조비 You Give Love a Bad Name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 하면은 이제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악기로 전주가 시작이 되죠. 전주라는 게 쫙 깔리다가 이제 가수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고 중간에 간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진행이 되곤 하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 전주 뛰어넘기, 간주 점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주는 잘 안 뛰어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주가 없이 그냥 바로 가수가 노래를 확 시작을 하죠. 그게 정말 시원시원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이런 형식과 이 멜로디, 같은 작곡가가 썼던 보니 타일러의 If You Were a Woman and I Was a Man, 이 노래에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두 곡이 약간 유사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진짜 비슷하죠. 같은 작곡가가 맞구나 싶게. 그때 당시에 이런 시도를 하고 나서 아 이거는 무조건 된다. 후렴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런 노래가 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타일러의 이 노래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아니야 이게 틀릴 리가 없어. 내 직감이 어긋날 리가 없어 하면서 본조비의 노래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크게 히트시켰던 노래가 You Give Love a Bad Name이었어요. 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렇게 전주 없이 사람의 가수의 목소리부터 등장하는 노래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주 없는 노래 본론부터 나오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월도 우리 이렇게 그냥 시작한 마당에 노래로 바로 시작하는 전주 없는 노래들 오늘 골든디스크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문자 미니 게시판 어디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토익은 해커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전주 없는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카펠라처럼 시작하는 곡이었죠.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두 곡 중에 먼저 들었고요. 이어진 음악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였어요. 저는 이 노래가 여름에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전주 없이 굉장히 청량한 목소리로 확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청량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편안한 포크 음악,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어깨를 흔들 수 있는 음악인데 그 시작, 아주 오래전을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조근조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8분 반 정도 되는데 1부 시간 될 때까지 들어볼까요? 돈 맥클린이에요. 아메리칸 파이.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전주 없는 노래들을 모아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The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였어요. 우리가 그 전주가 있는 음악들은 딱 이렇게 뭐 피아노든 기타든 뭐 현악기든 악기가 싹 들어오면서 전주가 시작될 때 가수 목소리가 언제쯤 나올까 그걸 기다리게 하는 설렘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은 것 같은 이렇게 전주 없이 가수 목소리로 바로 확 시작하는 음악들은 한 번에 귀로 확 사로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설렘은 없을지언정 그냥 순식간에 그 음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전주 없이 노래로 바로 시작하는 음악들의 효과겠죠. 자, 그리고 음악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때에도 이렇게 전주 없이 바로 가사로 시작을 하는 게 더 매력적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이게 과연 현실일까? 아니면 그저 환상일까? 퀸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지금 들으신 노래 퀸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자, 오늘 전주 없는 노래 가사 그리고 가수의 목소리로 그냥 먼저 시작하는 음악들 모아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주가 사라지는 현상은 2000년대 이후에 훨씬 많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간주도 없어지고 음악의 길이도 많이 짧아지죠. 아무래도 요즘은 쇼폼의 시대이고 알고리즘의 시대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빠르게 후렴구로 사람들을 확 사라져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주부터 천천히 기다리면서 음악의 기승전결을 다 느끼기에는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전주 없는 노래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음악들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그리고 2003년에 아주 크게 히트했었던 곡이죠.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여기에 리아나의 Don't Stop the Music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전주 없는 음악들을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토토 I'll Be Over You예요. 정말 시작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보컬이 숨을 들이쉬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음악이죠. 자, 이 노래들 외에도 뭐 캔사스의 Carry On Wayward Son이라든가 그리고 비틀스의 Hey Jude 이런 노래들 아직도 제가 들려드리지 못한 전주 없는 노래들 아주 많은데요. 그런 음악들 기회 될 때 또 골든디스크에서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오늘은 토토의 음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날들 하는 너 또한 어색.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or so many years I thought I'd never
1: find.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شاخه به درخت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ان کشتار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0: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7: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삐뚤

0: 필요한 것 같다는 말, 모자를 삐뚤게 썼다는 말 모두 바르지 않은데요. 삐뚤다는 삐뚤은 삐뚤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맞게 쓰려면 액자가 삐뚠 것 같다, 모자를 삐뚤게 썼다로 표현하는데요. 비슷한 말인 빗뚤다와 배뚤다도 마찬가지로 활용됩니다. 잊지 마세요. 삐뚤은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삐뚠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서울 잠실 개표소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세 시위 27일만으로 내부의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에 밀봉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 네, 미국발 AI 과잉 투자 우려에 어제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반도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들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4: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인 어젯밤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선수단 내분 등 각종 추측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언젠가는 이야기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5: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건물 잔해 속 공간에서 버텨온 이 남성은 100시간에 걸친 다국적 구조대 구조 작업 끝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7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7일 동안 시위대에 봉쇄됐던 올림픽공원 개표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5: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위원들은 개표소 안에 있는 투표함과 투표지 등 관련 물품들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개표소. 국조특위위원들이 탄 차량이 도착하자 경찰 기동대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개표소 출입구를 막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한 명씩 옮겨지고 출입구 셔터가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특위위원들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개표소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5일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렸습니다. 개표소 안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투표록과 선거 당시 사용했던 비품 등이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가장 먼저 투표지와 투표록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물품들의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7: 이 투표지가 처음 넣었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8: 봉인이 돼 있습니다.
6: 특히 투표지 보관 장소에 감시용 CCTV가 없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 처음부터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 국조특위는 투표지나 관련 물품이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상자를 열거나 밖으로 옮기지 않고 점검만 한 뒤 30여 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송파구 선관위 현장 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가 보여줬던 미숙한 대처 등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4: 국조특위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투표함 등 선거 물품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조사를 마친 국조특위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 중엔 중국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 봉쇄 시위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5: 경기장에 들어갔던 국조특위 위원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자 흥분한 시위대가 달라붙었습니다. 버스를 타러 이동하는 위원들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떠나는 국회 버스를 향해 일부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기동대도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에 중국인이 대거 있다는 망상에 빠진 일부는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난 뒤에도 봉쇄 시위는 평소처럼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투표함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반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함 등은 송파구 선관위 건물로 옮겨져야 하지만 청사가 주택가에 있는 데다 지금으로서는 안전한 이동 방법을 찾기도 어려워 선관위는 당장 옮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국조특위도 현장을 둘러보기만 했을 뿐 반출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함이 그대로라면 봉쇄 시위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 진입을 가로막았던 30대 여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5일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시위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 대상은 1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조특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투표함이 반출되지 않아 체육단체 업무 정상화가 또다시 미뤄졌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가은입니다.
4: 우리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8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다시 번졌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우리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8: 코스피 지수가 76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5: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며 개장 7분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8: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정작 증시에는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거품론이 번졌습니다. 기폭제가 된 건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발표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다른 회사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동안 AI 반도체에 큰 돈을 쓰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더니 과잉 투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0: 메타의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 우려감이 전해졌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동안의 AI 기업들의 투자 확대 소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8: 한국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가 14% 떨어졌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도 키옥시아가 13% 하락하는 등 전 세계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메타의 발표를 반도체 수요 둔화로 연결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동안 반도체가 폭등한 만큼 작은 변수에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줄어드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 곧 나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뿐 아니라 7월 말 줄줄이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은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4: 조금 전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주가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크게 떨어지는 등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0: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의구심과 과잉 투자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1: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5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밑돌았지만 완만한 고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우려를 낮출 거란 기대감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같은 고용 지표에 힘입어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들이 약세로 돌아서자 지수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8%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5.45% 급락했습니다. 전날 10% 넘게 폭락한 마이크론은 오늘도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5% 이상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1.4% 하락했습니다. 과도한 AI 열풍에 따라 주가가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우려에 대규모 투자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겹쳐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관련 종목 약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진출 발표로 과잉 투자 우려를 키웠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사내 내부 모임에서 막대한 AI 투자 비용이 당장 회사와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 투자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통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충청권을 찾아 투자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논밭뿐이었던 충청에서 삼성의 꿈이 자라 결실을 보았다면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재용 기자입니다.
3: 지난 1991년 충남 온양에 반도체 조립 검사 라인을 세운 삼성전자. 이후 패키징과 제품 출하 등 후공정 기능을 차례로 더했고 천안 사업장까지 조성하며 충남을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키웠습니다. 이 지역을 찾아간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꿈이 충청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보았다고 이 과정을 평가했습니다.
4: 농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온양 캠퍼스는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글로벌 최첨단 HBM 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 삼성이 온양과 천안에 56조 원을 추가 투입해 차세대 HBM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온양에는 HBM 후공정 라인 5개를 새로 짓고 천안은 설비를 확충하고 낡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또한 아산에 67조 원을 들여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휴머노이드, 웨어러블 등 고부가가치 OLED 라인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차세대 낸드플래시 생산기지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팹에 20조 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청주는 SK하이닉스의 전신 중 한 곳인 LG반도체가 1990년대부터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5: 앞으로도 충청권을 글로벌 AI 혁신의 중심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3: 셀트리온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등에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전담 조직 TF를 출범해 규제를 완화하고 또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정기 국회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을 엽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오늘 워크숍에서는 국정과제와 입법과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숍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조 강연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전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부하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정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안정식 전 조정관은 계엄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김종욱 전 청장은 안 조정관의 범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최근 사전 구속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에 사는 한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뿌려줄 것을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차혜린입니다.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았던 청년 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인데요.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하죠.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우대형은 연 최고 19.4% 금리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가입 신청하지 않은 청년분들은 오늘 서둘러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부산 21도, 광주 19도, 대구 22도, 강릉 21도, 제주 22도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이 오르겠고 습도도 높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제주도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일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 용품 보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3: 7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나타난 건데요. 취재진에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잘 나올 거다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선수단 내분 문제에 대해선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그 후 폭풍, 잠시 후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실시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어제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 신청과 관련해 전체 투표용지를 재검표한다고 밝혔는데요.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3,626표를 얻어 33,582표를 얻은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를 단 44표 차로 이겼습니다. 선관위는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천 후보의 당선 무효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표차가 44표에 불과한데 무효표가 1,030표나 되다 보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소청이 인용될 경우 강석주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올해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폭염으로 유럽 전역에서 1,3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원인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1,000명이 넘게 숨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유럽 전역을 덮친 폭염으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아프리카 고기압으로 인해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하는 열돔 현상을 나타내면서 기온이 치솟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N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32강행에 실패하고 귀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4: 네, 조금 전에 전해주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의 잠깐 네. 뭐 나눴던 인터뷰도 화제가 될 정도로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쇄신의 목소리까지 큰 상태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남아공전을 끝내고도 조 3위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따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A조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조별리그가 끝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 3위로도 32강을 갈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많은 팬들께서 그 경우의 수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3: 맞습니다.
4: 다른 팀의 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네. 좀 웃지 못할 상황들도 펼쳐지기도 했고요.
3: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 경기를 열심히 본 적이 있었나
4: 맞아요.
3: 싶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점 3점, 골득실 마이너스 1 이 숫자로는 32강행은 역부족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예. 다음 월드컵에서도 이 정도의 기준은 넘어서야 된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만큼 전체적으로 실력들이 좀 평준화가 좀 상위 평준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손흥민, 이강인 이런 실력 있는 해외파 선수를 보유하고도 32강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홍명보 감독이 비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귀국하기 전에 과달라라 현지에서 마무리 캠프를 하고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는데요. 홍 감독은 뭐 국민들께 죄송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홍 감독이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한 뒤에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고,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회견장을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5: 네.
4: 근데 이 부분이 좀 태도에 대한 또
5: 그러니까요.
4: 공분을 네, 살 수밖에 없었고, 비난 여론이 워낙 가열이 되니까 이 귀국 현장에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경비 인력을 늘렸고요. 공항 경비를 좀 대폭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네, 귀국할 때 공항 분위기가 어수선했잖아요.
4: 네.
3: 새벽인데도 팬들이 많이 나와서 홍명보 나가를 외치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함께 들어온 선수들이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4: 네, 뭐 수백 명의 경찰에 뭐 이렇게 홍명보 나가를 외치는 축구 팬들, 취재진까지 모여서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실망한 팬들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끝내 입을 열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3: 예.
4: 약 40분 뒤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귀국을 했는데, 이때도 팬들이 몰려서 야유를 퍼붓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일부 선수들이 또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좀 수고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조금 다른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3: 네.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쇄신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4: 맞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대표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4: 정몽주 회장이 이제 월드컵 끝난 후에 회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직서를 내야만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3: 네.
4: 그 부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구협회는 곧 새로운 회장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껏 축구협회 창립 이래 회장 선거는 간선제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추려서 투표를 하는 간접선거로 진행이 됐다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3: 네.
4: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장 직선제 취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3: 네.
4: 대한체육회가 뭐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지금 각 종목 회장단 선거를 직선제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축구협회도 같은 맥락에 놓고 보겠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축구협회 쪽은 FIFA 정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축구협회 정관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네. 무조건적인 직선제 추진을 이게 밀어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에 정부와 뭐 대한체육회 문체부까지 나선 상황이라서 시간의 문제지 직선제의 추진은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직선제로 하면 인맥 중심의 어떤 회장 선출이 좀 해결이 될까요?
4: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네.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라고 보니까 좀 작았거든요. 200명
3: 네.
4: 안팎? 이었는데 직선제가 되면 축구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뭐 지도자나 여러 어떤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3: 예.
4: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네. 아쉽게 우리나라는 월드컵 일정을 마감을 했지만 지면 탈락하는 32강전 토너먼트에 돌입한 나라들이 꽤 많은 이변을 일으키고 있어요.
4: 네, 일단 독일이 파라과이와의 승부차기 끝에 32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나왔고요.
3: 네.
4: 사실 잉글랜드 같은 경우도 콩고민주공화국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자칫하면 질 뻔했습니다. 케인의 두 골이 나오면서 역전승을
3: 네,
4: 하고
3: 맞습니다.
4: 만약에 실제로 이게 잉글랜드가 패했다면 월드컵 최대 이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3: 예.
4: 어쨌든 좀 힘겨운 경기를 한 끝에 잉글랜드가 16강에 올랐고요. 네덜란드도 모로코에 덜미가 잡히면서 16강이 좌절이 됐는데, 네덜란드도 뭐 물론 잘하는 팀이지만 모로코도 세계 랭킹 그 FIFA 랭킹 7위거든요. 그래서
3: 네.
4: 못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네덜란드에 대한 어떤 강국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3: 네, 전통의 강호
4: 네,
3: 이미지가 있죠.
4: 덜미가 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네덜란드 쿠만 감독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이끌었던 비엘사 감독 역시 조별리그 탈락하면서 감독직을 내려놨고요. 캐나다의 제시마시 감독은 캐나다를 최초로 16강에 진출시키면서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이 제시마시 이름이 아마 익숙하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4: 우리가 홍명보 감독

0: 감독이 선임되기 전에 유력한 한국 축구대표인 감독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라서 좀 우리에게는 씁쓸한.
1: 뭔가 모르게 씁쓸함이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미국까지 공동개최국 세 팀이 모두 16강에 진출해서 눈길을 모았고 브라질을 상대로 잘 싸우고 진 일본의 뭐 경기력이라든지 네. 감독의 힘이 부족했다면서 눈물로 사죄한 모리아스 감독의 말과 행동도 큰 화제가 됐고요.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는데 역시 우승 후보죠.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를 3-0으로 네. 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고요. 오늘 이어서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12시부터 스위스 대 알제리아 경기가 열리는데 내일은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돌풍의 팀이죠. 카보베르데와 대결을 앞두고 있어서 네.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카보베르데가 산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아르헨티나와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야구계도 어수선합니다. 고교 야구에서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가 나와서 큰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0: 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였고요. 배재고와 광주 제1고의 경기였는데 배재고 선수들이 이제 광주 제1고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 덕아웃에서 좀 우리가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5.18 탱크데이 이벤트의 어떤 그 논란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당연히 지역 비하의 의미가 담긴 조롱성 응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사회적 비판이 확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광주 팀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곧바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여기서 일단 배제고 6개월 출전 징계라는 단체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좀 더 조사를 통해서 별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징계는 즉시 적용이 됐거든요. 네. 배제고가 어제 예정됐던 청룡기 2회전 몰수패 처리됐고요. 청룡기 잔여 일정은 물론이고 이제 향후 6개월간 있을 뭐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 대회, 봉황기 대회 여기에 모든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9월에 프로야구 신인 야구 드래프트가 있거든요. 사실 고3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전국 대회, 고교 대회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쇼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입도 있고요. 또 이 프로 드래프트를 눈앞에 둔 3학년 선수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어린 선수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여서 또 마음이 무거운 측면도 있습니다. 고교 야구 특히 학원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0: 네. 아마추어 스포츠잖아요. 상대 선수들의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체로 좀 응원구를 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잘 모르고 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명 중에는 한 사람이 하니까 따라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5.18 이벤트를 떠들썩했던 게 두 달도 안 됐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SNS가 생활이잖아요. 이런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나이가 어리고 아직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몰라서 한 일이라고 비판해서 벗어나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이들이 프로 선수들을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야구는 특히 프로야구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외치는 종목입니다. 예. 선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종목이 또 야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 시절에서부터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교육부와 문체부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서 지도자와 학생 선수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예비 프로 선수들이 이런 품격의 잣대를 좀 높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프로야구가 벌써 700만 관중을 돌파했더라고요.
0: 네. 6월 30일자로 700만 관중 돌파했는데 역대 네. 최소 388경기 만에 돌파. 관중 신기록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월드컵이 있으면 그 파도를 살짝 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뜨거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순위표들이 워낙 촘촘해서 야구팬들이 관심이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주중 3연전이 끝이 났는데 선두 LG가 키움을 7-5로 이겼고 한화가 14-3으로 KT를 이겼고 두산이 롯데를 8-3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8-7 SSG를 이겼는데 SSG 6연패, 기아는 3연승. 그리고 삼성이 6-1로 NC에게 승리를 했는데요. 삼성 경기 보면 김백산 선수

0: 라는 선수가 등판을 했거든요. 선발로. 이 선수가 네. 육성 선수 출신인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데뷔 전 육성 선수의 신화를 다시 한번 탄생케 하는 그런 경기를 했고요. 홈런왕 경쟁이 무척 재밌습니다. 어제 오스틴, 김도영 모두 홈런을 나란히 치면서 네. 오스틴 27호, 김도영 26호.
1: 치열하네요.
0: 네, 한 사람이 치면 한 사람이 다시 치고 네. 다시 따라잡고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이 있고 이 두 선수의 홈런한 경쟁이 팀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요?
0: 네, 3일인 오늘 타이완, 6일에는 일본과 맞붙는데요. 마주스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는 2연패를 했지만 그때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했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달여간 같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2연승까지 기대가 되고요.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미국 진출을 위해서 NBA로 그 썸머리그를 진출하면서 이 부분은 약간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충남 아산에서 329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죠?
5: 네,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연 뒤에 이 서남권에 이어 충청권 후속 보고회에 참석을 한 건데요. 예.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은 총 충청권에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OLED와 차세대 디지털 디스플레이 라인 그리고 HBM 펩과 패키징, AI 서버용 고성능 패키지 기판 등에 140조 원, SK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펩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밖의 기업들도 AI 데이터 센터에 150조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리에서 지역별 투자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5: 네,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뭐 호남 특혜 아니냐 뭐 네.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반박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특정 지역에 선물을 나눠주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라 강조했고요. 이 기업 투자 압박 논란에 대해서도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압박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구태적인 생각도 하던데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라.

0: 받고 했습니다.
1: 네,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이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수석 부좌관 회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메가 프로젝트를 홍보했더라고요.
0: 네, 대통령이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보 회의에서도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라 강조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각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1: 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8%였어요. MBS 조사였죠?
0: 네. 전국지표조사 MBS가 어제 발표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8%로 이 긍정평가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하락세가 멈춘 건가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부정평가도 35%로 이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 네.
0: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 유보는 30%였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의 약간 상승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락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0: 국정운영 방향성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56%,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36%로 역시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오차범위 이상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번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해당 여론조사를 보면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여론이 꽤 있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요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같은 기간이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인식 문항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1: 네.
0: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가 47%로 살짝 높기는 했는데
1: 네.
0: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42%로 격차는 5%포인트밖에 아, 네. 나지 않았습니다. 꽤 여론이 있는 거고요. 연령별로 특히 차이가 컸습니다. 만 18세부터 29세, 한 20대 정도의 응답자들은
1: 네.
0: 5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답했고요.
1: 젊은 층의 비율이 높네요.
0: 네. 30대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48%로 없었다는 응답보다 역시 많았습니다.
1: 네.
0: 반면에 40대와 50대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으니까 확실히 세대별로 좀 인식차가 보였고요.
1: 네.
0: 지지 정당별로도 격차가 뚜렷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77%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72%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 국민의힘 지지층 77%는 있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72%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같은 선거를 두고 지지 정당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좀 진영 논리화 되면서 이게 네. 정쟁의 소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식차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세대별로 또 성향별로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당분간 이 문제 계속 갈등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경찰 통제 하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긴장감이 꽤 높았죠.
0: 네. 이게 지난달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져 개표가 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진입이 된 겁니다.
1: 네.
0: 특히 위원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경찰 통제하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검증 계획이 알려지면서 어제 오전부터 시위 현장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1: 네.
0: 시위 참가자들은 입구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0: 공장 없이는 안 된다라고 버텼고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명, 형사 300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1,500여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1: 네. 이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하나요?
0: 네, 일단 경기장 지하로 이동해서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 상자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을 한 건데요. 폐쇄로 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검증은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특위위원들은 1시 47분쯤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었고 네. 그 사이에 투표함을 개봉하거나 투표지 수량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경기장 안에는 지금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380개 정도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투표록과 사전투표로 개표 상황표, 개표 장비, 임차 PC와 프린터 등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다만 CCTV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이번 현장 검증만으로는 뭐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 개표소는 현장 검증을 한 후에 다시 봉쇄가 됐다고요?
0: 네, 일단 특위위원들은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옮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도 옮기는 도중에 사고를 좀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문이 열렸지만 검증이 끝나고 시위대가 다시 입구 주변을 막으면서 사실상 봉쇄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는 자유혁신의 황교안 대표 또 이용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혼자 막았던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여성, 이 여성도 네. 현장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을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관위 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0: 네,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자세를 바꿨지만 국민의힘 명확하게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동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추천권 야당에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토론회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당무감사위원장이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사전투표제를 폐지를 하고 헌법소원도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뭐 당론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를 가리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연일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청와대 오찬 회동을 두고 이 당내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에게 큰 울림과 정문일침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어제 SNS에 정 전 대표가 남겼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네. 두 분의 말씀이 다 옳고 정답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평소 우리 안의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라며 내부 단합을 강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통합과 화합을 늘 강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는 없다라면서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을 꽤 자주 가고 있잖아요. 어제는 광주와 순천을 또 갔더라고요.
0: 네, 호남에서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날이 전북이었고 어제는 특히 전남 광주를 통합특별시 5월 어머니집 그리고 전남 순천의 아랫장을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5월 어머니집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18 헌법 전문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정 전 대표가 던졌는데 또 최근에 배제고 논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은 30% 이상이 몰려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1: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네요.
0: 네, 이번 전당대회에 권리당원들에게 1인 1표제가 처음

0: 처음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1: 네.
0: 정 전 대표는 그 전날에 있었던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안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0: 이거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했던 꼴이다라면서 네. 총선 승리와 연속 직권만이 검찰개혁의 가장 확실한 담보다라고 했는데 정 전 대표가 가져가고 있는 검찰개혁 의제를 본인이 그대로 뺏기진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1: 김민석 전 총리가 또 당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일정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인 충청행을 선택했어요.
0: 네, 하필 충청행인데 충청도가 정 전 대표 고향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전당대회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상인회도 만나고요. SK이닉스 청주 캠퍼스도 방문을 했는데 또 어제 같은 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충청권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와 겹쳤기 때문에 이런저런 화제를 낳았습니다. 김 전 총리는 메가 프로젝트 실현 뒷받침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최대 과제다라면서 메가프로젝트 관련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3: 네, 장마철 하늘은 쉴 틈이 없는데요. 지금도 수도권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와 전남 남부를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에도 내려서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그리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세종, 전주가 30도로 주말 내내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네, 1300님 하루는 긴 것 같은데 일주일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갈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도 지난 수요일부터 진행을 해서 이번 한 주 아침에 뉴스 함께 했는데 일어나는 건 좀 힘들었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느낌입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류수민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1033님이 신청하신 노래 프랭크 스나트라의 마이 웨이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차 용품도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차혜린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국내 한 항공사가 특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항공편에 간호사 출신 승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항공사들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모순된 행동을 해왔죠. 자사 승무원들에게 구두와 정장 차림을 강요한 건데요. 움직임이 불편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이미지를 앞세웠던 항공업계, 이번 변화를 계기로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면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세일.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2일 5.4% 떨어지며 이틀간 낙폭이 11%를 웃돌았습니다.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날 10.6%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5.49% 하락했고 샌디스크, 마벨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도 낙폭이 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 떨어진 반면 다우 지수는 1.1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해 브렌트유는 0.3% 오른 배럴당 $71.80,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2% 상승한 배럴당 $68.69에 거래됐습니다. 이란군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오판도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알리 압돌라히 이란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내고 이란을 향한 모든 위협과 침략에 이란군이 가할 가혹한 보복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폭사한 하메네니의 장례 일정은 오는 4일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고향인 마슈하드에 안장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건물 잔해 8일째 매몰돼 있던 40대 남성이 현지 시간 2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생존자는 43살의 경비원 에르난 힐로, 지난달 24일 연쇄 지진 발생 당시 자신이 일하던 라과이라주 해안 쇼핑센터 지하 2층에 있다가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조작업에는 베네수엘라는 물론 미국, 칠레, 포르투갈 등 7개국 구조팀 수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어제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홍 감독은 최근 제기된 선수단 내분 문제에 대해 선수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내분은 없었다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기용 문제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 최고 40mm, 전라권과 경상권에 최고 30mm입니다. 소나기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2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저의 몰입학습법은 아이들의 생활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아이들 역시 자기 일처럼 느껴질 때 몰입 스위치가 딸깍 켜졌고 현실에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참여하는 순간 깊은 몰입을 경험했어요.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순간은 아이가 사는 현재에 있습니다. 공부가 자기 삶과 이어질 때 몰입은 물론이고 살아갈 힘까지 배우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새로 지어질 반도체 공장 등에는 대규모 전력과 물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공급 계획이 어찌 되는 건지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2부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부는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등 청년 민심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영남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 공동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도마가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도마가입니다. JJ님이 새벽부터 풀메고 있습니다. 죽을 맛이네요. 그러나 오늘도 시선집중 변함없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4: 해가 좀 떠오르면 일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름에 낮에 일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5: 네.
4: 하여간 해가 좀 그래도 햇빛이 좀 덜할 때 뭐 일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낮에는 좀 일을 좀 쉬셔야 됩니다.
5: 네, 네. 초심마음님은 다음 주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 촌철님들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또 많이 오고 있잖아요.
4: 참 때늦은 장마입니다. 그렇죠?
5: 그렇죠. 예년보다 뭐 한 열흘 정도 늦어졌다 그러더라고요.
4: 그런데 뭐 이제는 장마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던데
5: 네.
4: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씨가 변덕을 넘어서 거의 미쳐있기 때문에. 네. 왜요?
5: 아, 네. 아니,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저도 살짝 맞고 왔거든요.
4: 그러니까
5: 네.
4: 옛날에 그냥 장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를 않는 거죠.
5: 그러니까요. 이사나님이 계신 곳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고 올려주셨고요. 왔다따 뚜루케님이 50번째 생일을 맞는 아침입니다. 저는 인생 딱 절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JB 이건 저의 욕심일까요?
4: 아니요. 뭐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남은 50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혹시 구상을 하셨습니까?
5: 헉?
4: 네.
5: JB는 구상하셨어요?
4: 아니요.
5: 근데 왜 물어보세요?
4: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 뭐 이런 생각 좀 들어가고 저 개인적으로
5: 아,
4: 저 아유, 개인적으로는
5: 건강 그러면. 관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더 오래 사실 겁니다.
4: 네. 넘어가고요.
5: 네, 저희가 7주년 때 그런 댓글 있었거든요. 앞으로 70년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댓글 있었거든요.
4: 아, 70년 더 해서 그러면 이제 70년 더 하면 몇 살이 되나? 90살이 되나? 100살이 되나? 네. 아무튼 네. 넘어갔고요. 네.
5: 네. 그리고 1350님.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네요. 다마가는 일본 분이십니까? 아, 제이비 진짜 발음을 잘해주세요.
4: 뭘 어떻게 더 잘해요. 더 막가.
5: 네, 저는
4: 더 막내 작가의 준말입니다.
5: 맞습니다. 다마가, 다마가, 다나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4: 백악관 관계자가 뉴시스에 서면 논평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쿠팡 관련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래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먼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 이러한 어떤 판단과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냐 사실에 기초한 것이냐 이것부터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백악관 관계자의 그 논평은 그 전날 하원 법사위가 내놓은 중간 보고서를 보고 아마 지금 한 얘기 같은데 그 중간 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 범인인 전직 직원을 만나 장비를 회수하고 강물해버린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강요와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거 전에도 쿠팡이 주장했던 건데 국정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5: 어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정원이.
4: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하원 중간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검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쿠팡이 주장하고 내놓은 자료 갖다가 그대로 복붙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백악관 관계자가 다시 서면 논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 근데 이래도 됩니까? 왜냐하면 한국 정부의 반론이나 해명 이런 걸 지금 안 들은 거잖아요.
4: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 대응해야죠.
4: 맞대응해야 되는 거죠.
5: 해야죠.
4: 그래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문제는 백악관 관계자의 어떤 이런 그 논평이 그냥 논평에 그치지 않고 어떤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 무역대표부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정부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근데 박일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은 어제 그 하원 보고서에 관련한 거고 이 백악관 논평에 대한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청와대나 뭐 더 윗선에서 뭔가 입장이 좀 나와야 될까요?
4: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그 또 청와대로 가려면 이제 그 또 격식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공식성을 띠는 것이냐, 대표성을 띠는 것이냐, 뭐 이에 대한 어떤 이제 판단이 먼저 있게 되겠죠.
5: 그러니까요. 네.
4: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 네, 다솜님이 로비가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임재필님은 미국에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쿠팡 사태 같은 게 일어났다면 그 기업을 그대로 둘 겁니까?
4: 두면 안 되죠.
5: 네, 네, 라는 의견들 들어와 있고요. 이거 어쨌든 ING 현재 진행형의 문제니까요. 계속 관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4: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그저께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협회 주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양양자, 김재원, 우재준 최고위원 그리고 권영세 의원 등등이 잇따라 학생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징계 재고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 네, 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일종의 탄원인데요. 탄원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미 징계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징계 결정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더 큰 논란과 공방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뒷북이고 무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먼저 하겠고요.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징계 대상자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해요.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그 정상을 참작하거나 용서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징계 감면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한번 칩시다. 하지만 이런 결정엔 조건이 따릅니다. 반성의 진정성, 뭐 이게 조건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고 기초고 피해자의 용서 또는 피해자에 의한 징계 감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지금은 징계 재고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해야 할 건 배재고와 학생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징계의 재고는 맨 나중에 피해자의 용서와 동의를 구하고 나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정치권은 나서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5: 어떤 거죠?
4: 진정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이걸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재고 정문 앞에 야구부의 혐오 응원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늘어나자 맞불 응원 화환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계속 전해졌습니다.
5: 네.
4: 얘들아 기죽지 마. 자랑스럽다. 배재고 힘내자. 배재학당 자유정신 지지한다.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 등등의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쭉 늘어섰고요. 바닥에는 아들들아 이런 쓰레기 보고 상처받지 마.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 엄마가 지켜줄게. 등등의 문구가 담긴 인쇄물이 부착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진짜 엄마들이 세우고 붙인 건지 아니면 엄마를 가장한 극우 인사, 극우 단체들이 그런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행위가 배재고 야구부의 탄원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이 나서려면 이런 행위를 규탄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를 혐오의 선전선동장으로 만들고 역사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온한 시도를 강력 규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안 하면서 징계 제고만 요청을 하면 극우 정세에 올라타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돌아보라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5: 네,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라는 화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었냐라면요. 변호사 이하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에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한때 감치되기도 했던 그 변호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화안을 보내고 있다. 이걸 전해드리고요.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마켓님 등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광주 제1고 학생들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인디고 기윤님도 왜 늘 가해자만 감싸고 도는 겁니까? 라는 물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떠돌이 사냥꾼님은 학생들도 밈처럼 저런 조롱을 하다가는 자신이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제가 쏠게요님의 댓글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쏠게요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멀리 보면 이거는 벌이 아니라 교육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4: 좋은 말씀이시네요.
5: 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은 낮 1시 10분쯤 경기장에 진입해 약 40분간 지하 보관 장소에 있는 투표함과 각종 선거 서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는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4: 네, 출입구 봉쇄 27일 만에 이루어진 현장 점검인데요. 위원들은 지하 보관 장소로 이동을 해서 40분가량 투표함 보관 상태와 이송 이후의 관리 절차, 잠금장치 관리 실태, 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점검을 했지만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 의견 등을 고려해서 보관 중인 투표함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 전해드리고 관련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5: 어떤 걸까요?
4: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지난 지방선거에 선관위 등이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2%,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7% 나왔다고.
5: 생각보다 평평하네요.
4: 부정선거 있었다고 보는 응답이 42% 나왔다는 것이 저는 좀 놀랐고요.
5: 네.
4: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0대의 경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가 53%, 없었다가 32%였다고 하고요.
5: 차이가 많이 나네요.
4: 30대는 있었다가 48%, 없었다가 36%였다고 합니다.
5: 어허.
4: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다가 77%, 없었다가 19%였다고 하고 보수층에서는 있었다가 64%, 없었다가 29% 나왔다고 합니다. 자, 청년층과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정선거론에 쏠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층의 정서와 인식에 올라타기 위해서인 듯한데 자,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도 국가의 장래,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평균으로만 따져도 42%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태는 부실선거인 건 명백하지만 부정선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선거로 바라보는 이 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올라탄다? 이러면 나중에 도대체 어떤 후과를 감당하려고 이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더 면밀하게 자세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5: 네, 황명숙님이 선관위가 비리로 범벅인데 그래서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신원섭파님은 부정선거를 믿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고요? 이거 큰일인데요.
4: 정말 큰일입니다.
5: 라고 올려주셨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들 못 믿는 거냐. 부실인 줄 알았지만 이걸 부정으로 보는 거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고요. 상록수님.

0: 그리고 달빛소녀님 등 많은 분들은 어제 국조특위가 가서 그 투표함과 그런 상자들 뭐 이런 것만 확인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서 좀 뭘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와야지 저거를 왜 계속 그냥 두는 겁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체육관 밖의 상황도 또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경남 사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선거 결과가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의원수가 6대 6 동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의장을 뽑아야 하는데 동수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주당 소속의 최용석 의원이 그저께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겼고 그 결과 하루 뒤에 의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최용석 의원이 7표를 얻어서 의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그림인지 뭐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0: 그러니까 의장 선거가 내일인데 오늘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당적을 바꿔서 자신이 의장이 됐다는 건데요.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심과 달리 일신의 영달을 꾀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방법을 쓴 겁니까? 구태 중에 구태인 철새 방법을 쓴 겁니다. 도대체 최용석 의원은 뭘 믿고 이런 짓을 감행을 했을까가 저는 오히려 궁금했는데요. 아마도 민심이 다시 나서서 바로잡을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선거는 4년 뒤에나 있다.
0: 아...
1: 라는 거고요. 자, 4년 뒤가 아니라 1년 뒤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의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 라는 어록. 혹시 이거 참고한 건가요?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이런 겁니다. 민심 알기를 길거리 굴러다니는 깡통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민심을 발로 뻥 차버렸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0: 네. 그래서 의장이 된 최용석 의원이 소감을 뭐라고 남겼냐. 짧게 한마디만 했대요. 의원들 잘 모시겠다. 이것도 전해드리고요. 춘철님들의 댓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정민님 뭐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LCMBFJ님은 당적을 바꾸는 거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1: 네.
0: 라고 올려주셨는데 최용석 의장님 앞으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수는요?
1: 5월 13일 경기도 포천시의 모 사단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오후 6시 56분경에 저녁 식사 후 야간 훈련 장소로 이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조치 후 119 구급 차량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군이 조사 결과를 어제 브리핑했는데요.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2: 유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췌장암이 사망의 원인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민간 법의 자문기관 두 개소에 의뢰하여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0: 네, 여러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원인이 이걸로 밝혀진 건가요?
1: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짚을 점이 있습니다. 왜 2개월 전부터 췌장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사전에 체크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에 대한 군 설명이 있었습니다. 훈련 전 건강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고인이 만성질환 여부 등을 표기하는 항목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문진표 외에도 훈련이 시작되기 전 고인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당일에도 거점 이동 전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인원 13명을 열외 조치를 했지만 고인은 직접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군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인이 알리지 않아서 그리 됐다라는 아마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비군이 알아서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군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훈련 참가 가능 여부에 대한 개인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묻는 문항을 7개에서 13개로 늘려서 그저께 1일부터 현장에서 적용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13개 항목으로 다 걸러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좀 점검할 사항이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0: 네, 푸른달님이 사망 원인이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올려주셨고요.
1: 네.
0: 옥황상제님도 헬기로 옮겼으면 어땠을까요? 환자인데 훈련받도록 했어야 할까요? 라는 물음 보내주셨습니다.
1: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저희가 여러 측면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전기와 용수 공급이 필수라고 하는데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지. 자, 이걸 좀 짚어볼 텐데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엄청 바빠지시겠네요, 또.
6: 그렇습니다.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인프라 부서가 돼가지고요.
5: 네.
6: 도로, 철도는 국토부에서 깔고 물과 전기는 기후부가 공급하고.
5: 네. 그러니까. 근데 전기 공급에 지장 없습니까?
6: 네. 최근에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분들이 급히 지어야 되는데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짓고 싶은 데서 알아서 전력 공급도 해봐라고 하니까 그 한국으로 막 넘어옵니다. 28년까지 되냐? 30년까지는 되냐?
5: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6: 한국의 전력이 되면 한국으로 오겠다.
5: 그래요?
6: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삼전 믹스 말고도?
6: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관심이 많죠.
5: 그래요?
6: 네.
5: 그것까지 유치하려면 지금 도대체 발전소를 몇 개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6: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신한울 5-6호기 이 저 원전을 더 지을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5: 예.
6: 그때 소위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논의를 했는데 더 짓는 걸로 그때 결론이 나서 이제 짓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이 세울로 바뀌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원전을 안 지었으면 지금 전력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숙의 끝에 그걸 짓기로 한 게 올해 내년에 들어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5: 예.
6: 1.4기가짜리 두 개가 올해 내년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걸로 이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잘 계산하고 속도를 높이는 게 숙제입니다.
5: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서남권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6: 네.
5: 공급해야 되는 전력만으로도
6: 네.
5: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기존 에너지하고 이제 이른바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갖고는 안 되는 거죠.
6: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다행히 그 영광의 한빛 원전이 여섯 개가 있어요.
5: 예.
6: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호남에는 그동안 전력을 쓸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전력을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냈거든요.
5: 네.
6: 적게는 한 3기가에서 많게는 5기가 정도를 매일 송전을 해야 되는데 그 송전 선로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 선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송전망 반대가 늘었는데 이제는 광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한빛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그 동네에 공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전력에는 다른 숨통이 트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5: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호남 지역에 짓겠다라고 했던 반도체 공장 기념 발표된 계획대로만 되면 그거로만 한정이 된다면 지금 그 공급되는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6: 조금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고 원래 이제 충남 지역에 석탄 발전소가 30개가 있는데요.
5: 네.
6: 그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면 다 그냥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LNG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환해 아직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게 있는데 일부 열병합도 필요하기 때문에 열병합은 보통 LNG로 하거든요.
5: 네.
6: 그런 거를 한두 개 정도 붙여주면 현재 캐파 정도는 수용 가능할 거로 봅니다.
5: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이 만약에 그 더 늘어난다면?
6: 그러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 24시간이면 이제 거의 기저전원의 성격에 가까워서
5: 네.
6: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5: 그렇죠.
6: 그러면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5: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햇볕이 날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 공급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많이 나오잖아요.
6: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현재 전력망은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
5: 네.
6: 그 일종의 거대한 전기 수영장 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의 일종의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가 한꺼번에 수영장 풀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그 수영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쓰는 거니까 뭐 일시적으로 바람이 안 분다든지 뭐 구름이 많이 낀다든지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전력망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5: 어제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추가 원전 건설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6: 네.
5: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조만간 결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6: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5: 예.
6: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GDP가 늘어나면 전기 수요도 뭐 따라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것과
5: 예.
6: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현찰이거든요.
5: 그렇죠.
6: 그 현찰에 맞게 전력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얼마만큼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12차 정기본을 저희가 대략 정기국회 전후로는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5: 그러면 정기국회 전에 뭐 추가 원전 건설 계획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6: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 의견까지를 충분히 들어서 어떤 전원을 넣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특히 2040년까지 기후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5: 네.
6: 석탄을 줄이면서
5: 그렇죠.
6: 재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를 감안해서 소위 안정적 기저전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비중을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5: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6: 들어봐야 됩니다.
5: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원전 한기 추가 건설 이런 걸로 안 될 것 같은데
6: 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5: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6: 네, 고민이 많습니다.
5: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의 혹시 계획이 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6: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5: 예.
6: 그런데 과거에 막연했던 전력 수요 증가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제 전기차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6: 그리고 이제 건물의 난방도 이제는 히트펌 프로그램이 이게 다 전기 수요거든요. 이런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용인과 호남의 현재까지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만 해도 그게

0: 우리나라가 APR 1400이라고 해서 1.4기가짜리 원전을 넣었는데 그게 15개 정도 들어가야 양쪽 반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 만만치는 않습니다.
1: 근데 만약에 원전을 추가 건설을 하더라도 이제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그 현실적 과제가 되는 건데 뭐 네. 연관 거기서 뭔가 더 이걸 증설할 수 있는 여지나 뭐 땅 이런 게 있습니까?
0: 뭐 이건 좀 더 이제 전문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추가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 새로 부지를 안 만들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영덕 같은 경우는 새로 부지를 만든 경우고요. 그러니까 한빛 영광 원전에는 두 개를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고요.
1: 아 땅이 영광에는?
0: 네. 예. 그리고 이제 저 울주 쪽에도 두 개를 더 지을 땅이 있다고 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0: 새로운 부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1: 그러면 최소 4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다.
0: 부지는 있다.
1: 부지는 있다.
0: 네, 이제 그 꼭 필요한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건 다 감안해서.
1: 근데 보통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0: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면 대략 한 13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거고요.
1: 이미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0: 건설을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은 한 7년 걸립니다.
1: 7년.
0: 네, 근데 건설 지금 시간은 7년.
1: 예를 들어서 호남 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당기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0: 그러면 용인을 그렇게 하고 네. 호남도 동시에 추진한다.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원전 건설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근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탈 원전 정책은 공식 폐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0: 그거는 이미 연초에
1: 다 끝난 얘기고.
0: 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서 쓴다. 고 이미 그렇게 하고.
1: 그러면
0: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탈석탄을 우선해야 한다.
1: 탈석탄, 탈원전이 아니라.
0: 네, 탈석탄을 하고 재생과 원전을 섞어서 쓴다.
1: 그러면 재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좀 더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0: 네, 재생을 늘리는 게 원래 78기가까지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100기가 이상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필요한 전력으로 보면 100기가를 조기에 달성하고 그 이상으로 재생을 늘리고 또 필요한 배터리도 더 추가로 붙이고 양수 발전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 한국이 전력 공급만 된다면 한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외국 기업이 줄 서 있다면서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줄까지는 아니고.
0: 줄까지는 아니고 지금
1: 이건 그러면
0: SK 최태원 회장이 그러니까 3기가에서 5기가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이미 얘기했고
1: 그러니까요.
0: 지금 GS 건설에서는 동해에 대략 한 2.4기가 이상의 데이터 센터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전력 공급이 우리나라만큼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어서
1: 그런데 수용 여지가 있습니까? 정관님이 보시기에 외국 기업을 유치할 여지가 있습니까? 전력 공급의 한정에서 본다면
0: 현재는 가능한데요. 이게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는 그 고압 전력이 필요합니다. 소위 365kV의 고압 전력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수요지가 있으면 공급이 전력이 따라가는 건데요.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그러니까 365kV의 고압망이 있는 곳 중에 땅이 있는 곳이 있어?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데
1: 그럼 바로 그건데
0: 네.
1: 근데 그걸로 한계가 있어서 송전망을 다시 깔아야 된다면
0: 네.
1: 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또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소위 공중으로
1: 네.
0: 송전망을 설치하는 것하고 지중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한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좀 갈등이 있더라도 공중으로
1: 송전탑 했는데 채워서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민 갈등이 저 예견된다 그러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1: 지중화한다.
0: 지중화해서 마을 가까이 지나가는 것은 어지간하면 지중화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예.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이제 공중으로 해서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1: 예.
0: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1: 예.
0: 속도를 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1: 그러면 울주에 그러니까 그 두 기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영광에도 두

0: 2기를 추가 건설할 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2기씩을 건설한다고 치면 송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거는 이제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의 송전망으로도 감당이 가능한 곳이 있고 예. 추가로 늘려야 될 곳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 번도 고려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전력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컨대 이번에 이제 영덕에 2기를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영덕에 2기를 짓기로 한 것은 기존 송전망으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데 영덕이 예를 들어서 더 지어야 된다 그러면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용수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문제 없습니까? 충분히 공급 가능합니까?
1: 섬진강하고 영산강의 현재 댐에서 가지고 있는 총량이 한 15억 톤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발전만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대체 부지도 있고 또 물기를 약간 조정하면 이제 가능한 게 대략 한 50만 톤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화요일 날 그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을 가봤는데 여기는 다행히 이 그 여러 가지 지형이나 환경 파괴 정도나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 댐을 증고하면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댐을 좀 높이면 하루에 한 30만 톤 정도의 용수 공급은 추가로 할 수 있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댐에 더 붙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추가 용수를 공급하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 좀 물기를 조정하고 하면 현재 65만 톤 혹시 좀 더 늘어날 것까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대략 한 생활하수 포함해서 한 100만 톤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0: 저희가 그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했는데 전문가는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물을 재활용하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총 용수 공급량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용인에 150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쓰는 양은 200만 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댐에서 공급해 줘야 될 양이 150만 톤이고 말씀하신 대로
0: 재활용으로
1: 그 공장 내에서 재활용하는 게 그 공장당 40만 톤씩은 다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뭐 150만 톤이 아니라 거의 한 220만 톤, 30만 톤 정도 되는데 공급량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자기네들은 재활용 안 하고 좋은 물만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광주에 생활하수 처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대략 한 30만 톤 정도의 물을 재활용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고
1: 뭐
0: 정리하면
1: 아주 여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럼 마지막으로 전력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전기 있잖아요.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1: 전기 요금은 고민이 많은데요.
0: 이게 기존 산업용 요금하고 또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1: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아니라 일반용 전기 요금 체계에 묶여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걸 다시 산업용으로 전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는데 기왕에 이제 일반용 요금 체계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세일즈를 하려면 전기 요금 값이 얼마다 이걸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0: 근데 혹시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혹시 그 부족한 그 전기 요금을 보충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게 오르는 건 아니겠죠?
1: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제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되게 그 첨예한 경쟁을 하는 게 주로 산업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경쟁을 안 하는 영역이 일반이거나 주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주택용 전기 요금이 훨씬 싸고 산업용 요금이 상당히 비싼 뭔가 체계여서
0: 마무리 해야 되는지 지금
1: 산업용 요금을 조금 낮춰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장관님 말씀 뭔가 복선이 있는 듯한
1: 아닙니다.
0: 느낌. 아니 네. 그건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1: 나중에 필요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0: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
1: 네.
0: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0: 싶죠.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2: 오늘은 한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느 여름날에 마포대교를 걸어서 퇴근을 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석양이 예쁘길래 벤치에 앉아서 캔 음료를 마시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1: 아, 마포대교에 벤치가 있어요?
2: 벤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행인들이 남성을 힐끔거리기 시작하더니 멀리 돌아가고 좀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아, 예.
2: 벤치 옆에 찌그러진 캔 몇 개가 놓여있고 하필 또 앞에 난간이 있다 보니 니까 남성은 그냥 풍경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행인들은 다른 장면을 좀 떠올렸던 거죠. 그때 단 한 사람이 남성한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3: 제가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어떤 노후 신사 할아버지가 제 옆에 와가지고 뭐가 힘드냐고 얘기를 하면서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려줬을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누구한테는 이렇게 관심이 필요하구나. 누구한테는 연결이 필요하구나.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1: 이분이 누구예요?
2: 이분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주상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노신사의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12년째 일을 하고 있는 베테랑 상담원인데요.
1: 아, 이날이 이게 계기가 돼서?
2: 네, 이걸 계속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이제 365일 24시간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 곳인데 정부가 자살 사망자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지난해부터 통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작 그 최전선인 현장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곳으로 어떤 전화들이 걸려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 나 죽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하고 전화 툭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경찰의 위치 추적하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경찰이 보고해주면 천만다행인 거고 실제로 가서 보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모든 전화의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차라리 장난 전화인 게 더 안심이 되죠.
1: 상당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 네.
1: 왜 못 버티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원이 20명 정도가 있는데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엔 상담원 5명이서 하루에 80건 많게는 100건 가까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주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가 분산이 되는데 야간에는 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 서울 전역에 전화가 이제 몰려오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상담원들이 응대를 하는 사이에도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건데 받지 못하는 대기 전화가 100통을 넘어가는 날들도 있다고
1: 합니다. 아니 이게 성격이 그러니까 중간에 끊을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래서 그 걸려오는 전화를 다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3: 모니터에 뜨거든요. 대기 건수가 떠요. 만약에 대기 전화 안에 정말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좀 빨리 구조화시켜서 끊어야 될 전화도 있는데 그거 끊기 되게 어렵거든요. 먼저 전화 끊는 것도 민원이에요. 왜 먼저 전화 끊냐. 그럴 때 좀 힘들어요. 상담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 네, 또 그 민원도 참 다양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기분이 나쁘다. 뭐가 신나서 그렇게 목소리 톤이 높냐. 뭐 왜 대답만 하냐. 해결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런 악성 민원을 상대를 하는 동안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전화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까지도 이 상담원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1: 근데 일이 뭐 전화 응대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전화를 이제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와 연계를 해서 현장 구조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1: 네.
2: 이 밖에도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를 하고 유족들도 지원을 하고 또 사례자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자살 예방 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사실 정신 건강 업무가 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 네.
2: 다만 어디는 직영이고 어디는 민관 위탁이고 이렇게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처우는 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용 형태도 공무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제각각이라서 사실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는 영역인데 항상 그런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고 낮은 근속률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한계도 느끼고 악성 민원까지 이제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근 인력의 평균 근속 연수가 3.3년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번호가 굉장히 오랫동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번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애 마지막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누르는 번호이기도 한데 정작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근로 환경이나 처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자살 예방의 최우안정만도
1: 그렇죠.
2: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2: 네.
1: 참 손볼 것이 많네요. 그죠?
2: 여러 가지로.
1: 알겠습니다.
2: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 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6: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5: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6: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구나. 알려줘서 고맙네.
7: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8: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1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 제주도와 전남 남부부터 다시 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더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또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단은 호우특보 수준으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지금 수도권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 낮에는 서울 전주 30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내일은 더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청년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들의 체감도는 어떨까요? 오늘 좀 이 문제에 집중해 보려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남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그리고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사실 오늘 토론 주제는 이제 지금 청년 문제의 실상이 뭐냐. 네. 청년들이 극우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아니라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기성 정치권 정치인의 시각이 과연 타당하냐. 속칭 꼰대스러움은 없는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한 분님 이걸 네. 좀 듣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네. 어느 분한테 먼저 좀 그 여쭤봐야 될 것. 우리 그 김영남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4: 저는 이제 가장 큰 오해가 뭐 매 선거 때마다 이번에는 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다. 뭐 이번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뭐 남성은 어땠다, 여성은 어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팩트는 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투표시의 선택지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나 또는 투표의 효용감을 어느 정치 집단도 지금 청년들에게는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팩트인데 투표하는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을 가지고 아 이렇게 청년의 표심이 일로 기울었다, 뭐 절로 기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판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1: 기성 정치권에도 별로 기대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4: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정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대도 없고 신뢰도 없다. 우리 부의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5: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청년을 바라볼 때 보고서로 바라본다는 측면이 좀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아시다시피 SNS를 본인이 직접 되게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가장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 여기 있는 살아있는 민심들을 좀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제가 만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보고서 형태로 청년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청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1: 대상화해버려요.
5: 그래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나에게 표를 줄까 약간 이런 정복의 언어가 느껴질 때도 좀 많이 있거든요.
1: 지금 동원 대상으로 삼는 거죠.
5: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들도 그걸 다 느낀다고 저는 보고요.
1: 네.
5: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청년들이 모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하는 이유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우리는 권력 가지지 못한 근데 우리에게 계속 표를 달라고 어필하러 오는 뭐 정책을 뭘 할까 이런 식으로 되게 시혜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이걸 주면 나에게 표를 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좀 더 노골적인 버전으로 두 분 다 지금 그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5: 네.
1: 그렇죠?
4: 예.
1: 그러면 이제 그 선배 정치인들하고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4: 네. 네네.
1: 그럼 그냥 본인 두 분이 체험한 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돼야 된 거예요?
5: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뜨거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촉법평론가 정민철이라는 칭호를 또 새로 얻었는데요. 저는 그 칭호를 듣는 순간에 이제 저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별의 순간이요?
5: 어쨌든 지금 또 뭐 청와대 선물 같은 것도 제가 언박싱을 했을 때 그 의미에는 이제 민주진영을 지지한 청년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서 저에게 그런 선물을 줬다는 게 이제 그 지지한 청년들에게 되게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영상을 찍었던 건데 뭐 천하고 상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청년들이 이걸 어떻게 소화했냐면요. 그래서 천상계 정민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있게 유머 있게 또 소화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치권에 있는 또 진영에 있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비판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좀 잘 모른다라는 측면들 많이 느꼈고.
1: 내리 깔아본다라는 말씀이십니까?
5: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 촉법평론가라는 칭호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후에 또 제 트위터 글을 공유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는 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부각해 주셨어요.
1: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례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이제 얘기했던 유심 작가님 말고 네. 다른 정치인에게서도 그런 시선 그런 태도를 혹시 느끼셨어요?
5: 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저에게 뭐 지금부터 석사 박사 밟고 뭐 해서 한 50대쯤에 정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정치인분들 계셨고요.
1: 아, 그랬어요?
5: 30년 뒤죠 지금으로부터.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남 대표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청년들의 지지율을 잡으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4: 저도 이제 선거 캠프에 있다 보면은 정말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되거나 이랬을 때, 아 뭔가 좀 청년 정책 그 좋은 것이 없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도 유권자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 정치인들의 집에 있는 아드님 따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뭔가 선물 주듯이 정책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도 다른 세대의 유권자들이랑 똑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 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에게 지금 닥치게 될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그때그때 즉석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그때 청년 정책 없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당에서 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은 사실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1: 쉽게 말하면 이제 일상적 어떤 그 교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건 안 하면서 그냥 일회적으로 뭔가 하나 툭 던져주는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4: 맞습니다.
5: 네. 하나 남기고 싶은 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지만 또 같이 느끼셨다시피 일부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소수지만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청년들은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4: 실제로 이번에 근데 사실 그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는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후보로서 또 그다음에 한 사람의 또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는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제가 또 성과를 내는 만큼의 그 헌신하는 만큼에 대한 대우는 똑같이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좀 이제 청년 특화 정책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두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혜적인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이래서 월세 지원이라든지 청년 네. 펀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속칭 약발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0: 뭐 실효적인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네. 그럼 이 정책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월세를 매달 부담하는 것이 지금의 월세 인상률에 비해서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정책은 사실 청년 정책이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 정책인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청년 전체에게 근데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럼 전체 월세가 그냥 20만 원 올라가는 효과가 되니까 이거는 나쁜 정책이 되는 거죠.
1: 아, 그렇네요. 예,
0: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을 볼 때 청년층 안에서도 모든 청년에게 사랑받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는 것이고 고소득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는 것이고 자산의 수준에 따른 정책이 있는 거라서 결국엔 타겟팅도 각 정당이 자신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유권자에 대해서 또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세대의 유권자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1: 부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일단 정치권에서 청년에 얘기할 때 40대까지도 요즘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들도 알 건 다 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 느낄 건 다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에게 뭘 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런데
1: 네.
2: 청년들이 정치에 묻는 질문은 딱 하나거든요. 내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희망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저도 윤석열 정부 때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1: 그래요?
2: 그럴 만큼 지금 청년들이 바란 건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희망을 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희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2: 예를 들어서 탈모야 건보 적용 때도 이게 초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 남성들 많이 있는 커뮤니티 둘 다 반대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둘 다 반대 세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1: 왜요?
2: 심지어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가장 주요했던 반응은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돈을 써도 돼? 여기에 대한 공포가 실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어쨌든 마타도식 공격으로 이제 부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맥락을 다 제거하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공포가 지금 청년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저빚이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이 공통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월세 지원을 하든 탈모약 건보 적용을 하든 어떤 정책을 하든 시혜적이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들은 오히려 내가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 공포 감이 먼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 또 한 결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청년 목 비례 의원을 배정을 한다든지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또 접근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2: 일단 저는 이번에 이제 저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출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진영 안에서 청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전을 안 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청와대 청년 비서관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든다든지 했지만 가장 이제 그런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굉장히 지명되거나 아니면 임명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깔보는 이런 시선이 굉장히 크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1: 그래요?
2: 네, 같은 실제로 동료로서 같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쟤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을까? 누구 빼일까? 뭐 이런 시선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거죠.
1: 그래요?
2: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치라는 이 판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당원들에게 선택받도록 하거나 혹은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남을 통해서 청년들이 진짜 정치의 주체로서 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청년 목 이거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그 정치권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나 배움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1: 그러면
2: 생각합니다.
1: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러기 위해서 후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1: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고
2: 네.
1: 통과하기 위해서 청년 가산점 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2: 네.
1: 그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0: 제가 가산점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준비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다시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특히 청년층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 이제 출마를 했었고,
1: 네.
0: 근데 이제 가산점이라는 것이 제가 받은 표에. 비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표가 많지 않으면 사실 가산점의 효과는 그렇죠. 거의 없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박빙으로 갔을 때나 가산점의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유에 이제 지금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때 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출마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 한편으론 또 정부에도 청년과 관련된 부처를 지금 이제 만들겠다라는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럼 맞아요.
0: 예. 예, 요즘에 이제 청년처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사실.

0: 이제 그 특히나 행정부의 청년과 관련된 자리를 만들 때 핵심인 것은 권한과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불분명하면 사실 권한을 줘도 권한을 쓸 곳이 없지 않습니까? 미션은 있는데 권한이 없으면 미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청년처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또 그 민주당의 이제 모경종 전국 청년위원장님이 이제 지난번에 토론회도 이렇게 여시고 했었는데 전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미래부라던가 이런 우리 사회의 미래 의제들을 다루게 되는 부처로서의 개념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요즘에 이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미션이 분명하죠.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여러 위기 상황들이나 변화하는 사회 양상에 대비하는 것이 미션이다 보니까 분명한 전 권한도 쥐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겹치는 것 같은데
2: 네,
1: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식은 미래의 불확실성.
2: 네.
1: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2: 네.
1: 뭐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거라는 거네요.
2: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야당에 의해서 공포감으로 변질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실제로 지금 또 하나 느끼는 문제점은 이재명 정부는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속 말씀 주시는 게 그 내부적인 재정 구조도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청년들에게 전파가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이 미디어적인 측면,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청년 세대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3대 메가 프로젝트요. 굉장히 크게 지금 레거시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콘텐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이 백지화되는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가짜뉴스가 돌았어요. 이걸 산업부에서 노동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가장 뜨거운 청년들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민주진영이 청년들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걸 연결하는 게 가장 지금 주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년가산점 이런 거 있으면 저야 당연히 좋겠지만
1: 예.
2: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 예.
2: 더 나아가서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당원분들이 정말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실제로 왜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가,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가를 먼저 당원분들이 댓글에 써주시고 퍼뜨리고 계셔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산점이 없더라도 그러한 이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공통된 의식이 또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가산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따로 독립하는 별도의 문제이냐. 그게 아니다. 어찌 보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소수자의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문제다.
2: 네.
1: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청년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와 그 별도로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이야기는 학자분이 있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0: 너무
2: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미래의 그러니까 천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식도 그 문제의식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미션은 그 미래라는 것이 사실 20년 뒤도 미래지만 5년 뒤도 미래고
1: 그렇죠.
0: 3년 뒤도 미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내 삶이 얼마나 예측 가능해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세대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아까 누군가 말씀 주셨다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의 섹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1: 예.
0: 똑같이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자신이 살아가는 여러 생활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해서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5월 달에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초과세수는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 정부에서 그렇게 던졌으면은 여당에서 특히나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어떻게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쓸 것인지 한번 충분한 토론과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여러 이런 부딪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초과세수라는 재원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청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었겠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당 대표께서는 이건 학자들이 좀 먼저 연구할 내용이다라고 하고는 그 뒤에는 별다른 공론화의 과정은 있지 않았습니다.
1: 아, 사실 그랬었나요?
0: 예.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별달리 새로운 청년, 막 기발한 청년 정책을 보고 싶다.

0: 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미래 의제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으흠.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가를 똑같은 유권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1: 우리 부의장님은 정책위 부의장이시잖아요. 네. 그럼 정책위 회의나 이런 데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적 접근이 되던가요?
2: 저희 정책위 부의장이 한 3,400명 정도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가 임명을 하셨고요.
1: 3,400명?
2: 뭐 심지어는 어떤 자료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저도 모든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그래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는요 정청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의원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느 쪽에서는 용역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야말로 한 가지였습니다. 당 지도부가 한 번도 소통을 한 적이 없어요.
1: 아, 저희 임명을 했는데
2: 네, 저를 뿐만 아니라 모든 뭐 김영란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뭔가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 논의된 바가 없고 의견을 공유된 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답답함이 제일 컸던 것 같고
1: 네.
2: 심지어는 지금 청년들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 같이 내란 때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었던 그 청년들이 하여금 지금 과연 그들이 효능감을 느끼겠는가라는 질문들도 제가 지금 계속 던져왔는데 한 번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큰 길을 뚫고 있지만 거기 그 큰 길을 뚫는 데에서의 그 청년들은 당장 지금 신입공채가 말라버렸고 3년 뒤 5년 뒤에 피지컬 AI가 모든 노동을 대체해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이 먼저 나서서 이런 뭐 청년들부터 지금 이제 앞으로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될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것들은 모두가 공유되는 명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과세수도 저는 지금 되게 아쉬운 게 언어가 아쉽습니다.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초과세수, 초과이익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해외 외신에서도 다룰 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문화전쟁이고 언어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레드컴플렉스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소재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재투자 혹은 재분배 이런 걸로 미국 민주당에서 바꿔서 쓰는 이런 케이스들을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김영남 대표님은 그 국회에서 이제 청년 문제 토론회 있었잖아요. 그때 발제자로 참여하셨죠.
0: 예,
1: 그러면
0: 맞습니다.
1: 결론이 나오던가요?
0: 사실 이제 결론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1: 네.
0: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 다시 이제 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1: 네.
0: 어떻게 투표할 이유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이 사람들의 삶에 닿아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또는 선거의 구호로서 말하고 결국엔 기대감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의 핵심의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1: 예.
0: 기대하는 게 있어야지 나와가지고 그걸 믿고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감이 아니고 무언가 자꾸 하나씩 둘씩 던져주는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내가 굳이 뭐 왜 투표장에 가야 되는가라는
1: 질문. 우는 아이 딱 하나 주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0: 그렇게 가가지고는 절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1: 네.
0: 또는 계속 멀어지는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유권자층인지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그 시간에 고민해야 된다라는
1: 네.
0: 생각입니다.
1: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쓸데없는 질문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이명박 정부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청년 20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썼었어요.
2: 네.
1: 요즘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까?
0: 제가
1: 별로 접해본 바가 없는 것 같아갖고
2: 아, 이 뭐 언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헬 조선이라는 말도 사실 기대감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오히려
2: 조선이 더 괜찮아 보였는데 헬이 돼버렸다고 이런 거지. 이제는 사실 아예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민 가야지 뭐 이런 말을 하지 이제는 헬 조선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0: 저는 그 시절에 대학생이었어가지고
1: 예.
0: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헬조선이란 말씀은 약간 아저씨인가 네, 이런 이제 근데 어쨌든 그 비슷한 말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똑같은데
0: 예,
1: 언어만 바뀐 거예요.
0: 네. 언어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1: 그래요. 제가 왜 궁금했냐면 20대와 30대가 보수화 됐다는 얘기인데 네. 30대는 왜 그럴까를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2: 네.
1: 혹시 그 뿌리가 여기부터 찾아.

0: 인가 싶은 생각이 한번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1: 저는 사실 보수화나 한 세대를 극우화라고 통째로 라벨링하는 맞아요. 것이 예. 사실 계속 분석하려고 하고.
0: 아 저도 지금 그런 오류에 범했던 건가요? 예.
1: 그럼
0: 예 반성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 집단 안에서 극우 집단이 있겠죠. 그들이 큰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정민철 부의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대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토양이 늘어나는 것과 그 토양 전체가 극우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고
0: 그렇죠.
1: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걱정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0: 알겠습니다.
1: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시간이 다돼서 우리 부인장님께는 바른길을 못 드릴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0: 아쉽지만 네. 아쉬움은 좀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네.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2: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5: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6: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7: 잘 모셨어.
6: 어디로?
7: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6: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7: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6: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8: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9: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0: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1: 잠깐만!
9: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1: 아, 답답해.
12: 안 돼!
9: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0: 다이빙 해볼까?
12: 토끼야, 안 돼!
9: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0: 여기 재밌겠는데?
9: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2: 토끼야, 추워?
9: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좀 더 늦추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늘어난 수명에 맞춰서 더 오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케빈 어시 신임 연준 의장이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 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유가가 내려가는 것 등을 근거로 물가 위험은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에 연준의 선택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회사 지분 5%를 미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이 소식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7월 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뭐부터 할까요? 미국의 새로 연준 의장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케빈 어시. 이제 연준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금리를 어떻게 할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자꾸 발언들을 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예전보다 힌트를 진짜 안 주고 있네요.
3: 안 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주최한 그 포르투갈에서 중앙은행 포럼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 이제 케빈 어시 의장이 취임하고 처음 뭔가 글로벌 무대, 큰 무대에 서는 자리라 다들 이제 워시가 무슨 말 하나 지켜봤는데 물가랑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여전히 높다 이거야. 절대적인 수준이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사실 워딩만 보면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PC 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면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 올라서 이게 사실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두 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거 금리 올린다는 얘긴가? 라는 해석이 일부 나오다가 근데 좀 시장이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을 한 게 그 뒤에 워시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최근 4주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고 또 인플레이션 위험도 함께 내려갔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된 이후에 국제 유가가 어제도 보니까 한 WTI 뭐 브렌트유 전부 다 한때 배럴당 $100 넘던 게 지금 $70 안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값은 내려왔지만 외식비나 아니면 서비스 요금, 임금 같은 어떤 생활 물가는 아직 안 내려왔다 이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유가가 잠깐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근원적인 물가가 정말 안정되는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좀 더 보고 판단을 할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요해지는 게 그러면 이달 말에 FOMC에 있는데 여기서 금리 내린다는 거야 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1: 금리가 물가가 높다는 것만 들어봐서는 금리 올린다는 얘기 같고
3: 네.
1: 그런데 좀 낮아지고는 있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좀 기다린다는 뜻일 것 같기도
3: 그렇죠.
1: 하고
3: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회의실 문 닫고 토론하기 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함구하고 끝났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럼 얘기 좀 해주지. 사실은 원래 중앙은행은 얘기 잘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라고 해서 예전에 연준 의장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그린스펀 이럴 때는 도대체 그린스펀이 요즘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이것도 궁금. 어디서 그린스펀이 어디 뒷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 왜 그렇지? 다들 궁금해하고 그 발표하는 날 그 가방 크기 그룹으로 봐서 야 이번에 서류 많이 갖고 왔다.
3: 맞아요.
1: 뭐 이러면서 깊은 얘기 할 건가봐. 라든가 별별 추측을 다할 만큼 입을 함구하고 있는 게 원래 그 중앙은행이었는데. 그동안 경제 위기가 많이 오니까 다들 불안해하니까 불안 달래느라고 사실 좀 수다스러워진 면이 있기는
3: 맞습니다.
1: 있죠. 중앙은행이.
3: 힌트를 시그널을 주려고 많이 했죠. 그래서 어제도 그 워시 의장이 얘기했던 게 연준의 독립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인 중앙은행이었고 지금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며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독립성을 강조하느냐. 이거 결국에 물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일정에 맞춰서 여기도 11월 달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국민 국민들은 아 연준이 이거 물가 아니고 정치 먼저 보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또 실제 물가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만큼 신뢰를 좀 중앙하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워시 의장의 발언도 사실 뭐 금리를 당장 올리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연준의 신뢰와 물가 목표를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그러니까 의지적인 메시지를 보인 게 아니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간밤에 바로 지금 미국 고용 지표 나왔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1: 고용은 또 나빠요?
3: 네, 고용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1: 그러면 근데 임금은 또 잘 안 오르겠다는 뜻이고.
3: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라고 불리는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우리는 워시를 설득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 경제의 전망은 앞으로 굉장히 강할 거고 사실 이번에는 월드컵 특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고용 지표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그 강한 경제 전망보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질 금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워시가 금리를 낮추도록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간밤에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는 워시 의장이 취임할 때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금리를 낮춰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워시 의장이 이런 무대, 그러니까 공공연한 글로벌 무대에서 아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는 걸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겠죠.
1: 대통령 포함해서 참모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런 얘기고. 내가 올릴지 낮일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3: 그리고 이제 네, 워시 의장이 또 그걸 그리고 사실 지금 맨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미리 신호를 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앞으로는 잘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 전까지 힌트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연준의 독립성을 좀 높인다는 맥락의 액션 플랜인 것 같아요.
1: 그래야 사실 권위도 좀 쓰기도 쓰죠.
3: 맞습니다.
1: 입 다물고 있어야.
3: 뭐 이렇게 되면 뭐 물론 시장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조금 더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 하나 하나가 이제 금리 전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1: 예. 그래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중앙은행 교과서에는 없는 거였는데.
3: 맞아요.
1: 예전에 리만 사태 이후에 금리 네. 낮춰놓고 나서도 시장이 자꾸 토라지고 안 일어나고 하니까 왜 걱정하니 했더니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는 또 형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네. 울고 있으니까 알았어 형이 3년 동안은 안 올릴 거야 라고 그렇게 그랬었죠. 약속하고 하면서 시작된 게 맞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라서 이제 애도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러니 이제 우리 이런 걸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얼추 맞을 것 같긴 한데.
3: 네, 전통적인 중앙은행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긴 거. 그러니까 이 얘기랑 비슷하게 예. 한 게 또 이제 지금 워시 의장이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게 약 6조 7천억 달러.
1: 그러니까 양자거나 한 그 결과물이죠?
3: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원 정도까지 불어났거든요. 이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된 게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이거 버티면서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국채 예. 찍고 MBS 찍고 이런 거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결국에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까지 사주면서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을 한 거다. 근데 이런 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이제는 통화정책이라기보다는 재정정책에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 정부가 이제 돈 풀어서 경기 살리는 게 재정정책이라면 그러면 중앙은행은 사실 비슷한 방식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면서 뭔가 두 영역의 그러니까 정책의 재정의 정책과 통화의 정책이 혼용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경계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워시 의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커진 게 한 18년 걸렸으니까 줄이는 데도 앞으로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려고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이정상의 정상화 그의 눈으로 보기엔
3: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뭔가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게 근데 그동안 한 10년 넘게 10년이 뭡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3: 네.
1: 시장은 이렇게 친절하고 다소 비굴하기도 하고 그런 중앙은행에 익숙해져 있는데
3: 그렇죠.
1: 이게 또 옛날로 돌아가면 그냥 중앙은행만 싹 돌아가고 끝날 수 있는 건지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는지 이런 걸 걱정하는 걸 텐데.
3: 네, 근데 이제 이제 이전에 최근에 했던 방식대로 정말로 채권을 사들이는 어떤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이게 자산 시장으로 돈이 먼저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컸는데 금리 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가게나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워시 입에서 얘기 나오는 돈을 찍어서 해결하는 시대는 비정상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금리로 경제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중앙은행의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적인 얘기만 계속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케빈 워시.
3: 네, 맞아요.
1: 그래서 시장은 헷갈려 죽겠다.
3: 네.
1: 근데 아직 아무런 힌트는 없는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자까지가 결론인가 봐요.
3: 네, 맞습니다. 예.
1: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OECD가 네.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잔소리들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68세로 좀 뒤로 늦추자.
4: 네.
1: 그런 얘기네요.
4: 그렇습니다. 그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OECD는 회원국별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냅니다. 그 이번에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1: 네.
4: 현재 국민연금을 그 받기 시작한 나이는 63세예요.
1: 지금은?
4: 네. 원래는 60세였는데 199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수급 나이가 지금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33년 이후에는 이제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OECD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35년까지 68세로 높이고 이후에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을 받는 나이도 그에 맞춰서 함께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 예.
4: 그러면 이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 고령화.
4: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 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고요. OECD는 지금 제도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59세까지만 적립하게 돼 있어요.
1: 예.
4: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수급 연령이 이제 65세까지 올라가잖아요.
1: 음흠.
4: 그러면 이제 보험료도 안 내고 연금도 못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1: 네.
4: 그래서 OECD는 연금을 늦게 받게 할 거라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함께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늦게도 받으면서 내는 건 더 내라?
4: 네, 그렇습니다.
1: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열심히 알려주실 때 내 나이랑 같이 좀 계산하고 있거든요.
4: 네.
1: 저는 70세 돼도 연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4: 아.
1: 계속 연금을 받으러 가다 보면 시작하는 시기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4: 네. 이제 그 OECD가 조언하는 건 단순히 이제 연금을 늦게 지급해서 돈을 아끼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더 오래 사는 시대에 맞춰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자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개혁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1: 늦게 받고 늦게 오래까지 일하고 오래오래 일하고.
4: 네.
1: 일하니까 돈 벌 테니 그러면 연금도 계속 내시고 그렇게 해야 연금이 유지됩니다.
4: 네.
1: 그 얘기겠군요. 여기서 말은 안 했어도 아마 제가 연금 받을 때쯤 되면 재산이 좀 있거나
4: 네.
1: 지금 소득 좀 있으면 연금 깎잖아요.
4: 그렇죠.
1: 아마 재산 있어도 연금 깎고 차 있어도 연금 깎고 그러면서 연금 받는 노인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4: 네.
1: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4: 아, 그럼요.
1: 정부가 준다고 약속은 했으나 그것도 뭐 어차피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4: 네.
1: 국민연금 지급을 그렇게 늦추면 2060년에 우리나라 GDP는 1.9% 정도 조금 더 늘어날 거다.
4: 네.
1: 그런 예상은 왜 나오는 겁니까?
4: 핵심은 이제 노동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OECD는 이 부족한 노동력을 60대 이상 고령층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1: 예.
4: 그러면 이제 효과가 세 갈래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생산이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또 소득이 생기면 소비도 따라 늘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1: 예.
4: 그러니까 OECD는 이런 효과를 반영하면 연금 개혁으로 2060년 55세부터 79세 고용률이 약 네. 5%포인트 높아지고 GDP는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걷는 돈은 늘고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줄어들면서 나라 살림도 그만큼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1: 네.
4: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연금만 늦춘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60대도 실제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나 임금 체계, 재취업 지원, 뭐 평생 교육 같은 관련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게 OECD의 조언입니다.
1: 국민연금 고갈 문제, 부채 문제, 우리나라 저성장 문제, 고령화 문제 다 해결하려면 네.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 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70세까지 일하고 네. 70대까지 연금 내고 연금 받는 거는 한 80부터 받으세요. 뭐
4: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 그런 예. 얘기네요. 그죠? 아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태어날 때 누워서 학교 다닐 때는 콩나물 교실, 입시 때는 입시 지옥, 취업할 때는 취업난, 이제 연금 받을 때도 줄 서야 되고 선착순 안 되면
4: 네.
1: 그렇게 살다 가는 세대가 되나 보네요. 예. OECD가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GDP의 2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4: 네.
1: 지금 200%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한데 한국이 2060년경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4: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200%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치고요. 이유는 역시 고령화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늘어나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지출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줄어들고요. 다만 이제 OECD는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 체계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는 고령화로 앞으로 이제 재정 부담이 커질 만큼 세금도 좀 더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이제 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취득세처럼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걷는 보유세 비중을 이제 높이면 이제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부가가치세나 환경 부담금처럼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세금의 비중은 더 늘리라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살림은 좀 더 계획적으로 꾸려야 한다 이런 조언도 나왔는데요. OECD는 반도체 호황처럼 세수가 많이 거치는 시기에 그 돈을 모두 상시 지출로 써버리면 경기가 꺾였을 때 적자가 커질 수 있다.
1: 그러니까 무슨 수당 같은 거 만들지
4: 했습니다.
1: 마라.
4: 네.
1: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4: 그렇습니다.
1: 계속 줄 수 있는 돈은 아닌 듯하니.
4: 네.
1: 알겠습니다. 명지혜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Open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정부의 회사 지분 일부를 한 5% 정도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냥 공짜로 주겠다. 미국 정부에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5: 네, 맞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지분 5%를 무상으로 넘기는 방안을 백악관과 지금 논의하고 있던 건데요. 그냥 5%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만 오픈 AI가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고 예상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무려 1320조 원이 넘거든요.
1: 예.
5: 그러니까 이 금액의 5%면 약 66조 원 어치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금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정부의 주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사실 이 올트먼은 1년도 더 전부터 이런 지분 공유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를 해왔습니다.
1: 예.
5: 더 흥미로운 점은 오픈 AI 혼자 지분을 내놓는 걸 넘어서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른 주요 AI 기업들도
1: 내라?
5: 각자,
1: 지분 내라?
5: 네, 각자 지분을 조금씩 내서 우리 하나의 공공기금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출연한 그 기금을 정부가 운영하다가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주주들 허락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주주들이 결정해야지 이걸 왜... 대주주도 아니죠 이분은.
5: 상장 아니 아직.
1: 그러게요. 어쨌든.
5: 네.
1: 근데 이렇게 하자는 명분이 있을 거고 실제로 속셈도 있을 텐데.
5: 네, 바로 좀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좀 희한한데 여기엔 어쨌든 명분과 실리 두 가지.

가지가 동시에 깔려 있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명분부터 보면은 이제 AI가 앞으로 만들어낼 엄청난 부를 이제 소수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나누겠다. 뭐 대표적으로 올트머니 사례로 든 게 또 알래스카 연구기금입니다. 알래스카가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주민들에게 매년 나눠

0: 이고 이제 좀 실리 쪽에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힘이 받는데요. 뭐 AI 기업들한테 요즘 정부 규제가 굉장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져서 그러니까 지분을 넘겨서 정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규제나 그런 정치적 리스크 좀 피해가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지분 상납.
0: 네 그렇습니다. 상납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1: 왜 근데 왜 뭘 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지분을 이렇게 줘야 될 만큼?
0: 최근에 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클로드 만든 회사 엔트로픽이 겪은 일인데요. 엔트로픽은 사실 그전에도 좀 트럼프 행정부랑 좀 각을 세워오던 회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사용을 사실상 이렇게 막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1: 예.
0: 미토스 5, 페이블 5라는 모델인데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 접근을 전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18일 만에 그 통제를 그저께 풀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AI 회사가 새 모델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 미리 검증하겠다. 사전 승인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관계를 우호적으로 좀 다져놔야겠다. 이렇게 실감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1: AI는 이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자주 일어날 거니까
0: 네,
1: 지분을 좀 갖게 하고 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지분 갖고 있는 AI 회사라는 건 이럴 때 혜택을 받거나 뭔가 우선권을 받거나 할 일이 많겠구나라는 머리를 굽히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뭐 정부야 주면 감사하게 고맙게 받겠다고는 할 텐데
0: 네.
1: 정부가 주요 기업의 주주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건 없겠어요?
0: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시민단체에 이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이제 바로 이해 충돌인데요. 말씀 예.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은 사실 그 주주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사실 그런 거를 좀 기업이 잘못하면 벌 주는 심판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규제를 제대로 하겠냐 예. 슬슬 봐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와 특정 대기업이 유착되는 그런 시장 왜곡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반도체나 AI로 큰 돈 번 기업들 뭐 이익을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1: 추가 이윤이냐 정당한 이윤이냐 뭐 나라 거냐 주주 거냐 뭐 토론이 있죠.
0: 네 국제적인 흐름이라 앞으로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도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 그러게요. 미국에서도 아주 비슷한 논의 같은데 이런 성격이
0: 맞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0: 영영 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어느 기업가의 고백인데요. 그녀는 노벨 문학상 작가 토니 모리슨을 참 좋아한답니다. 사실 토니 모리슨의 문장은 읽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한 남자가 토니 모리슨의 책을 두 달 동안 읽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죠. 나중에 보니 그 남자는 딱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자 이 마음으로 바짝 집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애쓰기. 그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ABC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밀폐부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2일 5.4% 떨어지며 이틀간의 낙폭이 11%를 웃돌았습니다.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날 10.6%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5.49% 하락했고 샌디스크, 마벨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도 낙폭이 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 떨어진 반면 다우지수는 1.1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해 브렌트유는 0.3% 오른 배럴당 $71.80,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2% 상승한 배럴당 $68.69에 거래됐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AI 칩 생산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현지 시간 2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작업을 시작했고 잠재적 제조 파트너인 삼성전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2나노 제조 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백악관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쿠팡과 관련해 어떤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연방 하원이 전날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건물 잔해에 8일째 매몰돼 있던 40대 남성이 현지 시간 2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생존자는 43살의 경비원 에르난 힐로. 지난달 24일 연쇄 지진 발생 당시 자신이 일하던 라가이라주 해안 쇼핑센터 지하 2층에 있다가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 최고 40mm, 전라권과 경상권에 최고 30mm입니다. 소나기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2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다진입니다.
4: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